0: 남편 이청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태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동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주울래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동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헝그리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는 기와를 볕더미에 던지면서 소리를 쳤다. 말을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붉은 휘장 종대로 갑시다. 당시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군사위원회 종대를 붉은 별 종대라고 하였고 주왕 종대를 붉은 휘장 종대라고 하였다. 죽은 말이 집 앞에 왔었다. 주울래는 곧장 말에 오르더니 주왕

보병 두 사람도 말을 타고 뒤를 따랐다. 조울레가 곱비를 채자 말은 더 빨리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바꿉 소리가 경쾌하게 골짜기를 울리었다. 못해도는 면이 떨어진 동족 살림집에 묵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헬쓱했지만 마음은 산강을 건널 때마다 홀가분했다. 모태동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위병을 불렀다. 꼬마, 요사의 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없나? 몇 사람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꼬마 심씨가 대답했다. 그럼 가서 달걀 좀 사오게 대접을 해야겠어. 누가 오나요? 아니, 동지들을 좀 먹이려고. 저희요? 호위병들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저희를 왜 대접합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강사를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날마다 걷기만 하니까 깡 말라서 다들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산강을 얼마나 어렵게 건넜다고 축하할 일이지. 모태똥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선의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1931년 11월 감남회의 때부터 모태똥의 애군은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중앙대표단이 주최했는데 모태똥을 편협한 경험론에가 지어 부농노선을 주장하는 매우 엄중하고도 일관된 우경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그를 소베트구역 주황국 대리석의 직무에서 해임하였다. 모태똥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태똥뿐만 아니라 소베트 구역에 있던 많은 간부들도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술렁거리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의 세 차례 포위톱을 짓부시는 전투에 모두 나서서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고 소베트 구역을 더 넓혀 남경 정권과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런 우경기회주의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중앙대표단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는 일이니 불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모태똥은 서금 동부에서 2~30리 떨어진 동화산으로 병치료를 떠났다. 동화산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또 버려진 절이 하나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과 호위병을 데리고 옛절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이런저런 책을 들추어 보고 서류나 뒤져가면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냈다. 절은 어둡고 습하여 바닥에 이끼가 많이 자랐다. 하자진은 모태똥의 다른 병을 또 얻을까봐 호위병과 함께 철로 된 서류 상자를 가져다 뜰에 책상처럼 놓았다. 그리고 낡은 널판지를 구해다가 의자로 삼았다. 모태똥은 거기에 앉으면 반나절을 일어날 줄 몰랐다. 너무 적적할 때면 말을 타고 읊조리던 시 원고를 꺼내 하자진에게 읽어주곤 했다. 겉으로야 지금 처지가 대수롭자는 듯했지만 마음은 늘 산 아래에 가 있었다. 감주를 치는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는 이 싸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이 전술은 적의 중심 도시를 빼앗으려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홍군은 한 달을 싸워도 감주를 빼앗지 못한 채 적의 정문 부대가 밀려오자 칠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달리는 범에 올라탄 격이 되고 말았다. 사상자만 숱하게 늘었다. 이때 항영이 도와달라며 산으로 찾아왔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모태똥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떠나려는데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더니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풍우가 닥칠 조짐이 보이었다. 하자제는 비가 지나가면

그냥 가라고 말리하다. 모태똥이 말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머뭇거리겠나? 그러자 하자진이 걱정스레 볼멘 소리를 했다. 병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예요. 걱정 마. 나는 싸움터만 가면은 병이 나오니까. 모태똥은 웃으며 대꾸를 하고는 말에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갔다. 산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비가 억수로 퍼.

전선에 이르러 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못했던 온 감주를 포위하고 있던 공군을 철수시킨 뒤에 쉬면서 부대를 정비했다. 그리고 곧 적의 허점을 잡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 복권 서부로 진격하였다. 모태동은 상항, 룡남, 장주를 차례로 함락했다. 그런데 그 일로 감주를 공격하라는 주왕의 로선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1932년 10월에 열린 룡도회에서 모태동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모태동의 전략을 두고 적을 기다리는 우경차고라고 호된 질책을 당한 것이다. 룡도회의가 끝나자 모태동은 군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정부위를 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곧이어 홍군 제1방면군 총정치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모태동은 집으로 돌아와 말 한마디 없이 줄 담배만 피워댔다. 하자진이 여러 번 물어서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날 군대에서 쫓아냈어. 모태동은 갈수록 몸이 축해갔다. 두 볼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반짝이던 두 눈도 푹 꺼져 들어갔다. 모태동은 아이를 낳으러 가는 하자진을 따라 장정으로 갔다. 그는 하자진의 곁에 앉아서 종일 말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모모라고 지었다. 부부는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모태동은 하자진과 함께 장정하러 나가 강가를 거닐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통소를 부렸다. 그러다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통소를 놓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100% 볼셰비크 동지들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오래 굶은 사람처럼 단순히 배부르기를 바라다가는 배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1933년 1월 중국 공산당 림시조항정부 정치국이 상해에서 더 배겨내지 못하고 강서 소베트 구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더니 반우경리의 줄을 더 팽팽하게 당겨 2월부터 라명로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태동을 겨냥한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모태동과 가까운 사람들은 곧장 타격을 입었다. 라명과 등소평, 모택담, 사유준, 고백 같은 리들은 물론 하자진까지 비서에서 접순으로 밀려나 기밀 문서를 더는 만질 수 없게 되었다. 곧 하자진의 여동생 하이와 부모에게도 뒤탈이 미치었다. 하자진의 부모는 글을 새기고 등사를 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모태동과 하자진이 모모를 데리고 서금해온 뒤부터 그것마저 못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손님과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감히 찾는 리가 없었다. 모태동은 남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진종일 심지어 다른 사람과 말도 나누지 않았다. 몹시 적막하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던 모태동이라 이런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구나 싶었다. 모태동은 앞에서 일을 못하게 하면은 뒤에서 일을 하면은 되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다. 몸이 좀 가뿐해지자 그는 우산과 남포 등을 챙기고 말을 타고 나섰다. 그는 반년 가까이 산 넘고 물 건너 소베트 구역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농촌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형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혁명의 법칙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았다.
저의 이름난 글들 이를테면은 경제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군중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작 방법에 주의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때 쓴 글들이었다.

1933년 9월 장개석은 5차 포위 도보를 시작했다.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작전이었다. 그런데 좌경 노선이 홍구로 이끈 뒤로 소비에트 구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투 상황은 신속히 나빠지었다. 모 대통령은 걱정이 컸다. 자신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어떤 노선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직 어떻게 해야 국민당 정권의 5차 포위 토벌에 맞서 소베트 구역을 지키고 홍군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떤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 11월 중순 복권 사변이 일어났다. 모 대통령은 지금이 홍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예민하게 알아차리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국민당 군과 홍군, 여러 군벌 세력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복군에 있는 재정계의 부대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깊이 생각한 끝에 모 대통령은 주왕의 편지를 보내 두 가지를 건의했다. 하나는 재정계와 손잡고 함께 장개석의 공격에 맞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를 거느리고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강소절강 안위 지역으로 가서 적의 동지를 위협하면서 바깥에서 이번 포위 토부를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바다에 던진 돌이 되고 말았다. 모 대동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당주왕으로 직접 찾아가 얘기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모 대동은 또다시 몸져 누웠다. 홍군 근거지가 줄어드는 만큼 학질은 더 심해지더니 며칠째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번 열이 오르게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되곤 했다. 모 대동은 홍군이 흥국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자진은 어느 날 저녁 모 대동의 방에 들렸다가 몹시 놀랐다. 책상에 큰 군용 지도가 펼쳐져 있고 모 대통령이 외투를 걸친 채 지도에 푹 파묻혀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운 탓인지 코끝이 지도에 닿을 지경이었다. 하자진이 달래가 모 대통령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모 대통령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이요. 무슨 방법이? 하고 중얼거리었다. 모 대동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장정길에 올랐다. 속에는 숱한 아픔과 불

온갖 감정들이 억눌려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은 비관하지 않았다. 불행 끝에 낙이 오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잘못된 노선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 때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게 되면은 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겨나겠지 하고 여기었다. 모태동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었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전환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초온

0: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좋은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조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재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공약에 속합니다.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책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가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지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바깥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었는가 폐경락에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농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골이 아파납니다. 룩골이 아파나게 되면 내가 룩골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골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룩골 사이에 있으니까 룩골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서 오르고 내리고 가고 7층까지도 지금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0: 아예
2: 예. 예. 순결을 할 때면 그 숨이 차서 그것도 주부들은 다 그것도 상처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중간에 가서 주자를 엿댔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이럴 수 없지 마. 그래서 예.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하는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1: 예.
0: 예. 때문에 제가 물어야 됐어.
1: 어, 구급하는 거. 예, 예.
0: 그래든지 이 것은 지금 주신하는 한번 다.

0: 강을 두고서 인사 썼단 말인데, 예. 집안에도 냄새 안 납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0: 예, 두고, 예. 계속 이 그러니까,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든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선생님 이 약을 쓸까?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0: 예, 이 선생님 또 대답하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점심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화계료 좀 너무 썼습니다.
1: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아니,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1: 예.
3: 저 일본에 어떻게든 200R, 200S 이렇게.
1: 아, 위험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자꾸 떨기죠.
1: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1: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고 해서.
1: 아, 그렇게 하는 분들은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자부름도 잘 나려고. 그래서 이게 좀 이 통신하는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 정말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나 주머니가 뭐 이 심률이 빠르던 게 심률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너무 이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어제 밤잠도 잘 자지 그래 놓을까.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 요정 그 중에 일 없습니까? 이거 천성심한.
1: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두 개 요정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두 번 내지 한 번 자기절로 자 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스샘 예,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는 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1: 아, 예. 예.
3: 심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네.
3: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1: 시름 먹,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완전 예, 시름 넣도 됩니다. 예.
3: 예, 건강. 그래서 오늘도 좀, 9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1: 예, 그렇게 하셔. 9가게 세각을 무료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점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로티지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그전 앉아있고 누구도 못 있었습니다.
1: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4: 예. 술도 끓이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체강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안에 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1: 예.
4: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그래 하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리고 몸이 헷갈려가지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아이 그래 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랬거나 할 때 솔직히 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고 이 약을 떨고서는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화 경과에서 차수로 조절한 차원에서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예.
5: 나도 이거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5: 예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0: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진짜 저 북해에서의 저기 저녁회담 또 추위 차서의 저녁회담 몇 번씩 깨어났댔어.
1: 아 예.
0: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는. 지금 100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타이 됐어.
1: 아 예.
0: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리쪽에는 저기 숨 차서 오르내리쪽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래서 아,
0: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아홉각 사자 그럼.
1: 예. 아홉각의 생각을 들으며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저는 정치만을 먹고 있잖까.
1: 예.
3: 어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지금 저런이 잖까. 숨이 차 있습니다. 그게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또 링글등 급진 가고 이랬어.
1: 아, 예.
3: 근데 지금은 그 평생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돌아가시면 또 허리 아파. 좀 허리 결함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1: 예.
3: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비싼 데도 아프고.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 말인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하하하, 그렇죠.
3: 예.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자니까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째 입에서 연날이 냄새 나는 게 냄새 어디 많이 나구나, 이런다.
1: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율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3: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계속 난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 말 젖꺼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9가도 살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 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뇌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 공능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죠.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면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이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빙도신가 뭐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폐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야, 이 통통심하는 정말 떴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4: 나는 이 통통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1: 예.
4: 그래던지 통통심하는 예, 어선 내 두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1: 아,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4: 야, 지금은 숨이 아이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1: 그러게요. 예, 예. 예.
4: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잃었고.
1: 예.
4: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1: 아, 예.
4: 그랬던 게 이거 벌써 두 개로 또 야든 딸 남아 먹었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4: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 나고 정신 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맥.
1: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4: 그랬던 게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로 더 먹을까 해. 저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1: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4: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1: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4: 그러니까요. 우선 예. 숨이 더 덜 타지 맥이 나지 채소도 싸고.
1: 예.
4: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필은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1: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2: 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4: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1: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시름 놓고 쓰시겠다면 100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4: 난 또 사기를 해서 한 옷에다 옷에 넣어 눌러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4: 야, 선생님이 좋은 약 소개해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에 의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뭐 때문에 숨이 찬가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혈의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을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포화 상태 98% 이상 산소 포화도를 심장혈에 형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어 있죠. 120, 139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 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 하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째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일보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노자점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율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율이 기본 심율이 얼마란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율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 차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를 하지만 해도 120, 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율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턱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이 되면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을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율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이 되면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좌우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 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 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점 뜸뜸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그 덩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립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딴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0: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엄일원입니다.
0: 네.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로 그 음식, 조선족 전통 음식, 불고기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소한 불향 가득한 불고기 한 점을 싱싱한 상추에 싸서 한입 크게 베어 물면 그 맛이란 정말 꿀맛이죠.
2: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맛있는 불고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인터넷 왕홍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연길시에서는 불고기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미각을 자극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조선족 전통 음식 불고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자, 첫 번째 이야기. 불고기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는 순우리말로 불과 고기의 합성어인데요. 영어로 바비큐, 즉 불에 구운 고기를 의미합니다. 뭐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고기의 기원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맥족이라는 요리가 바로 그 시작인데요. 또 다른 기원설로는 13세기 몽골 병사들이 간편하게 자신들의 금속 방패나 투구를 불판 대용으로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실화라면 방패와 닮은 둥글 넓적한 불고기 냄비의 형태가 여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1: 네, 우리 조상들은 이 불고기를 야화육 또는 화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실의 연회는 물론 유력한 문인들의 연회석에도 이 구운 고기가 올랐다고 하니 벌써 입맛이 다시지 않나요? 하지만 불고기의 대중화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경사회에서 소는 귀한 재산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소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사사로운 소고기 도살과 섭취에 대한 금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반 민가에서는 특별한 명절에야만 소고기를 맛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불고기 요리의 정교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값비싼 소고기 대신 더 저렴한 돼지고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각종 야채와 버섯을 곁들여 포만감을 높이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불고기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곁으로 내려온 것은 20세기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량의 소사육과 냉장 유통 기술의 발달로 소고기가 더 이상 귀한 특별식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화육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기는 평범한 일상식의 대표로 그 지위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0: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불고기가 도대체

0: 우리 몸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불고기는 그 속에 숨은 다양한 영양소 때문에 오히려 웰빙 푸드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 먼저 불고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념인데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파, 참기름, 그리고 결정적인 시크릿 재료인 배즙이나 양파즙까지 배에 함유된 단백질분의 효소는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념이 단순히 맛을 위해서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하지만 불고기는 구석에 숨은 다양한 영양소 때문에 오히려 웰빙푸드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불고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념이죠. 자, 양념이 단순히 맛을 위해서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째는 불고기는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불고기 1인분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량 유지와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된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둘째는 불고기의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저녁 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
1: 네, 셋째는 불고기 양념에 사용되는 마늘, 파 등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알리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여러 채소들이 더해져 맛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조끼를 모두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바로 조선족 특유의 불고기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전통적으로 소고기를 선호해 왔습니다. 불고기는 조선족의 전형적인 민족문화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 식품으로 명절이나 혼례, 생일과 같은 중요한 의례식에 반드시 등장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불고기는 단순한 일상식을 넘어 조선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식품 영양학 연구에서도 불고기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불고기는 세계에 소개할 만한 뛰어난 건강 기능성을 가진 대표 음식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요. 흑삼 가공 부산물을 첨가할 경우 고기 비린내를 줄이고 인삼 사포닌 성분을 더해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여기에 더해서 오디와 같은 기능성 재료를 활용한 불고기 양념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고추장 불고기 양념에 오디를 첨가하면 항산화력 등 생리 활성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다만 불고기를 즐길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인데요. 불고기 1인분은 약 391에서 558칼로리로 조리 방식과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지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고기 양념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저염 간장이나 저염 불고기 비빔밥 레시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불고기 이제 우리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전통 조선족 불고기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핵심 재료 준비입니다. 불고기 맛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육질과 양념인데요. 조선족 불고기 핵심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변 대표 토종 소인 연변 황소의 살고기라고 합니다. 연변 황소는 차가운 기후에서 자라면서 지방이 적절히 분포돼 육질이 부드럽고 씹을수록 육즙이 풍부하게 우러납니다. 사용하는 부위는 보통 등심이나 채끝 부위를 사용하며 고기를 얇게 썰거나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을 위해 칼집을 넣어주는 것이 정통 방식입니다.
1: 자, 그럼 불고기 황금 양념 레시피 4인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할 준비물은 간장입니다. 진간장도 되고요. 간장 한 컵. 이것은 맛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 설탕 4큰술. 이것은 단맛과 윤기를 더해줍니다. 다음 다진 마늘 2큰술. 이것은 향신료의 핵심이거든요. 이어서 다진 파 2큰술. 매운맛과 향을 내줍니다. 다음 참기름 1큰술. 고소함의 극치거든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통깨가 약간 필요하고요. 후춧가루도 약간.

0: 필요합니다. 여기에 특별 재료가 있는데요. 배는 4분의 1 또는 양파 2분의 1. 이것은 고기를 연하게 하고 단맛을 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직접 만든 양념에 고기를 넣고 최소 30분 이상 재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고기에 먹기 전 하루 미리 재워두면 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불고기를 구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조선족 불고기를 굽는 데 있어 핵심은 불의 온도와 그릇의 재질에 있습니다. 현대에는 편리한 가스레인지나 전기 그릴을 사용했지만 진정한 조선족 불고기의 맛을 원한다면 숯불을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1: 자, 불고기 굽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충분한 예열입니다. 숯불이 알맞게 타오르면 철판을 올려 충분히 달군 후 식용유를 얇게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재운 고기 올리기인데요. 달궈진 철판에 간이 잘 밴 얇은 고기를 팬에 넓게 펼쳐 올립니다. 육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 번에 뒤집어 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곁들임 채소 추가하기. 고기가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썰어둔 양파, 그리고 파, 당근, 버섯 등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이때 느끼함을 잡아주는 채소의 식감과 단맛이 고기와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0: 이렇게 정성껏 구운 불고기를 더 맛있게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쌈장과 상추에 있거든요. 싱싱한 상추에 구운 불고기 한 점, 그리고 쌈장 약간, 마늘 한쪽을 올려 한 입에 쏙 이러면 이보다 더 맛있는 조합이 어디 있을까요?
1: 최근 2026년 자료를 살펴보면 연결시는 미식 플러스 자연 플러스 이국적인 정취가 뚜렷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대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쉴 새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시가 이렇게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발돋움하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푸드인 불고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0: 먼저 불고기에 대한 평가를 전통적인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선족 불고기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의례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족들에게 있어 불고기는 명절, 혼례,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연길의 많은 음식점들에서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1: 자, 두 번째로 이제는 관광객의 시선에서 불고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불고기는 연길에 와서 꼭 맛봐야 할 음식 1순위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연길 여행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푸드 사진과 후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고기가 숯불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불고기 영상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이른바 인증샷 문화와 결합하는 것인데요. SNS 친구들과 먹는 뭐 이제 우리 얘기하면 뭐 틱톡이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위채 뭐 이런 불고기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핫플레이스에 줄을 서는 것이 이제는 여행의 한 과정이자 문화가 돼버린 셈이죠.
0: 또 얼마 전에 방송인 덩차오죠.
1: 네, 예.
0: 덩차오 그리고 전흐, 루한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출연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들이 직접 연길의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해 전통 의상을 체험하고 또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고기를 맛보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수많은 팬들이 직접 연길을 찾아 이들이 머문 자리를 방문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1: 자, 세 번째는 관광객 수요에 적응하는 불고기의 진화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면서 연길의 불고기 장면은 자연스럽게 보는 맛에 최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불고기의 화려한 변신이었다면 연길 불고기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 변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0: 이 말 속에 연길 불고기 시장의 핵심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요. 변하는 것은 겉모습과 마케팅 방식뿐이지 그 본질인 정직한 재료와 깊은 손맛 그리고 따뜻한 인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실제로 연길의 조선족 불고기는 동북 특유의 푸짐함과 정직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세부 하나하나의 강조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방식에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는 평을

0: 갖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연길의 음식 문화는 전혀 관광객 취향에 영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연길의 불고기집은 절대 외식이라는 이유로 메뉴를 바꾸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연길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현지인들이 평생 먹어온 진짜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연길 여행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0: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연길, 특히 또 연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가 진짜 불고기인 것 같아요.
1: 네.
0: 불고기하고 양꼬치 구이.
1: 그렇죠. 맛깔스럽죠.
0: 예. 네, 이 두 가지 음식이 사실 외제가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1: 우리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0: 있는 그 맛이
1: 그럼요.
0: 완전히 우리 연변의 그 불고기 전통 맛 이런 것들은 외제선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또 먹는 방식도 우리 조선 쪽의 이제 불고기 전통 불고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인기가 어쩌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식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자, 바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 상품이 아닌 삶 자체가 관광 상품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저가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가성비는 바로 연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거든요. 외지 분들이 와서 불고기 뭐 내 5명 또 한 가족이 여행을 왔을 때 이 불고기 가게에 가서 이제 뭐 주문해도 얼마 너무 비싸지 않거든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예. 편안하게 부담 없이
1: 즐길 수 있는 음식이죠.
0: 네.
1: 그 불고기 집이 그 관광객들이 모여들 때면 그 엄청 줄 지어서
0: 예, 그렇죠.
1: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예. 예,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불고기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0: 불고기뿐만 아니죠.
1: 냉면도 있고 냉면을 찾는 분들도 네. 많죠. 네.
0: 그리고 뭐 떡볶이,
1: 막걸리.
0: 예.
1: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격이죠.
0: 그렇죠.
1: 네.
0: 자, 이런 점에서 연길은 대중적인 미식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큰 미식 주제 공원과 같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1: 네.
0: 직접 숯불에 구워 먹으며 마주한 낭만적이고 소박한 풍경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또 방학이면 또 관광객들이 밀려드는 그런 시점이죠.
0: 네.

0: 네, 앞으로 연결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또 관광객들의 꾸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연결 사람들의 진정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한다면 연결은 단순한 왕홍 도시를 넘어 중국을 대표하는 미식 관광의 락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여러분,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혹시 아, 나도 불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지 않나요? 저도 벌써 군침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퇴근 후 아니면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꼭 불고기 한상 차려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주말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며칠간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우대활동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을 흡인할 수 있는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 원액은 80각을 싸면

0: 100각을 드립니다. 원 가격이 124원이었는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80각에 100각이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에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젊은이로 변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 기초상에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은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소외되는 성분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찾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원액 어서 먹은 지 한 여러 달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나 공세 포즈 있으면서 머리 늘상 흥하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좀 흥합되다 그러면서 그 어느 하루에 남의 정신을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0: 아, 예.
2: 그게 기운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또 우울했댔습니다. 나는 그냥 우울하더라 말이야.
0: 아, 예.
2: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정신이 나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0: 많이 우울해지는 원인 자체가 예. 주약에는 내 혈관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려주는데 그 공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또로 해줬습니다.
0: 예. 아, 또로 그래. 해줬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아졌는가. 오랫동안 내 이렇게 다리 자꾸 내리저리면서 손가락을 그냥 저랬댔습니다.
0: 예.
2: 이 이야기 오랫동안 1년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 저리던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신경말초염입니다. 순환장애 예. 때문에 오는. 예.
2: 나도 모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입니다.
2: 예. 그래, 너무 좋았고, 정신도 나고, 여전히, 오전 자꾸 맥도 난다, 맥였던 게.
0: 그렇죠.
2: 그래, 건망증에도 좋지, 스트레스 자꾸 받던 것도 좋았지, 면역력이 떨어지던 것도 면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0: 그렇죠.
2: 예, 어서 다리 맥도 약간 잘 걸었어도, 그 운동도 늦게 생긴다.
0: 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예. 2, 3, 노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2: 예, 그래, 내 들어보니까, 나, 요즘에 활동 너무 좋지, 또, 홍남광 치료 이겨준다, 해서, 내 지금, 오늘, 활동 며칠 안 남았다가, 오늘 또 배달받자, 그랬다, 야, 그.
0: 그렇게 하셔.
2: 배달받고, 이 기계 하나 더 싸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예, 배달받은 주세요.
0: 예, 예, 그렇죠. 무료로 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0: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예.
3: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어, 천이 박사께서 이따기니까 사지원액도 쓰고, 예, 명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3: 사지원액이 이게 약이 나는 처음부터 먹으니까 1년 넘어서 많이 넘어 먹었는데, 사지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명서방과 같이 먹으니까 눈이 또 환해지더라, 내 보니까나.
0: 바로 배합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3: 예, 둘 다 다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위로 작아가야 하고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지원액이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뭔가 이게 맥이 나는 게 좀 특집되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0: 그렇죠. 인삼 녹용이 다수에서 빼니까 인삼 먹어보셔, 녹용 먹어보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두 못 드시는데, 이 제품은 부작용을 배제한 인삼 녹용이 다수에서 빼혹가니까
3: 맞습니다.
0: 예, 더 선택할 여지 가운데 충분하죠.
3: 나는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이나 먹으면 나는 이렇게 자꾸 미리 자고 부작용이 커서 예,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아직 뭐냐고 정말에 후수가 잘 돼서 예, 몰약이 돼서 예,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 맥이 날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3: 소변도 예. 밤에 세 번 넣는 게 어떤 한 번 넣지 아까에 얼마 전 피부도 영 좋아집니다, 선생님.
0: 아, 이게 기본입니다. 젊어지고 예, 이뻐지고 그렇다고 치아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3: 예,
0: 나가면.
3: 피부관을 예, 선생님 많이 미용했는가 이게 누구 많이 무슨 돌 때야 미용하지 미용은 돌 얼마 들어가는 가운데리. 예, 그래, 완을 10년 더 먹인다고 다 날린다, 완을.
0: 그렇죠.
3: 이거 뭐, 사실 원래 먹으라까, 그랬까나 그거, 그렇게, 한 병 살, 지금 아이비 살 됐고, 그러니까 한
0: 그렇죠.
3: 살
0: 예, 예, 예. 지금 대다 싸게 돼. 한 40원 잡았게 되지 않는데.
3: 그니까 절반도 아이디, 지금 선생님.
0: 아 그렇죠.
3: 그니까 언제 좋으나, 이번에 우리 학생 이거 호남아 기계를 전제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0: 홍남강 치료기가 너무 좋은 이력입니다. 이거 하나 마련해 놓겠다면 그게 기술 그 광이라는 게 일종 립자입니다. 그게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능 발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콤파스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위장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뇌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될 겁니다. 예.
3: 그러니까 그게 세포를 살고니까
0: 세포 새로운 세포 나오게끔 도와줘. 광이라는 게 한 개의 벌리 얼샹싱이라는 파하고 파는 또 립자다. 립자는 바로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립자가 우리 세포에 침투된다면 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침투됩니다. 우리 먹기보다 직접 들어가 세포에. 우리가 모든 드시는 약은 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모든 대사활동을 통해서 흡수되지만 이건 빛은 직접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예.
3: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0: 예.
3: 예. 그 만약에 콩팥이 나쁘다, 위 나쁘다, 그런 부위에 무슨 됩니까, 어찌입니까?
0: 그런 부분에다 딱 거저 이런 그 광 조절한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네. 강, 야, 중 이렇게 그래서 그거 네.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다서 빛을 그것도 때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갖다 떡 이렇게 가차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편리하구나.
0: 작은 녹음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이전에 그 작은 녹음기만큼. 예, 예. 지금 녹음기 없으니까.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좋은 제품이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이 사지원액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논원이 들어서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얼마 고사했겠습니까. 근데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림지대나등이 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래 왜 이 맥박이 막 100으로 올라갈 때문이요. 이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맥박이 70을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왔습니다.
0: 너무 예.
4: 좋습니다.
0: 너무 정상이죠. 예.
4: 예, 이 사지원액이 소변이가 그래도 나아가지 않고 자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얻어놓은 쓴 후에는 한 번 밖에 밤이 일어나지 않고 낮에라 그렇게 누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대출 잘 되고 그래 이 사지원액을 쓰니까 잠을 잘 잔다. 근데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던게 몇 년 얻어 먹었는데 이 사지원액을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었습니다.
0: 그렇죠. 수면제를 떼야 됩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 억제제니까 모든 신경 그 세포를 살려주는 데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차원이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수면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 그래서 이 사지원의 약수도 중앙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 게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이 눈이가 항상 부엌에 눈물이 자꾸 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 쓰는데 반년 얻어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많이 사라졌단다. 영조한다. 그래서 그래 왜 눈물이 나더만 어제 완전 잃었고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던 것도 어제 완전 잃었단다. 그래 이번에 들을

0: 그 활동이 영 좋을 때 우리 두부이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명서방문 눈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21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눈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눈은 1신에서 1000냥이라면 900냥이라 하는데 눈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세상을 등지는 셈이 되게 되었는데 수술은 염지를 깎는 그 격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수술 받더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데 황차 수술 전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사분이 인정하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이 저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역을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소변이 자꾸 줄이고 아파서 연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럴 지금 발자가 지금 계속 세연제를 먹고 했는데, 계속 저기 조금만 참으면 자도 좀 발작한다 말인데.
1: 예.
3: 그런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 이 소변이 자은 게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프고 졸이고 같은 증상이 지금 내롭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저기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 못 먹었대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을 백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나 좀만 왔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요. 그리고 저기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난 원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3: 그래도 그게 낫던 게 지금 이게 지금 깍대기 없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잠 자도 나는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맞나? 어떻게 영 자지 못해 잠밤 잘 때만 했는데 잠은 영 잘 잡니다, 지금.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나 영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이야기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얘기해서 쓰려고. 면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요 눈이 좀 고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눈 좀 가렵고, 쌍꺼풀도 바르고, 바른 맛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저기 눈이 항상 뿌옇게 보인다.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1: 예.
3: 그래든지 지금 이런 사이 지금 많이 났답니다.
1: 이게 면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아주, 인정할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네, 눈이 거기 살아난 게 그게 지금 많이 줄어드니까 영 편안하다 지금.
1: 그렇죠. 그거 집대적으로 중이 중약 치료를 하지 않고 검은 동작까지 범하게 되면 그런다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다 거의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3: 예, 백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다지, 형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하도 용접습니다.
1: 예. 예, 특히 이번에 예. 그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이거 물어서 주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어디 아프면 어디에 다서리 딱 세파다 딱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러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좀 학교 잘 쓰게 우리 교실에서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마음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에 쫓겨 주변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풍경과 만나고 낯선 공기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 멀리 펼쳐진 하늘과 바다 풍경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씻어줍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설렘과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평온해지겠죠?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입니다. 은천은 중국 우수 관광도시로 선정된 매력적인 곳으로 오랜 세월 이어온 황하 문명과 신비로운 서하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사막과 싱그러운 오아시스가 공존하는 독특한 자연 풍경은 어느 곳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은천만의 자랑인데요. 오늘은 은천의 주요 관광 명소부터 역사 유적,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현지 별미 음식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리고 생생한 은천 여행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은천의 관광 지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천은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서쪽은 하란산을 중심으로 웅장한 산악 풍경과 고대 역사 유적이 집중된 지역이고 동쪽은 황하를 끼고 아름다운 수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지역 각자의 매력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은천 서쪽의 대표 명소 바로 하란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산은 웅장하고 장엄한 산악경관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란산 국가산림공원은 자연을 만끽하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을 걷다 보면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은 하란산 암각화입니다. 이 암각화는

약 3000년에서 만년 전 고대인들이 바위 위에 직접 새긴 흔적인데 마치 인류 최초의 소셜미디어 혹은 살아있는 일기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암각화만 해도 5천여 점에 달하는데 내용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야생동물과 힘차게 싸우는 사냥 장면, 고대 종교의식을 담은 제사 풍경, 부부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는 축제 춤 모습 등 고대인들의 삶과 감정,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위 하나하나에 깃든 옛 이야기를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며 선조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광지입니다. 이 하란산 기슭에 자리 잡은 서하 왕릉은 은천 최고의 역사 명소이자 동양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서하 왕릉은 영하 은천시 하란산 아래쪽에 위치하며 11세기 번성했던 서하 왕조의 왕실 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서하시대 문화유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하 왕릉이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불릴까요? 이곳에는 왕후와 귀족들의 배상묘가 장엄하게 자리 잡고 독특한 구조입니다. 특히 제왕릉은 규모가 워낙 거대해 명나라 13왕릉에 뒤지지 않을 정도인데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가 특징입니다. 서하왕릉은 진시대부터 당송시대 황실 릉묘의 장점을 모두 모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불교 건축 양식의 영향도 받아 독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막 끝자락에 봉분 형태의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뒤로 웅장한 하란산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직접 눈으로 이 광경을 마주하면은 고대 왕조의 흔적과 역사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수동구 풍경구입니다. 이 수동구는 중국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무려 3만 년 전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3년 프랑스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중화 문명의 뿌리를 찾는 100대 중요 발굴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석기 도구와 동물뼈 화석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했던 정교한 산행 도구들이 잘 보존돼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먼 옛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듯한 신기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수동구는 고대 유적 외에도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악마의 성이라 불리는 지형과 첩첩산중대협곡은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기이한 바위 형상과 깊고 굽이진 협곡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반면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맑은 호수와 드넓은 갈대숲, 숲 사이를 유영하는 원앙새들의 모습은 마치 동양적인 이상향을 보는 듯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수동구에는 명나라 시대에 축조된 중국 유일의 3차원 장성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남아있어 군사 역사를 살펴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지하에는 함정과 암시설이 가득한 협곡 요새가 자리 잡고 있어 마치 고대 전쟁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듯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옛 유적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점도 수동구의 큰 매력입니다. 풍경관이 마련된 4D 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 AR 기술을 통해서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공룡과 사진을 찍거나 실제처럼 느껴지는 화산 폭발 현장을 경험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가 준비돼서 남녀로서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하란산 만포 마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 마을이 아니라 예술과 휴양, 문화 체험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 테마파크입니다. 총 207무 규모 공간에 달하는 넓은 공간에 온천, 와인, 예술 공간이 알차게 조성돼서 하루 종일 즐기기 좋은 휴식 명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만나볼 천목 온천은 이 마을의 대표 시설인데요. 야외 테마탕 83개와 프라이빗탕 19개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위기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별바다 테마 온천은 밤이 되면 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조욕과 온천을 즐길 수 있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입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간도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와인 테마 거리인 주조만행에서는 영하 특상 와인과 현지 음식을 함께 맛보며 독특한 미식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와인 문화를 알고 싶으시다면 하란산 와인 문화 체험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와인의 역사부터 영하 와인의 특징과 우수성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전문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술을 즐기고 싶은 분께는 하란산 천의 예술촌을 추천합니다. 현지 작가들의 갤러리와 작업 공간을 둘러보며 지역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천 동쪽 황하 인근의 대표 명소 명하 대해자 사막 생태 풍경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해자는 중국 서부 최고의 사막 워터 스포츠 명소로 유명한데 5km에 달하는 전문 사막 레이스 트랙이 갖춰져 있어 매년 전국 각지에서 오토바이와 오프로드 차량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의 최대 연간 행사는 대해자 사막 차량 오토바이 레이스인데 영하, 내몽골, 감숙 등 여러 지역에서 약 500명의 라이더와 300대의 차량이 참가해서 열띤 경주를 펼칩니다. 구불구불한 사막 모래 언덕과 급 커브가 만들어내는 짜릿한 스릴은 직접 보거나 체험해보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속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역은 구기자의 신화와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 실크로드와 구기자 무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문화관, 마지막으로 전통 중의학에서 구기자의 활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양생관으로 구성됩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를 꼽자면은 명나라 황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구기자 보관 용기와 증강현실로 재현한 구기자 실크로드 무역 장면입니다. 특히 3D 홀로그램으로 제작된 황제의 구기자 진수 성찬 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박물관은 영하 백서원 기업이 3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선보인 문화 프로젝트로 단순한 전시를 넘어 구기자라는 지역 특산물을 통해 중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천시가지에서 동쪽으로 38km 떨어진 황하 강가는 빙구 문화 관광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26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은 진나라 유적, 한나라 무덤, 사막, 황하, 협곡 다섯 가지 테마가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지로 역사 탐방과 모험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나라 시대에 쌓은 옛 성벽인 진정을 따라 걷다 보면은 2000년 전 고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한나라 무덤 군락에서는 실크로드의 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과 거대한 황하가 어우러진 풍경도 압권인데 특히 해질녘 노을이 물들 때의 모습은 사진 작가들도 극찬하는 명풍경입니다. 또한 드라마와 영화의 로케이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고즈넉한 역사 분위기와 웅장한 자연 풍경이 영상 촬영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운이 좋다면 촬영 현장을 구경하거나 출연 배우를 만나는 즐거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려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지 별미 음식이죠. 이제 음천 영하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양고기입니다. 영하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로 이름 그대로 손으로 찢어 먹는 양고기 요리인데 원초적이면서도 깊고 풍부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이 요리의 비결은 바로 영하 지역에서 자란 품질 좋은 양고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후추, 생강, 파 등 간단한 양념만 넣고 맑은 물에 푹 삶아내는데 이렇게 조리하면 고기 본연의 육즙과 담백한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한입 물면 고기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현지 사람들은 삶은 양고기를 소금과 후추에 찍어 먹거나 식초에 곁들여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잡내는 잡아주고 고기의 맛은 더욱 돋보입니다. 때로는 마늘, 장갓지나 신선한 허브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요. 직접 손으로 찢어 먹으면 느끼는 손맛이야 말로 이 음식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음식은 양고기빵입니다. 이 음식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24시간 동안 정성껏 고아하는 진하고 구수한 양고기 국물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손으로 찢어 먹는 빵 모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든든한 음식을 아침의 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침 식사로 즐겨 찾습니다.

오늘은 중국 명하회족 자치구 은천의 다채로운 관광 명소, 역사 유적, 체험 프로그램과 현지 특색 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역사가 숨쉬는 유적, 신비로운 사막과 산악 풍경, 즐거운 체험 시설, 맛있는 향토 음식까지 갖춘 은천은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행 정보가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전해주는 가요,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러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의 사랑, 푸르른 일광산. 그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앞이 펼쳐지는 드넓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박승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일광산으로 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일광산으로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 이어서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우리 그 국약혈배강 이번에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혈배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혈액이가 고배로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우리 온몸의 피가 깨끗한 피가 흐르게 되면 오상육부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각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트로 나가는 겁니다. 한 세트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잡수는 약이 틀리고 점심에 잡수는 약이 틀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세트가 약과걸로 따지게 되면 두과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처방이 틀리죠.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면 약과걸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여기부터 좋습니다. 우리 공장 측에서 이번에 약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10세트 사는 분들부터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10세트에 10세트 드리고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 드릴까는 모두 3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6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말 걸었다는 분들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뇨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사실은 뇨실금은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개체면 소변 참지 못해서 제절로 나가거나 이게 몽땅 심장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생각할 게입니다. 아이, 그게,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이건 나 곰팡이 문제 아닌가 하는데, 기준은 황제내경에 명백하게 썼습니다. 소장이가 차갑게 되면, 예, 소장 주위의 장기들이 다 차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이 잦다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방광이가 너무 차갑아가지고서,

졸아들었기 때문에 방광의 용량이 좀 큽니다. 우리 소변이 한 한 근좌우 찰 때까지는 소변 마라본 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갑게 되면 우리 사람이 날씨가 춥게 되면 막 이렇게 온몸을 오싹해 가지고 움츠리는 것처럼 밑에 장기도 다 한 가지 돌입니다. 차갑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되면 다 졸아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힘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 짜게 바람 낀다, 쥐어 올라온다. 뭐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뭐 까이 모자라 그렇다는데 까이 문제 아닙니다. 까이를 아무리 보충해도 쓸데없습니다. 종적으로 그러니까 한기 깼기 때문에 힘줄도 졸아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나 따뜻하게 되면 다 느슨해지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장하고 심장은 부부가입니다. 그래서 소장열이하고 심장열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오장육부에서 전신에서 어디나 다 암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심장에는 암이란 게 없습니다. 어제 그런가? 심장 아주 뜨겁기 때문에 심장은 부단히 뛰지 않습니까? 우리 밤에 잔다 해서 심장 너도 휴식해라. 절대 휴식 못합니다. 심장 부단히 뛰어야 되죠. 그러나 심장은 항상 발동기 작용입니다. 발동기가 열이 셉니다. 열이 셀수록 암세포란 게 근본상 거기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내장은 다 암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가? 심장의 열이가 그까지 열을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도 마찬가지로 소장이가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주위를 둘러싼 장기가 뭔가 우리 대장이죠. 그럼 소장하기는 잘 모르죠. 기실은 우리 십이지장 많이 들어봤죠. 십이지장이가 소장이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십이지장 궤양하게 되면 벌써 소장을 우리 짚어야 되죠. 그러면 소장에 문제 생겼다 할 때는 무조건 심장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열하고 소장열이가 똑같다 할 때 그러면 발이 따뜻해 납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진단이 나오는 게 뭔가 내가 소장이 뜨뜻한가 아예 따뜻한가 하는 것은 어디면서 알겠는가 내 발이 차가운가 이걸 보면 압니다. 발이 따뜻하면 소장이 뜨뜻하고 발이 차가우면 소장 차갑습니다. 그럼 소장 아래 방광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 뒤에 뭐 있는가? 우리 곰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뜨뜻해야 곰팥이도 뜨뜻하고 방광도 뜨뜻합니다. 방광이 뜨뜻하면 방광이 늘어나죠. 왜냐면 소변 한근 찰 때까지 소변 마라본 감이 없죠. 여김에서 우리가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리의 진단은 이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혈관도 그렇습니다. 혈관이 벌써 안에 혈전이 생긴다. 혈관이 굳어진다. 몽땅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동맥하고 정맥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네, 동맥이 있는 데는 정맥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맥의 여김의 그 피는 몽땅 소장에서 관할하는 게고, 그 다음에 그 동맥의 피는 몽땅 심장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점은 심장 신더무쉐, 예, 신더무쉐는 뭔가? 쥐쉐입니다. 쥐쉐. 그래서 우리 소장의 무쉐는 관원혈입니다. 관원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방광에 또 무쉐라는 게 있습니다. 방광 무쉐는 관원혈 근방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 아래를 내려와서 중지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지쉐가 방광의 무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한다 할 때 그러면 모든 이런 소변 작거나 뇨실금이 생기거나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우리 혈관이 문제 생겼다 해서 통하지 않다 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수술하는 게 뭔가 혈관을 뚝 꺼내내가지고 그 다음에 쏠려 혈관을 뚝 맞춰였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중의각도는 이 오장육부가 문제 생겼을 때 그 오장육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오장육부의 공능을 회복해주는 게 우리 종적 목적입니다. 절대 오장육부가 문제 생기게 되면 그거 떼버리고 소리 다른 걸로 바꿔야 차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약을 쓸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이 약이 내한테 맞는가 아니 맞는가 하는 것은 어디면서 알겠는가. 약을 먹을수록 발이 차가워진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 약은 특히 우리 소약을 오래 쓴 사람들일수록 이런 중초의

0: 작아가지고 특히 이런 소화가 잘 안 되고 적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발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소약을 진량 끊는 짝을 노력해야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예. 혈배강.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글래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쓴지어든 안 써야 된다.
0: 네.
2: 안 써야 되는데 영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정말 선생님 이야기라고 그 공원수 치료 보고 정말 혈배강이 매우 예, 유혹이 많고 예, 신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데
0: 네.
2: 정말 다른 약보다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남편은 고혈압 환자인데 한 30년 동안 됩니다.
0: 네.
2: 소약을 장내파를 쓰지 않으면 아이 되고 이래서 써도 그저 하나도 내려가지 않고 연고삼아 했는데 지금 혈배강을 쓰면서 예, 그 소약 장내파를 끊는지 어렵니다.
0: 네.
2: 서서히 예, 예, 혈압이 정상을 되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병원에서는 우리 남편이 심장이 나쁘고 그런 여러 가지 혈병이 있어서 그런 심장 수자까지 하랍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 남편과 같이 선생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서리 아 이거 조절 하자도 이 혈배강 쓰면 됩니다. 신음 마시오 이래고 똑똑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고 있는데 어제는 여러 달 됐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혈압이하고 소약을 끊으니까 용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 반듯하게 누워 잘 수 있고 숨도 아예 차고 목에 가래도 싹 없어졌습니다.
0: 네.
2: 전에 먹던 장내파를 끊은 것만 그만해 더 좋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부담도 많이 들고 예, 항상 조바심이 나서 예, 좀 다른 병 올까봐 연구심 했는데 예, 나는 예, 또 심혈이 정상으로 됐고 악몽이란 게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악몽이 있어서 예, 자다가도 서슬러 깨나면 예, 장밤 어떤 때는 예, 정말 날밝은 임세자 그래서 좀 눈 붙이고 이랬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 혈배강이 다른 병 뭡니까 러는들이 각종 만성병 치료한다는 게 이게 딱 맞습니다.
0: 네.
2: 예, 걔네 달콤한 잠 자니까 예, 아침에 머리가 개운해지고 힘이 솟구친다.
0: 네.
2: 그리고 예, 관절도 많이 나사지고 전번에도 나 그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허둥허둥하면 나무 넘어지고 이라던 게 이게 다 없어지고 다리에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근데 이 혈배강은 예, 60대 심장을 30대 심장을 바꾼다는 이 희망이 서서히 우리 몸에서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0: 예.
2: 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은 예전 선생님 혈배강이 우리 환자들에게 건강을 찾아줬기 때문에 매우 항상 고마움이 먹입니다.
0: 네.
2: 박 선생님도 얼마나 환자들을 자기 친 가족같이 따뜻히 대하고 항상 그런 오늘 나처럼 병이 두부이 다 그러니까 병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래 혈액이 점점 깨끗해지는 이 혈배강을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예.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는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봄마다 이런 방송 명심해서 들으면서 예, 이 혈배강 약이 정말 저기나 천연약제이고 700명 의학 박사들이 연구하는 약이라는 거, 약이 정말 좋긴 좋단 거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내 생각입니다.
0: 네.
3: 예. 나도 이렇게 관심병으로 원래 앓고 있던 환자이고
0: 네.
3: 우리 집 아바이는 또 중풍맞은 이런 환자였단 말인가.
0: 네.
3: 그래 정말 두 분이 두 내외간이 우리 다에 그저 변변치 못해서 뭐이나 정말 영 바쁘게 고통스럽게 살아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약을

0: 모금에서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
1: 네.
0: 나는 혈압이 올라가든지, 한, 어떤 때는 막 80씩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이 막 뱅뱅 돌고 이랬는데, 그게 어떤,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리고 기억력이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1: 기억력도 좋아지죠.
0: 예, 예. 예. 야, 정말 기억력이 나빠서, 예. 여기 뭐, 얘기를 해도 깜빡깜빡 잊어먹어서, 인사하지 못하고 하던 이런 게 많고, 예.
1: 네.
0: 나갈 때도 며칠 안에 다 죽이고 나가도 또 땡필이 참이 생각하면, 내 어쨌든가, 아들 생각나던 게, 이게 지금 어떤 명석하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나, 밤 바로 잘 수 없고, 예,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없던 게 이게 호전됐고, 예. 정말 영, 그러니까 밤 잘 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정신 맑고,
1: 네.
0: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시장도 갔다 올 수 있고, 예. 이런,
1: 네.
0: 이런 좋은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아바이는, 예, 중풍 그렇게 원래 맞았던 사람인데, 옷, 저기나, 옷이람 올라가자면 뭐, 정말 뭐 혼자서는 뭐 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된 게 지금 예, 이게 혈이 다 통하면서부터는 자기들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마당 산보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 때 이렇게 하던 게 말이 무슨 제대로 잘 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본인도 표달하는 게 좋고 우리 옆에 사람도 애나던 게 그게 많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1: 네.
0: 난 지금 예 이 약이 정말 확실히 그 700명 박사들이 모아서 연구를 했다는 게 확실히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약이라는 거 더 심심히 느끼게 됐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약을 어제는 다 80줄이 들었는데 어제는 계속 이 약을 보존해서 뭐 구슬이
1: 네.
0: 그래도 남은 밑에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네. 싶습니다.
1: 예, 예. 네.
0: 고맙습니다.
1: 예,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가 강하고 건신고 쓰면 한잔다. 저는 몸이 역약하고 그리고 당뇨 종합을 인해서 어전 당뇨도 24년 했습니다. 그래놓거나 몸이 갈았다 하면 그저 피트성 깨도록 굵도록 그 긁어도 예,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그저 청약 써봤다 그 당시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선생님 감리두고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썼는데 우선 먼저 가름지 없어지고 예, 혈타에 그렇게 내려 올라가서 자꾸만 애를 먹던 게 혈당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겁니까? 건망증이 심해서 이거 가질라 가도 무슨 비자 채소 가질라 가도 그 가져오지 못하고 그 맨밥 먹을 때도 많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서 예. 가슴부터 다 깨고 왔습니다. 근데 몸이 어째 천근만고 손발이 시리고 소개를 하고 해 영 가슴 고통 겪고 한데 두 가지 있을까요? 몸이 우선 해가지고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말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왔는가 예 밥을 잘 먹고 잠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혈압 조절 잘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몸 이용해갖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정신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 혈배강하고 건신고 쓸 예사입니다.
1: 예.
3: 배달받다고 그럽니다.
1: 예, 2880018번 지금 발사나 치시.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활동입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200원 오르죠. 한 세트에. 지금 698원인데 이제 값이 오르게 되면 898원으로 오르죠. 예, 그래서 오르기 전에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예, 지금 약이 손에 있는데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느라고 소리 그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안 주고는 돈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잠시 그래서 야진하고 소리에 내포를 남겨달라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좋은 점은 가면 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 심장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예, 오장육부가 같이 움직인다. 이것이 예, 중의의 리론입니다. 절대 현대의학처럼 이렇게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뭐 심장은 심장 전문가

0: 가 달러 보고 무슨 소환에 관해서 달러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집매 가지 않습니까? 집매 가게 되면 이런 외항 분들은 예, 그래서 뭐 집매 가는 게 오른손 왼손이 뭐 간 담낭 무슨 뭐 이런 심장 달러 보죠. 근데 우리 진짜로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맥 보는 게 종적으로 맥 뛰는 거 심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는가 못 뛰는가 이걸 보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그 맥을 통해서 오상육부 어디에 문제 생긴 거 다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상 환자들 볼 때 예, 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제가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이웨이 지에다이. 지에다이 마이라는 거는 예, 이게가 맥이가 중간에 서는 걸 말합니다. 지에 마이라는 거는 중간에 서는 게 불규칙적이다. 예, 다이마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규칙적으로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세 번 뛰고는 한 번 딱 휴식하고 세 번 뛰고는 한 번 서고 이것이가 규칙적으로 된다 할 때니 사람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그 다음에 뇌중풍이나 예, 이런 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이런 맥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맥이 뛰다가 선다. 맥이 한 번씩 뛸 때면, 우리 심장이 한 번 뛸 때면, 전신의 각 곳에다 피를 한 번씩 공급해 줄 수 있죠. 한 번 선당하게 되면, 그럼 전신의 각 곳에 피가 근본상 공급이 아예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생기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도 혈당하고 권신고 풍수방 세 가지를 같이 씁니다.
0: 네.
2: 저는 이약 쓰기 전에는 미경색도 있고 혈지도 영 높았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압약을 우선 100년 동안은 먹었습니다.
0: 네.
2: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심장이 아예 좋아서 어떨 때는 밤에는 속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이랬습니다.
0: 네.
2: 그래서 무식이든가 그 주시환인가
0: 예 구심환
2: 예 주심환은 같이 갖고 다녔습니다.
0: 수소 주심환 처방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이 약 먹은 후부터는 그 약도 끊고 혈압약도 끊고 혈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2: 이 약 쓰니까 나 얼마 안 쓰니까 나 혈압이 중정상으로 되고 그런데 맹풍이 오고 입관문이 이게 삐뚤어져 됐습니다.
0: 네.
2: 그래 혈관왕 쓰면서 선생님이 친구를 결합했는데 입관문이 제대로 돌아오고 눈도 깔깔하고 눈에 무식이 시운 같고 눈곱이 많이 나왔습니다.
0: 네.
2: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눈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예, 우리 여기 간을 도와주면서 예, 눈을 맑게 해주는 이런 약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약재 본다 할 때 육색 등지가 직접 우리 간을 보호해서 간의 독소를 배출해내고 그 다음에 전주 청포이가 눈을 밝게 해준 작용이고 비타민 A라미 그 다음에 자지청피관 그 다음에 단삼 오미자 울금 이게 몽땅 간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밝게 해주죠. 예.
2: 처음에 육색 등지 들어갔다니까 나는 호기심이 더 인출 쌓였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머리에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봐도 효과를 못 보고 혈관왕 쓴 다음부터는 기술까지 병의 호전을 가져왔습니다.
0: 네.
2: 이 혈관왕이 머리에는 최고입니다.
0: 네.
2: 이 약이 나오지 않으면 내 그래서 이 약 저 약 쓰면 돈 일매도 효과도 못 보고 돈 일매 쓸지 모릅니다.
0: 네.
2: 예. 저는 혈관왕 효과 너무 좋아서 계속 쓰자고 이번 올해 약을 약이 있는데도 또 약을 쌌습니다.
0: 예.
2: 그래 약이 효과 좋아서 내 계속 쓰겠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우리 약 처방이 얼마나 잘 되는가요? 제일 첫째 산다 항양화제 들어갑니다. 항양화라는 거는 예 항산화 작용. 우리 그 인체 내에서 어떤 게 산화가 제일 빨리 되는가? 자주 쓰는 장기일수록 산화가 제일 빨리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네, 그리고 심뇌혈관. 어제 심뇌혈관 질병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가? 이 심뇌혈관 질병이가 한 방면에는 심장이 먹게 되면 사람 돌아가는 거죠.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뇌혈관. 거기에 막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중풍이 오고 반신 못 쓰고 언어장애 오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제일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심리 혈관

0: 산, 산화작용이 제일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깨면 우리 약 처방이 잘 됐다는 게 뭔가 이런 산화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예, 산다강양화지 비타민 A, 비타민 E하고 자지청피관 들어갑니다. 자지청피관은 우리 인체 내에서 부메큐스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부메큐스를 계속 잡수지 않습니까? 그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镇静安神 산중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라면 색이 나쁜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게 올 수 있고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올 수 있고 특히 잠 잘못 자고 이다 신경 문제죠. 그래서 이런 방면에 镇静安神 할 수 있는 세 가지 분말로 된 약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합은 전주청펀하고 삼칠분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환자분이 전화한 것처럼 내가 수소주심활 말하죠. 수소주심활 주요 성분이 갖기 싫어하는 천궁하고 빙페르입니다. 여기 매 천궁 들어갔습니다. 빙페르는 너무 찬 약제이기 때문에 그거 대체한 다른 약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급 치료를 할 때 특히 내가 딱 바쁠 때문에 수소주심활 단선디활 입에다 물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 이 혈배강 물게 되면 효과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500도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우리 입안의 구강 안에 그 점막의 구멍이 얼마나 큰가 1300도든입니다. 이건 과학과도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1300도든보다 작으면 무조건 입안에서 다 흡수되는 겁니다. 수소주심활을 하면 그렇게 흡수되는 게지 않습니까? 수소주심활 주요 성분이 뭐인가 단삼, 삼칠, 빙페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삼삼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빙페르는 없애버렸습니다. 너무 찬 약제이기 때문에 찬 약제 오래 쓰게 되면 간 곰팡이를 많이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서 그 대신 다른 약제들이 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칠설라든가 이런 약들을 들어가서 그것을 대체하죠. 이러나거나 한 방면에는 구급 치료를 쓸 수 있고 한 방면에는 안전하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도와주는 그 오미자 들어갔습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돼서 오미자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 맛에는 직접 오장을 관할합니다. 그 다음 육색령지도 들어가 있죠. 오장육부를 같이 관할해주는. 그래서 우리 약 처방은 기초를 일단 든든하게 해주면서 집중적으로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해주고 신경계통을 수복해주는 다섯 가지 이런 그 뿌릴로 된 약재가 또 들어갑니다. 하소, 단삼, 당삼, 또 황계하고 치설. 이게 몽땅 뿌릴 된 약재입니다. 거기에 유효 성분을 몽땅 추출해내서 500도를 해가지고서 신경세포를 또 수복해주죠. 예,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우리 구수작용 있는 황계하고 오미자가 같이 결합합니다. 구수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몸속의 영양가가 류실되는 것 방지한다. 예를 들어서 뇌실금이 있다. 그 다음에 땀을 세게 흘린다. 이게 다 구수작용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목이 말라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예, 천하분이 또 들어갑니다. 천하분이가 직접 목 그 짝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나 이 인후 그 짝을 예,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심자람 식이 나쁜 사람들 자꾸 마른 기침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면이 엄청 좋은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이에게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따뜻한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 어린 축복의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의 하늘을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2인 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민덕 작사 최학찬 작곡의 변경유람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변경이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상상하게 담은 이 곡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활기찬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류용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종 작사 김미란 작곡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품고하는 순수한 소망,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의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단연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 까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고향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을 진솔하게 담은 이 곡은 금은이에게 고향이 따뜻한 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이 진한 정취와 특별한 매력을 담은 곳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리메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려드립니다. 노을이 물든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을 담은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맨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문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은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군 침

0: 물을 획득한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 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화는 영리를 안고 돌아와 계속해 사회구역 천문만우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 2, 6 지시 서한 전달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를 유대로 민족 풍정, 본토 특색, 체육 활력을 깊이 융합하고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의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훈춘, 도나, 도문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훈춘시는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경기장에 옮겨왔고 킹크랩 응원팀이 활동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원팀 성원들은 대열을 이루고 일치한 동작으로 개춤을 췄는데 절주감 넘치는 춤 동작은 북소리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사암일꾼들이 살아있는 킹크랩 20마리를 관람석으로 올려보낸 장면이었습니다. 훈춘 킹크랩 응원팀 성원 리녀사입니다. 우리 응원팀은 세 가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춤은 킹크랩과 두 마리 작은 개인데 이것도 우리 훈춘의 특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부채이고 세 번째 도구는 대개입니다. 이 또한 우리 훈춘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을 대표합니다. 우리 훈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문 홈장에서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와 문화관 배우들로 구성된 국문청춘응원팀이 눈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맞춤 제작한 응원 도구를 손에 들었으며 국문 생태원 문화창의 머리핀을 착용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즐겁고 활기찬 응원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춤사위와 우렁찬 응원 구호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흔흔입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본지 축구 경기에 한몫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종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착실하게 자원봉사를 잘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또 경기장 밖에 특색 소비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문생태원 등 현지 우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 각종 농업, 문화, 관광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경기 흐름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오프라인 소비를 이끌면서 전민 건강운동의 량환 분위기를 널리 조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문 전시 참가 상가 리흠입니다. 상무국에서 소비권을 발급해 우리 상가들을 부축하고 전시 상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큰 인기를 모아 현지 문화 관광을 이끌고 외지 관광객들이 도문에 와서 소비하도록 끌면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착실하게 경영해 현지 상업 무역과 문화 관광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가 갈수록 더 흥성하고 한 회 또 한 회 더 잘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다원화 발전 모식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나 홈장에서는 특색 장터가 떠들썩하게 개장했고 도나 현지의 우수한 농림 특산품, 무형문화재와 전통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특색 음료와 지방 풍미가 짙은 간식도 갖춰져 품목이 풍부하고 생활 정취가 넘쳤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은 축구를 매개로 문화와 체육 융합의 다리를 놓고 민족문화의 매력, 현지의 특색산업, 체육경기의 격정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경기는 전민의 체육문화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상업농업 융합의 새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도시활력과 발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지역문화관광 상업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체육 역량을 주입했습니다.
0: 근년래 활용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영 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0: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가 기층에서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정책 선전 강연, 민의 수집, 민생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늘 피어있도록 했습니다. 화룡시 문화과도 문해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해사회구역에서는 인대대표의 집을 진지로 삼아 인대대표가 정책 선전 강연원, 민의 수집원, 대중봉사원이 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모든 의견과 민생 난제를 참답게 대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류리리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부화, 목록화, 폐쇄 순환식 관리를 실시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계로 300여 가구를 방문했고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등 여러 선전 강연 활동을 5차례 펼쳐 주민 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각종 민생 요구사항 3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해사회구역뿐만 아니라 화룡시 각향진 가도 마을에서 인대대표의 따뜻한 봉사가 상시화됐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로후 주거단지의 로면 파손, 조명 부족, 환경 난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림원사회구역에서는 각종 민생 요구사항 루계로 20여 건을 해결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모가계입니다.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인대대표의 집을 주진지로 삼아 매달 대표 방문 접대일 제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주 인대대표를 조직해 대중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원을 맡아 민족 단결 정책, 해민 정책 선전 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 정책 선전 강연과 민의 수집의 쌍방향 통로를 뚫었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주민 장은룡입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배관이 막힌 문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가로등 고장을 사회구역에 알리면 사회구역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정말 실속 있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4급 인대대표 450명을 조직해 각 촌 사회구역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28개 인대대표의 집 진지 우세에 이탁해 선전 강연 활동을 펼치고 미니 전달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전 과정 폐쇄 순환 기제로 대중의 요구사항 루계로 383건을 해결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련숙입니다. 우리는 대표 직책 이행의 장기 효과 기제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활동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감독 실시를 강화해 실천과 책임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화룡시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인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직책 이행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하며 봉사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봉사 질과 효능을 제고해 인대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늘 기층에서 보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민 오선화는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기층에 18년간 뿌리내린 이 골목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3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오선화는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직접 경청했는데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화입니다.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됐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경청했는데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강산

0: 인민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사님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견정하게 인민과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오선화는 쉴 틈도 없이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장장미입니다. 오석이한테서 듣고 우리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석이가 강북사회구역에서 해온 일들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시종 한결같이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오석이가 전국 노령모범,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으로 선정된 건 우리 강북사회구역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오선화가 영예를 안고 돌아온 뒤 장령가도에서는 즉시 좌담회를 소집해 이 고무된 분위기를 기층실의 모든 곳에 전달했습니다. 왕청현 장령가도 판사처 부주임 풍추영입니다. 오선화 동지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도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가도 전체 기층 간부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오선화 동지는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모두는 큰 고무를 받았고 앞으로 사회구역 사업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선화 동지의 사업 경험을 깊이 배우고 널리 공유하면서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와 기층 치리 사업 능력을 전력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8년간 오선화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평안과 화목을 지켰고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민족 단결의 화폭을 정성껏 펼쳤습니다. 오선화의 마음속에서 강북 사회구역의 3천여 가구 주민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습니다. 오선화는 사람들을 인솔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80여 명을 돕고 각종 구제자금 수만 원을 선불했으며 곤란 아동을 50여 차례 지원하고 장학금 1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선화는 손으로 전국 노령모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선화입니다. 영예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 기층치리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1층 승격하고 더 혁신적인 사업 이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 대중을 더 잘 이끌어 사회구역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연견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서한 전달 관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126 지시서한을 보내 동북정세의 변화에 입각해 전민족 반일통일전선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고 무산계급 지도권과 당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괴뢰송권 및 한간의 재산 몰수, 여러민족 대중의 권익보장, 항일 유격대 정비 등 중심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공 만주 성인은 대표단을 동만에 파견해 지시 정신을 전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만 특위는 신속하게 호응했으며 여러 지역의 현의가 잇따라 관철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후 동장령 등은 연길, 훈촌, 화룡 등지에서 단계별로 회의를 소집해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9월 동만특위는 제1차 확대 회의를 소집해 당내 좌경차고를 바로잡고 지도부 성원을 완선했으며 동장령이 특위 서기를 계속 맡고 각부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10월에는 또 화룡에 가서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동만 각급 당조직은 지시정신을 전면 실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각종 반일무장력량을 적극적으로 단결 통합했으며 항일유격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함으로써 현지에서 여러 항일력량이 합심해 일본군과 괴뢰군을 타격하는 유리한 투쟁 국면이 형성되도록 추진했습니다. 4일에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개서 도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

0: 운동 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고 관중석에서는 양팀 축구 팬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 팬 고배삼입니다. 동북 축구 련맹전이 시작되면서 원정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거의 6시간을 달려 연길에서 개서해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동북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개서 사람들의 환대에도 감동됐습니다. 동북 축구 련맹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동북 축구 련맹전 개서 경기장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업, 문화, 관광 추천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전 문예 공연에서 연변에서 온 공연팀은 현장 축구 팬들에게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개서의 공연팀과 함께 변성의 즐거운 만남 여름인족 함께를 공연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팀들도 응원체조 아리랑과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은 명태 응원춤을 선보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변욱입니다. 연변의 문화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쁘며 아주 격동됩니다. 개서의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경기를 교량으로 문화관광 심층 융합이 촉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연변은 연변 무형문화재 방문구역을 알심들여 꾸몄습니다. 연길에서 온 냉면 장인이 현장에서 연변 냉면 제작 과정을 선보여 많은 개서 축구팬과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서 주민 류월영입니다. 연변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면을 우리 개서 주민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은 단순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붓으로 문화를 먹으로 삼고 동북축구연맹전의 동풍을 빌어 독특한 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부녀연합회 조직부, 중국부녀보사 전국부녀연합회 인터넷정보전파중심에서는 장사에서 2025년도 신흥분야 부녀사업 개혁 혁신 사례 교류 활동을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보낸 촌 생방송 부녀연합회를 튼튼히 건설해 향촌진흥의 조력이 전국 우수 사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사례입니다.
0: 근일 2026년 민체컵 전국 민족식 씨름 경기가 내몽골 자치구 신림골맹 동우 짐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의 선수 4명이 길림성을 대표해 조선족식 씨름 종목에 출전해 최종 2등상 3개, 3등상 1개를 따내면서 우리주 전통 민족 체육의 탄탄한 실력과 량완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룡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0: 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년 내내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귀

0: 이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했지만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밖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 3일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약도 복용하시고 또 우리 여름, 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려 하는 분들에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된다게 되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면서 예, 지금 우리 쇠곽 살 때 드리는 우리 그 여름 입을 하늘을 막아 두면 찬스배를 말합니다. 천이 질이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을 두게 되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쓰는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라고 쓰는데 쇠곽만 쓰면 이런 제품을 면비로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매트는 우리 중량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인데 시원하고 차가운 감 어떤 눈은 차갑다게 되면 쓰기 곤란한데 이거는 시원한 감만 많이 쓰게 되고 공기가 잘 통하고 특별히 시원한 감을 주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6광만 사게

0: 이면 이오드 여름 계절을 잘 지내게 되는 이런 제품을 이용할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홉 가사가 되면 선풍기를 들었는데 여름에 꼭 쓰고 있는 이런 선풍기, 예, 이거는 우리 벽에다 붙이지 않고 그냥 세워놓고 쓰면 되는 이런 제품인데 또 우리 차고 덮고 하는 걸 다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베개도 드리게 되는데 수면 질량을 제거하는 이런 베개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약도 복용하시고 이런 제품을 면비로 우리 행수하려 하신다게 되면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기 정화기 중앙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을 들고 있는데 아주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하고 강대한 공론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이런 제품은 내가 사기만 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약에 비해서는 우리 약이란 거는 먹으면 없어지지만은 이런 제품은 갖춰놓기만 하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또 우리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라디오 꺼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네.
2: 예?
1: 맞습니다.
2: 선생님 말 좀 물읍시다.
0: 예.
2: 내가 이 약을 먹은 지 이제 들어야 되는데 무슨 좋은 점인가. 내 24년도에.
0: 예.
2: 변비 있어서 신약대학원에 내려가서 좀 뭔가 변비약을 다 먹었습니다. 저녁에 그 따가운 물에 그래 씹어서 냉겨인데 내려가면 탁 웃고 쎄고 웃는 게 칼로 베놓은 것 같습니다, 위로. 그러면 이튿날 아침부터 위출혈 했는데 이건 3년째 위출을 해서 그냥 약을 써도 아예 됩니다. 그래서 저 뭔가 뭐 지난해에는 그 저 뭐입니까 운남 빼요로 한 석 달을 먹은 것도 아예 됩니다. 그냥 지금 밴디가 잠깐만 게 위출혈 해서 나가던 게 그러니까 이게 한 20일 먹은 게 밴디 지금 신눈한 게 나갑니다. 약이 영 좋습니다.
0: 전혀 그러셨구만요. 예, 축하합니다.
2: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그게 딴 거는 아무리 하고 뭐 어떻게 떨어지던 게 이게, 나 이게 그저 암이 거리되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검찰에서 지금 뱀비, 뱀비가 지금 신눈한 게 나갈까 시름 났습니다.
0: 그래요. 맞죠. 예.
2: 계속 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지금 동청하초 지금 뭔가 먹고 있는데 좀 좋습니다. 먹기 전에는 용서 많이 망설였댔습니다. 시중에 너무 고산 지역에서 나오는 약이 너무 많고 많지 해서 지금 많이 망설이다가 지금 그래도 동청하초가 좋겠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에는 풀러대지 약간 정말 옛날에 황궁에서 먹던 약이라 하지 해서 정말 믿음직한 약이라고 먹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과 나는 게 알리때다.
0: 맞지요. 예.
3: 예. 이 뭐 좀 내겐세 후유증이 심하지는 않은데 연날과 한 번씩 왔다 가니까 나 그게 영 오래 가더라 말로 후유증이. 그러면서 그냥 머리 여러 곳이 마몽이 자꾸 나타나고 예. 단심이 또 졸리고 무겁고 불편했대였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이거 먹게 돼 이게 졸리던 것도 많이 나아지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했습니다.
0: 맞지요.
3: 그리고 혈압도 높으면서 예. 조절도 안 됐대였습니다. 근데 혈압도 있거나 한 가지 약, 두 가지 약씩 먹던 게 요즘에는 한 가지 약만 먹고 딱 5g짜리 하나 먹어도 예, 정상 딱딱 정상이 되고 있어요. 언동이 잘 되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0: 맞죠, 예.
3: 그리고 예, 나는 무시의 도전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밑에 벌레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것 같으니까 막 그랬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요즘 보니까나.
0: 아, 예.
3: 예, 먹다 보니까 없어졌더라 말입니다. 그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심장이 그냥 두근거리고 예, 좀 예, 식은,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냥 옅은 잠 자면서 자다 흘러올라가 자꾸 토끼 잠 잔다 말 깊은 잠 못 잤댔습니다. 그러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 그냥 예, 많이 피곤하다 말 그렇게 피곤하니까 눈도 많이 뽑고 그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때 정신이 납니다.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0: 맞죠. 예.
3: 그리고 기억력도 예, 떨어져서 예, 약을 먹었던지 놓고서 약을 먹었던지 겁나 헤라리가 떴는데 놓고 먹었던지 아니 먹었던지 또 모른다. 아무리 해봐도 몰랐죠.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부터 예, 아침에도 약을 내놔야 안다 말이죠. 그래 먹었는가 아니 먹었는가 모른다 또 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어제는 없습니다. 하나를 뒤져서 갖다 뽑아먹었 인간 좋습니다. 어제는 정신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맞지요, 예.
3: 그래, 예, 나는 어째서 다리에 한 번씩 못 갔다 너무 좋습니다. 한 번, 아침에 한 번 딱 못 가네. 다른 약 아예 못 쓴다. 조치하라고 뭐가 됐어, 약들어.
0: 그랬겠죠.
3: 근데 한 가지만 먹고 너무 좋지 했었네.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아닌데, 어두운, 나 70 거의 먹으니까 자꾸.

0: 이 아. 3일 내에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대답 받겠습니다.
0: 2830666번에 다 연결하십시오.
1: 네, 2830666번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동풍사 뜻은 쓴 지 오래입니다. 이전에 쓰기 전에 그 몇 해 동안 저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 우원 특히 우몸에 허열이 많이 나고 다리는 또 차고 그다음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심장하고 폐 동시에 아이 좋은데 특히 이 폐는 이런 수술까지 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이제가 이런데 뭐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자고 정말 약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약도 많이 쓰다 아이 되니까 또 중요한 약도 쓰고 또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 많이 약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좋다는 약을 물어봐가지고 된다 치료된다 하니까는 많은 그 광고약도 썼는데 근데 치료 못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힘들게 보내니까 점점 병도 좀 더해지는 것 같고 이랬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체에 대한 그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체 쓰기 시작했는데 동충하체 쓰니까 점차 이런 나아지더란 말입니다.
0: 맞죠.
3: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본상에서 내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기본상이 없습니다.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나 이런 점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가슴이 불편한데 지금은 가슴이 편한다. 어디 아프거나 숨차나 이런 것도 없고 가슴이 편하니까 나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0: 심장폐가 다 좋아졌죠. 예.
3: 예. 그리고 이전에는 마른 기침도 많이 했는데 근본 오전 기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동충하천은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고온에서 4,500m 높이에서 그런 고온에서 자라지. 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그 다음에 특히 내가 이전에 많은 약을 먹어봤어도 발효한 약이라는 건 먹어 못 봤습니다. 그러다 이 동충하천은 발효한 약으로서 30배 효과를 보는 이런 신기한 약물이고 또 이 동충하초 이 약 성분이가 다른 약들에는 내가 약을 많이 먹어서도 다른 약에는 뭐 없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동충하초 먹고 그 병들이 치료됐다고 생각합니다.
0: 맞죠. 맞습니다. 예.
3: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동충하초는 나한테 정말 최고 약이고 정말 설명해서 듣다시피 정말 생명을 구하는 정말 진경 약물이라는 걸 정말 저는 적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0: 맞죠?
3: 이래서 예, 이래서 저는 그다음에 더 말하고 싶은 건 이 동충하초가 소화제 아닌데 이전에 비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때가 돌아오면 배고프고 또 먹은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언제 불편한 적이 없고 소화 잘 되고 이렇다 보니까 나 이 동충하초 쓴 후에 가슴이 편하고 또 이 위장이가 편하니까 정말 편합니다. 사는 게
0: 손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다른 약이 없는 알파 분해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비장위, 간, 담낭, 소장, 대장인데 이 소화계통 문제들이 다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졌죠. 예,
3: 예. 예. 그래서 항상 때 되면 배고프고 먹은 다음에는 밥 먹은 다음에는 정말 소화가 되니까 밥 먹은 후에는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데 정말 먹는 이전에 그저 먹는다 하고 그저 먹는데 지금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감도 느끼게 되고
0: 기분이 좋죠. 예.
3: 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 동충하초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게 됐는데 저는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까지 정말 많은 약 써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로 저는 용모에 내려놓을 수 없는

0: 는 이런 약으로 됐는데 저는 정말 계속 끝까지 영원히 영원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1: 그러십시오. 예.
0: 예, 계속 끝까지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예. 예.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에, 저도 동충하초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에이, 정말 예, 먹어보니까 그 어느 약과도 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그런 효능이 있고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원래 예,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심장, 콩팥, 위 이게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 항상 심장 때문에 심장이 너무 이렇게 뛰고 예, 그래서 어쨌든 1분에 예, 막 120차씩 뛰고 예, 자꾸 두근거리고 예,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심장에 영 이렇게 혈압이라도 해보면 심장이 항상 정사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1: 맞죠.
3: 그리고 예, 위가 두룩해서 예, 항상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조금 먹어도 예, 두부룩하고 그게 소화가 되고 예, 그냥 이렇게 위에 굳어한 게 이랬대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예, 밥을 먹어도 맛있고 예, 이전에 맛있는지 맛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맛있고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목에 식도염이 있었습니다. 식도염이 있어서 예, 이렇게 먹으면 예, 어떨 때는 생각 없이 예, 밥을 한 술 뚝 떠서 먹으면 예, 물을 먹기 전에 그래 먹으면 그게 미래에 가서 나날 고생하고 용 해놨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그 목도 편안해졌습니다.
1: 맞지.
3: 그리고 예, 자꾸 자리에 지어 올라왔어요. 예, 저녁에 잘 땐 자다가도 지어 올라왔어요. 지어 올라와서 그래 고생하면 깨면 그 다음엔 다시 자지 못하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예, 어찌든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1: 우리 치가 올라온다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치 올라온다는 게 근육 경련을 말한데 그 비상과 관계있습니다. 소화계통에 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란 건 비상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잘 됨으로 인해서 예, 그 치랑 올라온 것도 같이 해결됩니다. 예.
3: 치 올라온 다음에 어제 어떨 때 그렇게 오래 가는지 막 그 옆에 남편도 도와주고 그러면 막 자지도 못하고 그랬단 말인데 그래서 깨나면 다시 자지 못하고 영 엄마가 고생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예 올라오고 잠도 잘 자고 어쨌든 예, 이 동충하초 발효균이란 발효균본이라는 게 발효래 그런지 예, 발효라면 30배 효과 더더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약 먹 어느 약 먹어봐도 그렇게 효과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좋다고 다 뭐 다 이렇게 뭐 고산지역에서 나는 약이라 이렇게 광고도 하는데 동충하초 갖고 뭐 못 비하겠습니다. 동충하초 좀 먹으니까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우이는 예, 우이는 영 덥고 아래는 차고 이랬댔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음양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1: 맞죠,
3: 그런
1: 것들이 예.
3: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야 어느 약과 못 비한다. 정말 이전에 황제들이 먹는 약이라 어찌 좋은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오 이런 약이 세상에 있구나 내 감탄함에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예, 약이 원래 좀 있긴 있는데 어제 우리 집에 온 분들이 또 어디 아프다 하니까 내 이거 먹어보라고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사다 했는데 이번에 또 열나도 각사하겠습니다. 그래 죽으나가 또 아무래도 계속 다른 약은 다 내려놓고 이것만 먹겠습니다. 예.
1: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3: 예,
1: 그 약에서 효과를 봤지. 그 다음에 우리 열려도 꽉 싸게 되면 또 들은 것도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 83-0666번에서 연결하면 이 주는 약을 다 주고도 또 다시 동충하초 발효균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으로 다 그 집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몇 전화 왔습니까?
1: 맞습니다.
4: 에, 저 동충하초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도 이게 동충하초 먹은 지는 그리 나요란데 하나하나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1: 맞죠.
4: 나도 심장도 나빴지 오상육부 좀 서한 데 있는 것 같답니다. 원래 간도 나쁘고 단맛 나쁘고 밥도 못 먹고 해. 영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거 뭘까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정말 좋아진다.
1: 맞습니다.
4: 어디, 어디

0: 저기 불편한 게 없이 정말 이전에는 그래도 어디나 아파서 별로 바깥을 듣고는 못 당기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1: 맞습니다. 예.
0: 두 번째도 예, 그냥 음양 조절 잘 해야 되고 아까 우유는 덥고 아련하고 추하고 그랬는데 이 약이 정말 좋을까 예. 우리 할때 정말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이렇게 좋은 할때 이때까지 처음 봤습니다. 이선도 한다 해도. 그런데 그래서 너무 내 약이 좋을까. 자꾸 주위에서 자꾸 어떤 약 먹어서 그렇게 좋은가 해서. 뭐또 나눠주고 나까 원래는 약 먹을 게 많은데 있습니다. 안 쓰고 먹기는. 많이 쌌다만 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싸서 예, 더러 또 친구도 넣어가지고 그래야 될것 같더라고. 나 너무 좋습니다. 먹을 수 없어서 이 먹어야 사람
1: 맞습니다. 예, 약이라는 건 먹어봐야 됩니다.
0: 먹어봐고는 모른다만, 옛날에 이 하도 좋길래 옛날 황제들도 이거 먹고 이걸로 음양 조절하고 이렇게 수면 연장했다가.
1: 맞지요, 예.
0: 예, 어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 때 너무도 좋을까, 듣다 못해서 아무래도 이 약 안에 더 쌓아야 될 것 같더라도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그러니까 283-0666번에도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우대 활동에 어느 우대 활동이든지 참가해서 예, 또 이 동천화처 발효기문을 지금 우대 활동 외에 더 줍니다. 예, 예, 이제 예, 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그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내 건가?
2: 네.
3: 예. 예, 나도 동천화처 먹고 있는데 아, 동서 하천 먹을까에 중심이 얼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예, 얼마나 이거지 정말 일어나기 싫을 카드에 난 동서 하천 먹은다면 그게 왜 좋습니다. 그저 중심이 나서 정말 나 있어도 정말 찔찔 날아다니기 싫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이렇게 동서 하천 먹을까에 내 이렇게 백날자 있어서 수술하라고 이랬다. 그런 게 나 있는데 이제 뭐 수술이 있는가 그저 이제 살겠다 이랬는데 아이 동차 처 먹은데 눈도 어째 환해집니까?
1: 간이 도왔습니다. 간이. 간하고 관계했습니다. 중에서 말하면 눈이라는 게.
3: 여기 예. 눈이 밝아진 간 나서 우네 수술다야 저 좋다야 내가 그때 그랬다.
1: 맞죠.
3: 그리고 예, 그래서 밥 먹기 싫어 그랬던 게 난 밥 너무 맛있고 밥 잘 먹어 예, 거의 다 올랐습니다.
1: 아 예.
3: 나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한눈 나가기도 싫던 게 아 요즘 골까지 이렇게 좋습니까? 어장 이쁘고 다 뭐 좋아진다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는 모양입니다. 이제.
1: 맞습니다. 예.
3: 다리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해서 나도 80 넘어도 나가서 아무 데도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정말. 아,
1: 예, 좋은 효과를 보셨군요.
3: 예, 그리고 예, 밤에 이렇게 잘 자지 못해서 나 있으면 못 잔다면 이랬대다. 그냥 그것도 영, 그런 피곤한데 뭐 잡냐고 뭐 먹어도 그저 그때뿐 그럽대다. 근데 이 약 먹은다면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1: 그렇죠. 예.
3: 야 정말 옛날 그랬어야 됩니다. 야 이 세상에 이 좋은 약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약 저 약 먹었다. 그래서 그저 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아침에 그저 한 번만 훌 먹으면 어분 할라를 넣고 그 다음에 보면 예, 그저 매일 일 없어집니다. 난 빨리 아침 돌아와서 이 약 먹으면 그저 아픈 데라고 없고 예, 불편한 데 없습니다. 정말 이 약이.
1: 맞죠. 예.
3: 야, 정말 어찌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놈이 또 할 거 오라지 않고 끝이 난달까에 내 아홉 가게에서 아자고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선풍기도 드리고, 예, 약도 우리 아홉 가게들인데, 이 83-0666번에다 전화 연결하면, 예, 예 또 예. 그 동천화초 발효기물 더 드립니다. 원래 주는데 위에서 더 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사는 게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아자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천화초라는 건 우리 인삼조강하고 함께 중국 중약이 3대 보배로 되고 있고 또 우리 발효된 후에는 중약의 안정성하고 온정성을 또 우리 그 보증해 줄 수가 있고 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고 그리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중화구대 신선초라는 이름도 불리고 있고 우리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나이가 한 70이 되게 되면 우리 장기 여기저기에 모두가 병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70 되게 되면 또 이런 병 저런 병 거의 나타납니다. 심장이라든가 경수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연세 계신 분들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전화에 참여하신 분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약을 먹어보고 내병이 나아지니까 확실히 좋

0: 언약이란 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지 못했던 분들, 지금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또 우리 지금 약도 많이 들게 되고 이 더운 여름 계절을 잘 지내게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제품도 함께 들겠고, 또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또 우리 동청아초 발행금분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행금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막히게 되면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경락하고 맥을 통하게 하는, 이것도 우리 동청아초에서 해주지만은 생명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중약에서보다 다른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하고 신장이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되고 비장하고 위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되고 혈관 경락이 생명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피 흐름이 순창화해서 나쁜 노폐물을 제때 제거할 수가 있고 혈관 혈액이 깨끗이 씻어질 수가 있고 경락이 통하고 여러 가지 병이 통증을 제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 안정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정이 곧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정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정리해지지 않은 불안정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오히려 잃었을 때 차서곤 합니다. 그 빈자리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용기와 가능성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희망찬 하루를 보내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금철입니다.

0: 계속해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흐리겠으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최저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우리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과 화목의 상징, 원앙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민족은 흔히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들을 두고 원앙 같은 부부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결혼식에서는 원앙 한 쌍을 나무로 만들어 장식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혼례례물에도 원앙 문양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원앙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 원앙의 삶에는 조금 다른 모습도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원앙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화려한 모습입니다. 수컷 원앙은 마치 자연이 최고의 화가가 되어 정성껏 색을 입혀놓은 것처럼 매우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초록빛과 보랏빛이 섞여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얼굴은 흰색과 갈색 무늬가 조화를 이루며 등에는 선명한 주황색 깃털이 돛처럼 솟아있습니다. 이 독특한 깃털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원앙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반면 암컷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갈색을 띠는 몸과 흰 눈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숲과 나무, 바위 사이에 몸을 숨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보호색이 됩니다. 번식기에는 알을 품으며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려하지 않은 색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고려해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앙은 물속에서도 능숙하게 헤엄을 치지만 다른 오리들과 비교했을 때 나무를 무척 잘 이용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오리들은 물가나 갈대밭에서 쉬지만 원앙은 굵은 나무 가지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발톱 덕분에 나무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으며 높은 가지 위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원앙이 둥지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많은 물새들이 나무에 둥지를 만들지만 원앙은 오래된 나무의 구멍을 매우 좋아합니다. 수미터 높이의 나무 속 빈 공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데 이러한 생활 방식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물새가 나무에서 산다는 점을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원앙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 원앙은 더욱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암컷 앞에서 다양한 구애 행동을 보여줍니다. 머리를 숙였다 들기도 하고 날개를 펼쳐 자신의 색을 자랑하기도 하며 물우를 천천히 돌면서 암컷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러한 구애 행동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힘을 알려줍니다.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원앙을 평생 한 배우자만 사랑하는 새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앙은 번식기 동안 한 쌍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부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원앙은 번식기에는 한 쌍을 이루어 새끼를 키우지만 다음 번식기에는 새로운 짝을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의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 생태는 조금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 번식하고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만큼은 여전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원앙은 매우 경계심이 강한 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조용히 물울을 미끄러지듯 이동하거나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화려한 모습 때문에 쉽게 발견될 것 같지만 실제 야생에서는 의외로 사람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연을 관찰하는 탐조가들조차 원앙을 가까이에서 보는 일을 행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앙의 하루는 생각보다 분주합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부터 먹이를 찾기 시작하고 햇살이 퍼지면 물가와 숲을 오가며 휴식을 취합니다. 오후에는 깃털을 정리하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방수 기능을 유지하고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속 생활을 하는 새들에게 깃털은 생명을 지키는 옷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원앙의 모습은 화려함보다 평온함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조용한 숲과 잔잔한 물결,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속에서 원앙은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원앙을 바라보며 사랑뿐 아니라 평화와 조화의 의미까지 함께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원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다가 눈 밑에 퍼렇게 드리운 그림자를 발견하면은 괜스레 피곤해 보이고 또 자신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크서클은 단순히 잠을 못 잔 흔적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얽혀있는 현상인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다크서클을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는 6가지 생활 속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실제로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눈밑혈관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7시간 전후에 깊은 잠을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불빛을 차단하는 커튼이나 안대를 사용하면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수면 패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한 달 정도만 관리해도 다크서클이 완화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크서클은 단순히 피부 색소 때문만이 아니라 눈 밑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더 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마사지를 습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손가락 끝으로 눈 밑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림프가 흐르는 길을 따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눈 주변에 따뜻한 수건을 5분 정도 얹어두면 혈류가 개선돼서 다크서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혹은 자기 전 습관처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눈 밑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에 따라

쉽게 달라집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눈 밑이 더욱 푸르게 보일 수 있고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늘이 더 깊게 드리워진 듯 보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철분이 많은 시금치나 간, 그리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을 자주 섭취해 보세요. 카페인이나 짠 음식은 오히려 다크서클을 악화시키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물을 자주 하루에 1.5리터 이상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혈액순환에도 리롭습니다. 네 번째, 다크서클은 피곤함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습관은 눈에 피로를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눈 밑이 더욱 검게 보이기도 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수분을 빼앗아 다크서클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눈을 쉬게 하고 술과 담배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벼운 운동을 해서 전신순환을 돕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크림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이나 탄력 강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면 효과적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아이크림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차갑게, 저녁에는 따뜻하게 번갈아 눈 밑을 관리해주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촉진돼서 다크서클이 옅어집니다. 이 밖에 녹차 티백이나 감자, 오이 팩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온 자연 요법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다크서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꿀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원앙의 이야기, 다크서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삶은 이름과 어둠이 반복되는 긴 여정입니다. 안정 속에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정 속에서만 자유와 성장의 숨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당신은 오늘의 흔들림 덕분에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큰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심폐소생술, 생명을 살리는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겠으며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나 훈춘 일부 지방에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6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겠으며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나 훈춘 일부 지방에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6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당황하고 말까요? 우리나라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심장 돌연사 혹은 심정지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중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두 손이 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 심폐소생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환자의 생존률 크게 높아집니다. 네, 반면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률이 14% 이상 상승했고 목격자가 직접 소생술을 진행했을 때 생존률이 2배에서 4배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심정지 초기 4분을 4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4분 안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10분 이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사용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자 돌연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심정지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며 반응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은 호흡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가슴과 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10초 이내에 정상적인 호흡이 보이지 않는다면 심정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멈췄거나 헐떡이는 듯한 비정상적인 호흡만 보일 경우 곧바로 심정지로 판단하고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은 이런 헐떡이는 호흡 역시 정상 호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5단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자, 현대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슴 압박, 그 다음 기도 확보, 마지막으로 인공호흡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차량 통행, 가스 누출, 감전 위험 등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본인과 환자 모두 안전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라면 환자를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반응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20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상황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현장에 혼자 있다면 먼저 120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손을 포개어 가슴뼈 정중앙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에 손을 얹습니다. 성인 기준 압박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진행해야 합니다. 숫자를 세거나 리듬에 맞춰 압박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박 후 가슴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한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 뒤 환자의 코를 막고 입 전체를 감싸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이 동작을 2회 반복합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황상 인공호흡을 하기 어렵다면 가슴 압박만 진행하는 압박식 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의 조치입니다. 현장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갖춰져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가슴 압박은 절대 중단하지 말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준비가 완료되면
기기 전원을 켠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전극 패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전도 분석과 전기 충격을 가하는 순간이면 환자에게 손을 떼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원만 켜면 음성 안내로 모든 상황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실 세동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골든 타임 안에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 4단계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전원 켜기. 가장 먼저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음성 안내가 시작되는데 패드를 먼저 붙이지 말고 반드시 전원부터 켜야 합니다. 전극 패드 부착입니다. 환자의 가슴 부분을 노출시킨 후 지정된 위치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쇄골 아래, 오른쪽 유두 쪽 우쪽 우쪽에 붙이고 왼쪽 패드는 왼쪽 유두 위측 하단 겨드랑이 방향에 부착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모든 사람이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주변 분들에게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라고 안내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절대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기 충격 실시입니다. 분석 결과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면 충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부 종류는 자동으로 충격이 작동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이 완료되는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재개합니다. 충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안내가 나온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계속 이어가야 하며 전문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동이라는 이름처럼 기기가 모든 과정을 안내해줍니다. 안내 음성이 시키는 대로 버튼을 하나만 조작하면 되기에 의료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음은 소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를 살리는 특별한 응급처치 방법이기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아와 영아는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생술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슴 막박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 8세 이상 어린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두 손을 포개어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을 압박하고 깊이는 5cm로 진행합니다. 1세에서 8세 소아는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하며 가슴 두께의 3분의 1 이상, 약 4에서 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1세 미만 영아는 두 손가락만 사용해 가슴 주황 유두선 바로 아랫부분을 누르며 가슴 두께의 3분의 1 이상, 약 4cm 깊이로 압박합니다. 새 연령대의 압박 속도는 모두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동일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역시 30대 2 수준을 준수합니다. 다음은 기도 확보 방식입니다. 성인은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합니다. 소아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되 머리를 지나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아는 머리를 바로 세운 중립 자세를 유지한 채 턱만 들어 올려야 하는데 머리를 과도하게 젖히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인공호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은 환자의 입 전체를 감싸 숨을 불어넣고 소아는 입을 감싼 뒤 코를 함께 막아 숨을 불어넣습니다. 영아는 입과 코를 동시에 가린 상태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요령도 연령별로 다릅니다. 성인에게는 성인용 패드를 사용하고 소아는 이 소아용 패드를 우선 사용합니다. 소아용 패드가 없을 경우 성인용 패드를 써도 되지만 이때 두 패드가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아에게는 소아용 패드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아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질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영아가 질식 증상을 보일 경우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함께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궁금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자,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당연히 진행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이 어렵거나 꺼려진다 해도 가슴 압박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이어가는 압박식 소생술은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기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슴을 눌러주면 좋습니다. 꾸준한 압박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도중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므로 골절 걱정 때문에 압박을 약하게 하는 걸 삼가야겠습니다.

정해진 깊이인 약 5cm까지 과감하게 압박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정상적인 호흡을 회복했을 때. 둘째, 전문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인계했을 때. 셋째, 본인이 극도로 피로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가슴 압박이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핵심이므로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심폐소생술 지식을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지식 공유가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되며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면서 또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기 쉬운 척추협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은 어떤 질환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치료법에 대해서도 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척추협착증이란 또 어떤 병인가? 예? 흔한 병입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사람이 늙으면 머리도 희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몸의 각 조직 기관도 다 예,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 척추협착증. 척추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0: 네.
1: 예, 사람을 꼬꼬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둥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대뇌로부터 사지말단으로 신경이 뻗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
0: 네.
1: 신경통로라 하는 뜻입니다. 예, 척추뼈 한마디 한마디 이어져서 쭉 통째로 된 뼈가 아닙니다. 예. 경추 7마디, 흉추 12, 여추 또 5개, 미추 천추 합해서 또 하나 이렇게 쭉 26개의 뼈가 이어지면서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길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척추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0: 네.
1: 문제는 나이 들면 다 이 척추 퇴행성 변화로서 네, 여기에 그 인대도 두꺼워지고 척추뼈도 노화되고 그리고 또한 예, 이 길이 그 주변에 그 조직들이 다 예, 변화돼서 이 추간판이라는 이 조직이가 또 수분도 많이 빠지고 얇아지고 까맣게 변하고 예, 이러면서 약간은 충격에 의해서 척추관 쪽으로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들 말하는 추간판 탈출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추간판이 밀려 나오는 예, 단순한 추간판 탈출증도 있지만 또 그 원래 척추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간판이 밀려 나오면 혼합성 쪽으로 또 이 척추 협착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0: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척추 협착증을 의심해야 하나요?
1: 이 척추 가운데서도 특히 허리 부위에
0: 네.
1: 허리는 아마 좀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척추 중에
0: 네.
1: 예, 그래서 이 허리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는 허리에 변화 생겼는데 증상은 보통 아래 다리 쪽으로 예.
0: 네.
1: 예, 보통 말하는 좌골신경통
0: 네,
1: 예.
0: 다리가 저리거나
1: 예, 네. 그래서 이 허리에 문제 생겼는데 엉덩이 다리 쪽으로 내리 줄이 붙이면서 무겁고 저리고 아프고 해서 걷기 어려운 문제.
0: 네네.
1: 예. 이래서 걷다가 또 너무 아파서 앉아 쉬어 가야 되고.
0: 네.
1: 예. 또 앉아서 쉬고 나면 또 괜찮은 것 같아서 걷게 되는데 걸으면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예,
0: 네.
1: 예, 이것이 간헐성 신경성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예, 여기에 또 구분하기 좀 어려운 문제로 하지동맥경화로 인해서도 다리 저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예,
1: 지금 동맥경화 나이 드시면 역시 흔한 문제인데
0: 네.
1: 하지동맥경화 있으면 역시 걷기만 하면 다리 저리고 아프다. 예. 근데 이 척추 협착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거나 네. 앉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0: 네.
1: 하지동맥 경화에서는 이런 자세와 관계없이
0: 네.
1: 걷기만 하면 다리 아프다. 예, 많이 걷지 못한다. 예.
0: 네.
1: 예,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은 하지동맥 경화에 대한 검사해서 반드시 무슨 문제인지 꼭 감별해 내야 됩니다.
0: 네.
1: 예. 자기절로도 이 발목에 동맥이 탁탁 뛰는 거 예? 감지할 수 있는데 하지동맥 경우에는 이게 잘 알리지 않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물론 기타 검사도 있지만 예, 이 두 가지를 예, 꼭 감별해서 감별해야만이 또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척추 협착 나이 드시면 모두 이것 때문에 그 길가에서 보면 그 꼬부랑 할머니라
0: 네.
1: 예. 이것도 사실은 다 척추 협착이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0: 네.
1: 예. 누가 이 허리 구부리는 거 원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근데 이 구부린 자세에서 변하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자꾸 앞으로 구부리고 또 지탱하기 어려워서 그 빈 유모차도 밀고 다니고
0: 그렇죠.
1: 예. 이게 다 척추 협착증에서

0: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척추신경관, 예, 원래 정상적으로 좁긴 사람, 생긴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은 약간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도, 예, 인승,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 원래 척추 이 관이가 정상적으로 1.6 내지 1.8 공분 정도가 정상인데, 자꾸 이게 퇴행성 변화를 해서, 1.2 혹은 1.0 정도로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1: 네.
0: 예, 많이 좁아지면 질수록, 이제 같은 좌골신경통의 증상이 점점 더 가중해지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로는 이 다리의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마미 증후군이라고, 예, 대변, 소변, 배출까지 어렵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때 가서는, 진짜 바가 생활을 할 수 없고, 대변, 소변, 배출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 이거 빨리 병원 찾아서 방법, 예, 대고 치료 받아야 되겠다. 예, 예, 이래서 찾아가면, 큰 병원들에서는 보통 수술, 예, 마미 증후군은 꼭 수술 적응증입니다.
1: 네.
0: 예. 근데 수술하려니까, 이건, 예, 또 고혈압이나 뭐 당뇨, 심장병, 예,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수술하는 것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1: 그렇죠.
0: 예. 확실히 수술하면 그에 따르는 또 기타 문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술 없이 치료할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을, 예, 많이 가져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길시 현대병원에 265-2120에, 예, 265-2120에 연락하시면 현대병원에서는, 예, 비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예, 이, 그, 비대 섬유화 조직을 축소해주고, 압박된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예, 예, 이 치료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 환자들, 예, 다, 예,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치료받고 나면 점차적으로 걷는 거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다리 저림이나 무거움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265-2120 전화는, 예, 예,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 개통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예, 계속 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어떤 분들은 뭐 침도 맞고 보항도 하고, 그리고 또 견인요법에, 예, 쭉 눌고 당기는 척추의 양쪽으로, 예, 눌고 당기는, 예, 이런 치료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예, 이런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다리로 내려가는 이 좌골신경 통증이 이제 척추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엉덩이 이상근 막이 섬유화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이상근, 예, 리장지라고 하는, 예, 이 근육 큰 덩어리입니다. 엉덩이를 만져보면,
1: 네네.
0: 예, 이게 이상근인데, 예, 이상근 엉덩이 깊은 층의, 예, 근육으로서 좌골신경이 바로 여기로 지나갑니다.
1: 네.
0: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혹시 긴장되어 있거나 또 붓거나 하면 역시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으로 다리 내리저리기도 하고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연세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질환인가요?
0: 이제 얘기했지만 척추신경관이 원래 좁게 생긴 사람도 있고,
1: 네,
0: 예, 좀 높게 생긴 사람은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도 증상이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1: 네,
0: 예, 그러나 이것도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예, 사람마다 다다소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처럼 사람마다 증상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예, 경하고 중한 차이가 있고 예, 이제처럼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예, 예, 각기 부동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 척추 협착

0: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척추협착증은 또 허리디스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아, 이게 다 허리 질환이지만 분명 그 두 가지 병입니다.
0: 네.
1: 예. 주간판 탈출이라 할 때는 주간판이 말 그대로 예, 어떤 외력에 의해서
0: 네네.
1: 예, 어떤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밀거나 이럴 때 주간판이 신경관 쪽으로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것도 젊은 층인 것이 아니라 한 50 넘어가면
0: 네.
1: 사실 이게 주간판도 나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0: 네네.
1: 우선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0: 아, 네. 네.
1: 원래 젊었을 때 어릴 때는 한 70% 정도 수분이었는데
0: 네네.
1: 말랑말랑한 구조물 중간에 수액 있고 테두리에는 섬유룬이라는 것이 마치 양파처럼
0: 네.
1: 한층 한층 둘러싸여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 수분이 많이 있을 때에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딱 물려 있을 수 있지만 이 수분이 빠지면 아무래도 간격이가
0: 네. 네.
1: 많이 그 좁아두지고 딱딱해지고 검게 변하고
0: 네.
1: 예, 이래서 그 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괜찮던 게 한 50 넘어가니까
0: 네.
1: 예, 예, 밀려 척추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플 뿐만 아니라 다리 저리고 무겁고 예, 예, 이게 다릅니다. 주간판 탈출은 이제 말한 것처럼 외력이 어떤 상관적이 있거나
0: 네.
1: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런데 척추 협착에서는 이런 이유 없이
0: 네.
1: 예,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발생하고 늙으면 늙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0: 네. 예,
1: 저절로 낫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주간판 탈출에서는 허리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못합니다.
0: 예. 네.
1: 아까 척추 협착은 앞으로 구부리면 좀 좋아진다, 편해진다. 그런데
0: 네.
1: 예. 예, 이때는 구부리기 어려워합니다.
0: 네.
1: 잠잘 때는 척추 협착에서는 푹신한 침대가 더 편하고
0: 네, 네.
1: 예, 주간판 탈출은 좀 단단한 침대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0: 네, 다르네요.
1: 예. 그러니까 층계 오르내릴 때도 척추 협착에서는 올리막에 층계 오를 때 편하고
0: 네.
1: 예, 초간판 탈출은 내려갈 때 좀 괜찮고
0: 네.
1: 예, 아무튼 예,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예, 제일 간단한 검사.

0: 두 다리 펴고 이사가 한쪽 다리를 쭉 올려봅니다. 예. 올려보면 이 척추 협착에서는 다리 올리는데 아무 장애 없습니다. 예. 그냥 추간판 탈출일 때에는 한 45도까지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1: 네.
0: 예. 더 정확한 검사는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또 CT, 컴퓨터 단층 촬영, 그리고 MRI, 자기공명 영상 이런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러니까 협착,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은데 제가 아래의 증상을 얘기 드리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점점 더 해가는 병이니까 제대로 되는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에 마비증에 저림증에 또는 어떤 때는 경련, 쥐가 잘난다 하는 듯,
1: 네네.
0: 그 다음에 또 다리 힘이 약해지는 느낌. 이럴 때 허리 통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경우, 갖기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둔부, 항문 쪽으로 전이되는 통증. 어떤 분들은 엉덩이의 항문 부위가 불편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간헐적 파해, 즉 서 있거나 걷거나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는 통증, 그리고 엉덩이가 빠지는 듯, 당기는 듯, 찌르는 듯한, 혹은 터지는 듯한 통증, 그리고 한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털썩 주저앉는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걸을 때 아프고 또 구부리는 자세 이때면 좀 어느 정도 좀 나승감이 난다. 이런 경우. 그리고 뚜렷한 신경 증상 없이 다리가 저리고 시려서 마치 고무다리 같은 느낌이 난다 하는 분들. 또 밤에 종아리가 많이 아파서 어떨 때는 잠에서 깨어도 나고 그리고 둔하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또 통증이 앉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누우면 덜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더 심해집니다. 누웠다가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일단 움직이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대소변 기능 장애가 있는지 이걸 잘 자기절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영길시 현대병원 찾으면 그 수술 없이 해결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이미 마미 증후군까지 와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 해도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1: 네.
0: 수술은 뭐 아시다시피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고 또 몸에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 하면 또 이런저런 위험성도 있고 뭐 마취도 하는 것이고 할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치료 시간이가 아주 깁니다. 적어도 석 달 이상
1: 수술하면. 3개월 걸리네요.
0: 그런데 이 영길시 현대병원 치료는 뭐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열흘에 한 번씩 부강 주사를 맞으니까.
1: 네네.
0: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엄중하면 혹시 네 번 정도.
1: 네.
0: 이러니까 한 달 정도 하면 기본상 다 낫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대병원은 그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까지 완전 책임져 드린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국내적으로 어느 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0: 네 번 치료해서도 효과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료로 치료해서라도 꼭 낫게 해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치료 효과는 어느 때까지 책임지는가? 3년 책임져 드립니다.
1: 네, 3년요.
0: 예. 뭐 그렇다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네,
1: 그럴 수는 없죠.
0: 없습니다. 네. 예. 3년 책임지는 것만 해도 대단히 예, 이거는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현대병원에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길시 현대병원은 이와 같이 전국 각지의 3급 병원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치료받아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난치성 만성질병 치료에 또 현대병원에서는 자체의 특색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특색 치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우세를 보이고 치료해 드린다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게 무엇인가 하면 면역 각성료법과 부강주사료법. 예, 부강주사의 료법은 또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 두 가지 이 치료 방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에 밖에 없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현대병원에서 예, 오랫동안 예, 뭐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예, 치료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있을 수 없는 특색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뭐 이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질병에 예, 여기에는 그 이 특히 부강주사는 예, 뼈 관절 질환에 척추 협착뿐이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예, 또 대퇴골 모혈괴사 경추병이라든지 견주염 예, 또한 손목 관절 발목의 관절 모든 관절병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인정을 받는 치료입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모든 통증에 이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는 모두 통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1: 네.
0: 예, 통증에 있어서 그저 일반 통증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극심한 통증. 예. 암만 지통제 먹어도 예. 예, 강한 지통제 써도 효과 없는 분들 고생하지 말고 예,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통으로부터 3차 신경통 예, 그리고 대상포진 통증에 예, 또는 어떤 통증은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무리 검사해봐도 뭐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예, 이런 통증이 또한 골절 후의 통증에 예, 또한 암으로 인한 통증에 예, 지통제나 격소 사용 없이 예, 어떤 통증은 한 번 치료해도 완전히 낫게 해드립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 예, 예,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네, 265-2120에다 연락하시면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치료의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실 때 꼭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합니다. 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65-2120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료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주석이 페루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코 후지모리에게 촉전을 보냈습니다.
0: 습근병 주석과 몬테네그로 대통령이 양국 수교 20주년과 관련해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 위대한 로정, 아름다운 중국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0: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분투해 민족 봉유업의 방대한 힘을 응집하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6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게이코 후지모리에게 촉전을 보내 그가 페루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페루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양국은 량완 발전시를 유지해왔다고 비했습니다. 쌍방 고위층은 왕래가 활발하고 재분야 실무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민 친선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페루 수교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중국과 페루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케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양국 전통 친선을 전승하고 중국과 페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부단히 새 단계로 격상하도록 인솔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같은 날 한종 국가 부주석은 페루 제1부대통령으로 당선된 갈라레타에게 촉전을 보냈습니다.
1: 7월 6일 습근평 국가 주석과 몬테네그로 밀라토비치 대통령이 서로 촉전을 보내 양국 수교 2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병 주석은 중국과 몬테네그로 두 나라는 전통적인 친선이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20년 내 두 나라는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상생의 리념을 견지하였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우호적으로 지내고 공동 발전하는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나는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여 양국 수교 2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전통 친선을 계승 발양하고 호혜 상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국 몬테네그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켜 양국 인민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과 리해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표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재분화의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인민을 위해 혜택을 마련해주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0: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생태문명 건설을 전반 대국 업무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창조적인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결심과 강도, 효과성의 크기는 모두 전례가 없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리론에서 실천까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시인들이 주목하는 생태면의 기적과 친환경 발전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물가의 난초가 푸르른 이때면 산소송이는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분화의 태원 도시구인 진양교 구간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늘에 모여 휴식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을 즐깁니다. 2017년 6월 습근평 총석이는 산소성을 시찰할 때 분화를 물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으며 풍광이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산소성은 맑은 물을 황하에 흘러들게 한다는 생태보호 공정을 전부 완수했습니다. 2025년 황하류역 산소 구간의 량질 수치의 비례는 96.6%에 달했고 수질은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태원시 분화 풍경구 관리위원회 선전 접대과 곽범 과장이 소개한 데 하면은 지금 태원 분화 풍경구는 전체 길이가 약 45km에 달하고 총 면적은 약 20평방km에 달합니다. 레저 관광, 건강 단련을 모두 통합한 이곳의 수질은 안정적으로 지표 상급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2019년 중국 북경 세계 원예

0: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자기의 눈을 보아듯이 생태 환경을 보아하고 생명을 대하듯이 생태 환경을 대하며 함께 생태 문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함께 친환경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군평 생태 문명 사상의 지도하에 우리는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생태 환경의 질은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으며 옥만이민이 손에 손잡고 마음을 합쳐 하늘이 파랗고 땅이 푸르며 물이 맑은 아름다운 토전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시대에 답안지를 써냈습니다. 올해 3월 제14기 전국민 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첫 부의 생태환경법전의 이름으로 명명한 법전이 탄생했습니다. 법전은 단독으로 친환경 저탄소 발전편을 설치함으로써 법률의 형식으로 친환경 조난의 로정도를 명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양림평 부원장은 법전은 생태환경자원심판의 발전의 경로를 명확히 해주었고 집법과 사법의 협동기제를 법률규정으로 상승시켜 예방을 위주로 하는 원칙과 회복성 리듬의 관찰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비한 신시대 생태환경 사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확고한 법리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록수 총사는 곧 금산 은산입니다. 얼마 전 귀주성 금소남부 의종 묘족 자치주 망모현 라군 판강 1기 100메가와트 농업 태양광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돼 지역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승격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새로운 록세계 엔진을 초과했습니다. 왕모 홈전 신에너지 발전 회사 장문림 부총경리는 망모산의 지리자원이 풍부하고 일광이 충족한 천연적인 우실을 빌어 프로젝트 혁신은 판상발전, 판화재배, 이종수확이라는 농업과 태양광의 보완발전 모델을 취해 생태효육과 경제효육, 사회효육의 공생을 진정 실현하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력발전 설비 총용량은 이미 4억 킬로와트를 돌파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2026년 우리나라 풍력 및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은 3억 킬로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 전력 공급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신품질 생산력의 친환경 동력이 날로 강력해지고 생태환경 보호 사상이 사회생활에서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청결 철강 생산체계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침투률은 50%를 초과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신주대지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백년의 료정은 파란 만장하고 백년 대당은 기백으로 차넘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은 여러 민주당파 주황,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주황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다당합작의 초심을 지키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최대 동심원을 힘차게 그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빛나는 료정을 깊이 있게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초심과 사명으로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의 체계적인 회고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가 중국 공산당의 령도가 역사적 선택이자 인민의 선택임을 깊이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주황 부주석인 진승령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중국 공산당이 왜 가능한가라는 핵심 비번을 깊이 있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리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하며 다당 갑자기

지역의 공동한 사상 정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중국 민주동맹 주황부주석 오위사는 중국 공산당의 여섯 가지 방면의 특질은 미래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민주동맹은 항상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직무 수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고 건의와 제안의 질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국 민주건국회 주황부주석 리충민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100년 대당의 초심과 사명을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민주건국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신시대의 참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당합작의 새로운 장에 써내려갈 것입니다. 중국 민주촉진회 주왕 부주석 왕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100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따라가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주촉진회는 이번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정치 과제로 삼고 교육, 문화, 출판, 미디어 등 주요 분야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족의 대단결, 전국 인민의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억만 인민의 적극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당부를 명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새로운 업적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 농공민주당 주황부주석 왕로는 105년의 끊임없는 노력이 중화민족 수천년 역사상 가장 웅장한 서사시를 썼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공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항상 견지하는 것을 최고 정치 원칙으로 삼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건강 중국 건설을 촉진하는 등 사업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 지공당 주황부주석 서효라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집권당이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장기 집권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파가 협력의 초심을 지키고 고품질의 참정당을 건설하는 데 사상적 등대와 행동 기준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중대한 전략 배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해외 화교, 귀국 화교 및 가족,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단결시켜 국가의 고품질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전력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구사막사 주황부주석 류효매는 구사막사가 중국 공산당과 굳건히 함께 서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의 분야별 장점을 발휘하여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돌파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등 심층 조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만 민주자치동맹 주황부주석 공룡진은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이 공동인식을 견지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단합해 양안 교류 협력과 융합 발전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안의 상호소통과 융합의 역사적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단합해 중국식 현대화의 위대한 실천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새로운 역사적 영광을 함께 창조해야 합니다. 중화전국공상업자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보조석인 리...

0: 이빙은 습근평 정서기의 종료한 연설은 신시대 흥당 강국의 강령성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여 당의 정치적 우세와 조직적 우세를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실속있게 전환하고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 것입니다. 무소속 인사 주광권은 습근평 총서기가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역사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새 로정으로 힘차게 나아가 신시대에 공을 세우도록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인사들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중심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서 깊이 연구하고 대국적인 안목으로 의정하고 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민족 부흥의 영광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 오하금은 30년 동안 기총 사무 관리의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신시대 풍교 경험을 실천하면서 4단계 의사, 지역사회 업무 36가지 방법 등 지역사회 관리의 선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을 천건 이상 조율했습니다. 또한 오하금 작업소를 설립하여 기총 관리의 핵심 인력 약 3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길림성 장춘식 관성구 단산가도 장선하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제1서기 오하금은 올해 66세입니다. 2001년 장산하원 지역사회는 장산도 지역사회라고 불렸습니다. 기초시설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지저분하며 어려운 계층이 많고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사회 소기로 초청된 오하금은 자신에게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오하금은 장산하원 지역사회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곳을 화원 지역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이자 가장 진심 어린 리상입니다. 20여 년간 오하금은 매일매일 행동으로 소망을 눈에 보이는 변화로 바꿔왔습니다. 오하금의 인솔하에 장산도 지역사회는 낡은 집들이 줄줄 섰던 모습에서 아름다운 화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하금은 외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 자원은 가장 큰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원을 군중 속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고 생각한 오하금은 당시 신청을 제출하여 은퇴한 당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건설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의 장산하원 지역사회는 녹음이 우거지고 환경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따뜻한 집으로 되었습니다. 장산화원 지역사회 사무실에 컴퓨터를 켜면 3,100여 가구 7천여 명의 주민들의 정보가 종합되어 있어 한 번의 클릭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한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기로 임명된 이후로 오하금의 휴대폰 번호는 항상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화비와 가스비를 납부하는 작은 일부터 양로와 의료 등 대사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주민들의 집사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산하원 지역사회 주민 관적은 오속에는 문제나 일이 생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석들을 단번에 찾아냈다면서 모든 가구와 주민들은 다 그녀의 가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속에처럼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정세정책 계열보고회 제3차 보고회가 7월 6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법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하영이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전면적인 법치 국가를 네 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전면적인 법치 국가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완비화되어 법치 중국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영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근본을 다지고 예측을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리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법치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0: 봉사하고 대중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며 위험 부담과 도전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국가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함으로써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류에 한디하면은 2026년 제3진 이중건설 프로젝트가 최근 하달된 가운데 총 1935억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자금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이중건설 프로젝트 목록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업종 주관 부문과 협력하여 총 8천억 원을 배정해 1,417개의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혁신, 장강 류역 생태보호와 복원, 장강 연선의 주요 교통기반시설, 도시지하관망, 주요 수리공정, 서부6해 신통로, 대학교육의 질향상과 승격, 남북공정 등 중점 분야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계획 편성, 정책 재성, 체제 기재 혁신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철도 투자 용자와 의료금 제재의 완비, 장강 연선 도시의 하수 처리 의료금 징수 방식의 개혁 지원, 농업 용수 가격의 종합 개혁 심화 등을 포함해 이중 건설의 재반 과업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합니다.
0: 기자가 중국 물류구매 연합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6월 중국 물류업 경기 지수가 50.6%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업무 총량 지수가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신규 주문 지수는 50.3%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자기기의 장비 제조, 통신 장비 제조, 교통운송 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제조 등 물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보면 고정자산 투자 완료액 지수는 54.3%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그중 철도 운송업, 항공 운송업, 파이프 운송업, 우편 택배업은 모두 50% 이상의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몬테네그로 필리프 브야노비치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몬테네그로 필리프 브야노비치 전 대통령이 최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중국 기자의 취재를 받았습니다. 브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이 수교한 20년은 동고동락하고 진솔하게 협력한 20년이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상호 답습한 20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와 중국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와 공동 추진하에 몬테네그로와 중국 제분야의 실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20년간 두 나라는 상호 존중과 평등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자신도 이 역사의 목격자이자 참여자라고 표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은 시종일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우리는 글로벌 사무관리와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표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이 중대한 창의는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공공재 중 하나라고 표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은 관련 지역의 기초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이

0: 몬테네그로에서 참여한 프로젝트는 현지 발전의 필수 수요에 부합되며 몬테네그로의 기반시설을 완비화하고 지역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교육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국내의 중국어 교육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현지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서 교류 학습하고 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해남 자유무역항이 2025년 12월 18일에 섬 전체에 본관 운영을 시작한 사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우수한 항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는 해남의 발전 실천에서 많은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몬테네그로에 있어서 해남의 경험은 참고 가치가 높은 발전 사례로서 이는 깊이 연구하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나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중국이 큰 이유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면서 시종일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각국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몬테네그로는 항상 평등한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은 양국이 평등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과학, 문화, 의료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여 양국 인민을 위해 더 큰 혜택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필리프 부야노비치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농업과 관광업의 융합발전으로 지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내몽골 훌룬부이르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제조란 제목의 시사 론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첫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이 식구에는 사물은 끊임없는 자아혁신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리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변혁과 혁신은 인류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고 시대와 더불어 혁신 발전하는 것은 줄곧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리념이고 가치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수주의는 우리가 당과 나라를 세우고 당과 나라를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사상이라고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주요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수주의의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관역을 조조돼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킴으로써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립했습니다. 이는 당대 중국의 막수주의이고 21세기 막수주의이며 중국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총서기가 연설과 논술에서 인용한 정교한 전고를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 심오한 뜻을 한층 더 깊이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기 사상 해설인인 중공중앙당학교의 왕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유신파의 대표 인물인 량계초가 소설 신중국 미래기를 발표했던 1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량계초는 소설에서 60년 후에 중국은 세계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환상했습니다. 그 후 선종사는 건국강락에서 미래에 16만 킬로미터의 철도와 16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량계초나 선종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126조 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세계 제2의 지위를 유지했고 외환 보유액은 세계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공을 넘는 역사적인 질문과 시대적인 대답의 배후에는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화대지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격변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격변은 당과 인민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고 분발 진취에 이룬 것이며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보여준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2일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서 5천여 년의 중화 문명의 심오한 토대 위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곧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 얻은 법칙적인 인식이고 우리가 성공을 이룩하는 가장 큰 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란 무엇이고 막수주의는 무엇 때문에 중국화와 시대화 되어야 하며 신시대 새로운 조건하에서 어떻게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할 것인지 이 세계면으로부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막스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2: 막스의 이승 是不畏 艰难险阻 为追求真理 而勇攀思想高峰的一生
3: 马克思曾经写道 在科学上没有平坦的大道 只有不畏劳苦 沿着陡峭山路攀登的人 才有希望达到光辉的顶点
2: 马克思为创立科学理论体系 付出了常人难以想象的艰辛
3: 最终达到了光辉的顶点。
0: 방금우리가함께들은연설문은습근평총서기가2018년5월4일막스탄신200주년기념대회에서간중요한연설문중의한단락이었습니다연설에서습근평총서기는막스의말한단락을인용해과학에는탄탄대로가없다오직고생을두려워하지않고과감히가파른산길을따라톱아오르는사람만이빛나는정상에오를수있다고표했습니다막스의이말은어느저작에서나온말이고오늘중국공산주의자들에게어떤새로운계시를주는지오늘의경전해설인남경사범대학여파교수로부터들어보겠습니다

0: 과학에는 단탄 대로가 없다. 오직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가파른 산길을 따라 톱아오르는 사람만이 빛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은 프랑스 문파 자본론의 서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독일 문판 자본론이 출판된 후 막스는 줄곧 프랑스 문판의 출판을 추진해왔습니다. 자본론 프랑스문 제1판은 후세로부터 원본 외의 독립된 과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막스와 앵겔스가 말했듯이 모든 위대한 문명의 발전 역사는 예외 없이 모두 진리와 과학탐구의 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과 관광업의 융합발전으로 진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홀룸 부일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한여름에 훑은 부위를 초원은 푸른색으로 가득 칠해지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연이어 피어나는 대규모 종략제와 온 들판을 수놓은 작약꽃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푸른 하늘과 초원, 청산과 비옥한 들판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북곡의 전원 풍경화를 형성했습니다. 홀룸 부이르시는 생태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꽃을 매개로 하고 농업으로 경관을 만들며 경치로 관광을 이끈다는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종약제 산업과 농촌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꽃 구경과 사진 촬영에서 벗어나 전 가치 사슬을 통한 소득 증대와 주민 부여로 전환함으로써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한 거대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훌륜 부이르의 한 농목장에 13,500 규모의 작약이 만개했습니다. 대흥안령에 자리 잡은 만무화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진한 향기를 풍기자 독특한 전원 생태 경관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불러모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면서 여름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초원의 특색 전원 관광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작약은 온몸이 봄을 찬거나 다름없는 소중한 작물입니다. 관상용, 약용, 경제적 가치를 두루 갖춘 작약은 꽃잎, 씨앗, 줄기, 뿌리까지 모두 심층 가공이 가능하여 화장품,

농촌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불어넣어 생태 효율 증대, 산업 가치 상승, 주민 소득 향상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룬기 델리칠 어문키족향 령두산촌의 백무작약이 만개하여 농촌의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현지는 자원 우세에 입각하여 중각대 재배를 향촌 진흥의 기둥 산업으로 삼고 재배, 생산, 가공, 판매, 생태 관광, 농촌 레저를 아우르는 전 산업 사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지의 중약재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붉은 작약과 백산피 등 특색 약재를 대규모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제 효율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면서 산업은 주민들의 지역 내 취업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꽃이 전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과 관광의 융합이 진흥의 탄탄한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최근 훌륭 부이르시는 중약재 산업의 다원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고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하고 보완하며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관광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가 경제로, 풍경이 생산 가치로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전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제조란 제목의 시사 논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뒤 순식간에 기온을 3도를 낮춰주는 쿨링 타월. 올여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고온 속에서 중국산 피서 필수품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산 에어컨 한 대를 사려고 200km를 달려가기도 했고, 해외 소셜미디어에선 선풍기 달린 모자가 올라온 게시물마다 이 기발한 중국 발명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벨지크 등 서유럽 국가로 수출한 중국의 에어컨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6월 중국의 대유럽 에어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8% 급증했습니다. 중국 에어컨 제조사들이 유럽 각국의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제품은 저렴하면서도 품질도 좋다는 평가가 해외 여론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오래된 건물은 외벽 구멍 뚫기를 엄격히 금지했기에 전통 에어컨 설치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인건비도 비쌌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런 난제를 포착해 전문 시공도 필요 없고 구멍까지 뚫지 않아도 되는 이동식 에어컨을 설계했고, 사용자들은 제품을 단 10분이면 혼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대응에 완비된 산업 인프라와 효율적인 물류망이 더해져 중국 제품이 유럽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시국의 유럽 동맹이 올 들어 잇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제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 시장이 중국산 피서 필수품을 열정적으로 구매하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유럽 동맹 무역액이 동기 대비 13% 증가한 데서 중국과 유럽 동맹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이 호혜 상생임을 입증하였습니다. 6월 말 중국과 유럽 동맹이 무역 투자 협상 기제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은 부장금 무역 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해 쌍무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시장 규칙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동맹이 직면한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이런 중국 동반자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의호에서 생산된 월드컵 관련 상품들이 잘 팔리고, 중국산 전동 3륜차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광섬유 광케이블, 광모듈 등 제품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글로벌 전략싱크탱크의 반원원 연구원은 이는 중국이 글로벌 소비자의 실제 수요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시장 정보를 민첩하게 포착하며 완전한 공업체계, 완비화된 공급망, 높은 효율의 물류 네트워크에 의탁하여 고가성비 제품과 해결책을 신속히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의봉사도 꼼꼼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국 기업은 굴삭기, 기중기 등 중장기를 수출할 때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정비, 고장 예보 등 부가 봉사를 함께 제공합니다. 다른 한 기업은 기상 조명 시스템을 수출할 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플러스 운영 유지 보수를 함께 수출하면서 스마트 브레인을 탑재하여 해외 사용자의 복잡한 조명 장경에 맞추고 현지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봉사를 제품 전 주기에 깊이 결합하는 것은 중국 제조 고도화의 뚜렷한 특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공장에서 글로벌 해결책의 제공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온에 대응하는 피서 필수품으로 공공제품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부터 농업 무인기로 브라질 농민들에게 정밀하고 효율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작업 방안을 제공하기까지 중국은 세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식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중국 상품은 여러 나라 소비자의 통화 팽창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지출을 감소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유럽 동맹의 대중국 수입이 10% 증가할 경우 유럽 동맹 전체 수익 가격은 1.6% 하락할 것입니다. 생산 측면에선 중국산 장비와 부품이 관련 국가의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실현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잘 편입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중국과의 중간재 무역 덕분에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주요 무역 중추로 된 발전 도상국가가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품을 수출해서부터

모든 봉사를 제공하기까지 나아가 해결책을 제공하기까지 중국은 자신의 제조 실력을 전 세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새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충분히 증명했다시피 중국은 믿을 수 있는 협력 동반자이고 중국이 좋아야 세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서장의 이학, 또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장의 감로 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 불편하셨던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로장약 총대리점이 이런 핵심적 경쟁력이라 할 때에는 깊이 뿌리 박힌 이런 브랜드 장벽, 예, 탄탄한 제품과 품질, 이런 기반이 경쟁 우세하고 그리고 현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자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로장약이 브랜드와 정책적 장벽이 아주 높은 이런 국가대표 기업이고 독보적인 국가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중화 로즈홀을 넘어서 예, 우리 치수의 전주완이 배합 기술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로장약이라는 이 브랜드 역사는 169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금년이 330년이라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영기업이라는 정체성으로서 정책적 혜택도 누리고 있으면서 서장의 자치구내에서 유일한 국영제약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하고 예, 이 시장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정성이가 뛰어나고 또 21개 품목이 국가 1호 보험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진입이가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감로장약은 제품과 생산 방법이 복제가 불가능한 이런 장벽을 소유할 수 있어 제품 라인이 아주 희소합니다. 예, 바로 우리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 제조한 약품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5개의 국약분 준수호 승인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비밀 기술 품종을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심혈관하고 소화기 등 여러 분야의 모든 제품들은 특별한 투자 조합을 갖고 있으면서 모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저는 이 백내장이 좀 있었습니다.
1: 예.
2: 그런데 또 이 한동안은 또 이 눈이 또 침침하고 눈앞이도 뿌옇고 눈물도 자주 나고 예.
1: 네.
2: 이런 증상으로 참 애 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선생님 방송 듣게 됐는데 그래 듣길 장약방 직접 가서 문의했죠. 문의하니까 그 치수의 전주완하고 민무수류의 완 이까지 약을 배합했습니다.
1: 네.
2: 그걸 지금 한 달간 먹었는데 이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네.
2: 침침하던 것도 깔깔하고 이 증세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2: 예, 눈물이 그 계속 나고 하던 것도 지금 증세 많이 나왔고 하고 지금 그래 약을 더 먹으려고 합니다. 한 달 먹었는데
1: 예, 더 써야 된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눈의 질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내장과 관계됩니다.
2: 아,
1: 예,
2: 네.
1: 특별히 간하고 많이 관계되고 예, 그다음에 네. 기혈순환이라든가 이 내장과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은 쓰십시오. 근데 효과는 인차납니다. 지금 우리 민무수류의완은 네. 한계료종이 석 달이고 또 한계료종분을 사시면 한 달분 또 더 드리면서 홍화칭강화는 10과급 또 드립니다.
2: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한계료종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장 대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2: 예, 이 또 이런 비문증이라고 하나요? 이
1: 예, 비문증이가 그 치수의 전주 안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비문증이라는 거는 기혈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 와 오셔서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때 당시에 내 맥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지금 세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은 기혈도 보충되면서 이 눈질환이 치료됩니다.
2: 예. 예. 바로 찾아가야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유수염이 있어 소화 안 되고 속이 그득해서 때가 돼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네.
3: 그래서 천진 연신 선제 와 도저다시 밥방울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제는 소화 잘 되고 있고 속이 그득하지 않아서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유물성 강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식후물이 자주 올라오던 게 지금 식후물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1: 예.
3: 그 변비가 심한데.
1: 네.
3: 선이 효과도 없고에 바들바들 도수다 그랍니다.
1: 예, 우리 이쪽 다시하고는 진창제를 그렇게 같이 쓰면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만성 그 위장도 질환에서 다 효과로 봅니다. 그런 진창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오장육부를 조절해서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창조약 조주 다시를 같이 쓰면은, 예, 오래된 이런, 위점막 병리적 염증을 치료하는 데서 지금 치료률이가 100분의 95.83이라는 이런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서도 검사도 하면 이렇게 쓰십시오.
3: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감로상이하고 자문합시다.
1: 예. 예.
4: 저희 그 옆집에서 그 젊은 갑씨가 있는데, 이 갑씨가 어떻는가 하면, 빈간이 좀 있고, 선생님이.
1: 네.
4: 강경화 족이랍니다.
1: 네.
4: 그런데, 소화도 잘해야 되고, 막 배가 붓고, 영 불편하고, 예, 기름진 것도 못 먹고, 예, 막, 이 옆구리가 얼리켜오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도 막 아프고 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영 바빠서 헤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매는 도중에, 뭐, 이약저약 사먹어도 안 들으니까,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기 그 수관 전황하고, 그런 진망제를 먹어가지고, 효과를 많이 받아 말입니다. 예.
1: 네.
4: 근데 이 각시한테 알려줬죠. 제 자꾸 이러지 말고 장약이 여기 우리 연변지대라고 말을 잘 들으니까 나도 경험이 있는데 그 담낭도 있고 그래 있지만 이 사람도 담낭도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수님 몇 달을 먹는데 영 소화도 잘 되고 뭐 아픈

0: 것도 없고 매일 계란 둬야 두 알씩 먹어도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영 좀 밥맛이 좋고 이렇게 좋으니까 나는 지금 며칠에 한 번씩도 먹고 두문두문 이렇게 먹는데 저도 좀 먹어보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찾아갔다 합니다. 거기를 그 자니까 찾아갈까 그 정말 그 각시도 주는 게 그 수관 전환하고 런칭 망제를 주더란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겠던 게 한 달뿐이 먹으니까 나의 배가 부긴 것도 내리고 예. 그다음에 밥이 마시고 예. 그다음에 간이 덜 켜우니까 잠이 잘 오고 예.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 기름진 계란 고기랑 하나도 못 먹고 그러던 게 좀 먹으니까 영 편안하고 지금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이 각시가 욕을 제출하는 게 뭔가 뭐 자기가 이렇게 좋은데 한겨레오성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배달을 해야 되는가, 개점 가서 선생님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자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저한테.
1: 예, 그분은 한계료정 된 다음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90날이 된 다음에.
0: 예, 예.
1: 그 다음에는 오시지 못하면은 이 검사 결과를 전화로 해보 해도 됩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예, 전화로 해보 하고.
0: 예, 물어봅니다. 자기가 다시 또 이 한계료송 다 먹고 가야 되는가, 계제만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배달해야 되는가.
1: 예, 검사는 해보고 약은 배달 받으면 됩니다. 예.
0: 아, 아까 병원에 가서 그 진단에 근거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이렇게 예,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이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예, 피는 통도그래서 힘편하게 아프고, 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걔도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래, 이 몸과 정수 하나 하고, 예, 이 몸과 화인 구복하고 먹은 게, 편두통이 좋아지고, 잠이 용잘 온다, 이 약 먹는
1: 게. 예. 맞습니다.
3: 예, 혈압도 예, 조절 잘 되지.
1: 예.
3: 아, 그 다음에 또 바쁜 게 무슨냐 하면, 예, 생각 밖으로 이 형 바쁘다 만다. 손발이 그래서 차고, 예, 그래서 이 물이라도 찬물을 먹여서 그나저 여름에도 따가운 물을 써야 되고, 이래 된다 만다.
1: 예.
3: 그리고 다리 밤에 또 뛰어와서 그거, 그래서 주무느라고 해서 딱 그래서 5분, 10분씩 주무고 뭐 일어나 인사 걸지 못했습니다. 그게 딱 이렇게. 이렇게 뛰어 올라온 건 이런데 그게 이렇게 막 어떻다가 말까 막 가시 뛰어 나온 것도 그렇게 막 부지 그렇다 봤나 그런 게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맞아요.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용 빠른다.
3: 아이고 구멍에 제가 작은 혈관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1: 예, 모세혈관의 모세혈관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3: 길을 손발이 차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3: 내 또 약 사다 그런다 선생님.
1: 예, 그 한계료정이 두 달입니다.
3: 예, 나 이제 한 60일 계속 두 달을 계속 썼습니다.
1: 예, 그래도 증상이 있다 할 때는
3: 약 한 것도 일단 또 싸 먹어야 되겠어요.
1: 예, 한계료정 더 쓰면 좋습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집에 남편분이 혈압이 또 높고. 두번 이렇게 나발성 비행 세월에 해서 두번 왔댔습니다.
1: 네.
4: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심장이 실리가 높고 낮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다 무서워 떨어지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가슴이 태운단다. 그렇게 상대편께 같이 갔댔습니다. 나하고 약을 쓰는데 약을 세 가지도 있습니다. 시술 전두환하고 경정환하고 바울 전정환이라는 거 씁니다.
1: 네.
4: 그거 지금 이제 한 두 달 거의 썼는데 많이 나사진 같습니다.
1: 두 달이 뭐 확실하게 알깁니다. 의학이.
4: 예. 예. 저 이렇게 머리 어지럽고 내게 세계에서 머리 어지럽고 안겨진 것 같고 하던 게 많이 낫고 예. 생각도 예. 많이 온종되고 또 심장이 계속 뭐 더러지지 누른 것처럼 불안하고 아프고 속속 뛰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4: 그래서 그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약을 지금 석 달치 때 왔는데 석 달치 먹고 그 다음 또 한번 가보고
1: 예.
4: 다시 드는 게 좋죠. 예.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천샹환은 그냥 쓰십시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장샹환하고 그 이 알수오의 쌍후환 예, 바꿔 쓰십시오. 지금 아, 그렇게 교체를 해서 쓰는 분들의 효과를 잘 본다.
4: 예.
1: 이 석 달을 쓰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

0: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장약에서 보면은 이 감로 장약에서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약품하고 소화계통 질환에 대한 약품이 특별히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배합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보물급 장약에서 이 런칭 창죄라 할 때에는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면적으로 우리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인체의 기본적인 상태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모든 질병, 오래된 이런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첫 번째로 배합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런칭 창죄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합니다.
2: 예, 예.
3: 내가 장약을
2: 예.
3: 텔레센이 있는데
2: 예.
3: 어제는 40살 넘어서 몇십 년 고사하는데 이 방광화하고 근데 어디 염증이 자꾸 들어서 땡디 자꾸 맞지.
2: 예.
3: 대충 두자도 맞고 땡디 잘 아이디.
2: 예.
3: 그때 보지. 그래서 장약을 이전에 한번 갖다 먹고 이번에 또 가서 좋다니까 또 갖다 먹어보자 했는데 텔레센 내가 두 번 갖다 지금 먹는 시기인데
2: 예.
3: 그간에도
2: 그거 드시면서 이 소염제를 또 맞았습니까?
3: 지금 캔에서냐 먹으면 바쁜 또 댄디도 맞고 하는데
2: 아니 근데 지금 쓰는 약이 뭐습니까?
3: 아, 그 캔에서 된 전문 약이 그 18미고 뭐
2: 예, 스파워 허즈 리뇨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런칭 망제 쓴가?
3: 아침 전에 한 알 먹고 저녁에 또 한 알 먹고 한
2: 예, 그게 그거
3: 아이디어입니다.
2: 그거 얼마 동안 썼은가?
3: 이제 또 두 번 두 달 채지.
2: 두 달을 썼은가?
3: 두 달 거의 먹지 뭐.
2: 두 달을 연거푸 드셨은가? 계속 예. 이어서.
3: 제가 지금 내 다른 방광염하고 뇌도염을 해결하는 약이 있는 거 안에
2: 예, 그 두 가지 뭐이 방광염, 전립선염, 이 비뇨계통 질환을 해결하는 약입니다. 근데 환자분은 혈압은 있습니까?
3: 예.
2: 혈압도 있죠. 예? 혈압이 예, 혈압이
3: 대답은 아예 없습니다.
2: 혈압이 아, 내세는 어떻게 될까?
3: 아유, 80 넘습니다.
2: 아, 80이 넘습니까? 그러면 네. 이 환자분이 지금 소화라 이런 거는 이렇습니까?
3: 소화도 잘 해야 된다.
2: 그렇죠.
3: 예. 예. 아래 차고, 우열하고.
2: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쓴다 했죠. 예. 예, 두 가지 쓰는 데다가 치수의 전주왕 같이 쓰셔.
3: 치수의 전주와
2: 예, 예. 치수의 전주와는 같이 쓰면은 빨리 낫습니다.
3: 근데 방광염은
2: 그렇죠.
3: 염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까?
2: 이 서약처럼

0: 그 병이 그 병만 딱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서 이 백혈구의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이래면서 그래. 치료해야 됩니다.
1: 딱. 근데 아랫배 무수감에 아픔에.
0: 그렇죠.
1: 아, 영 바쁨.
0: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화를 같이 쓰셔.
1: 아, 이 찰레산 약에다가?
0: 예, 예, 맞습니다. 예.
1: 그 망제란 약은 뭐, 어떨진가?
0: 무슨 약이랄까? 망제는, 예? 망제, 그게 소염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예, 우리, 천년 소염제라 하고 만년 해독제라 합니다. 근데 그 서약처럼 그렇게 딱 백혈구로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을 조절해서 저항력을 높여주고
1: 강기는. 우리는 이제 소염제를 많이 써야 된다.
0: 그러니까 소염제만 딱 단순히 써서 아이 됩니다. 그러면은 간이랑 콩팥이랑 그냥 손상 받으면서 점점 더 합니다.
1: 그렇지. 기소의 전도화라는 거는.
0: 예, 이 순환을 시켜주는 약입니다.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면서 로화도 천천히 진행되게 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그 전립선 질환 이제 좀 아랫배 차거나에 좀 불편한 증상 같이 해결합니다.
1: 불쭉하고 아프단 말.
0: 예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망제하고 스파의 허준리뇨안에다 치수의 전주와 이 세 가지 같이 쓰셔. 예.
1: 18매 무식.
0: 예, 스파의 허즐리뇨완입니다.
1: 잘알게
0: 예, 근데 그 세 가지 같이 쓰셔. 하나, 저, 환자분이 지금이. 네, 예, 환자분이 지금이 너무 아이 좋은 상태대 그렇습니다. 예. 그 오랫동안 소염제라 쓴 분들이 좀 늦습니다. 예.
1: 소위 전도 안 하고.
0: 예. 그 다음에, 이 런칭 망제 허즐리뇨완. 그리고 이거 쓰는 어간에는 소염제 쓰지 마셔. 예, 아마 소염제도
1: 하고 18매 그거.
0: 예예. 지금 요 세 가지만 그래 쓰셔.
1: 난제 나이 쓰고 해.
0: 망제 써야 되죠. 망제, 치수의 그 다음에 허즐리뇨완 세 가지 씁니다. 예예. 예.
1: 아, 말합니다.
0: 예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그래.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금 이 미역계통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망제하고 허즐리뇨완을 쓰면은 예, 지금 70대 분들은 인차 효과를 봅니다.
2: 네.
0: 예, 근데 요즘 80대고 또 이 다른 치료들을 지금 많이 했죠. 소염제도 쓰고 아마리뇨제도 쓰고 이 여러 가지 치료를 오랫동안 서약으로 했던 분들은 좀 늦습니다.
2: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몸을 개선하면서 원인하고 증상을 같이 치료하자면은 이런 환자분들일수록 배합을 잘해야 됩니다. 기저질환이 무조건 있죠. 예, 지금 순환도 잘 안 되고 소화계통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체의 전반적으로 이 조절을 하면서 약을 써야만이 또 이 개선을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런칭 창제라 할 때에는 천년연이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으로서 치료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2: 네.
0: 약종도 보면은 160여 종이 이런 고산식물하고 동물, 광물성 약재로 되어 있고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도 질병 치료에서는 독특한 치료 효과가 있고 기타 질병에 대한 효과도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런칭 창제는 질병을 치료도 하고 신체도 보양하면서 특별히 위장도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이 치료률이가 예, 100분의 95.83이라는 예, 이런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많은 이런 생활 습관, 이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포금하고 폭식하거나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 너무 좀 음식을 좀 절제하거나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쉽게 위장도 병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위장도 질병으로서 오랫동안 예, 앓으면서 다른 약품에 다른 약을 또 많이 써

0: 걸렸기 때문에 이미 약에 내약성이 생겨서 또 치료 효과를 잘 보지 못합니다.
1: 네.
0: 예, 이제처럼 이 환자분은 소염제 많이 이거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만큼 썼으면은 또 그만큼 내약성이 생겨서 인점 이 약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조절하면서 약을 쓰다 보면은 그 조절하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런칭 창주에는 위장도 질환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이가 바로 예, 우리 런칭 창주에처럼 보물급 장약입니다.
1: 네.
0: 국가에서 인증한 약이고 또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쓰고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은 소화기 계통도 같이 치료하면 좋습니다. 예,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치료를 하고 지금 먼저는 순환이 먼저입니다. 예, 모든 질병이 기혈순환이 막히면 오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은 지금 국부적으로 이 아랫배가 많이 단단하고 차갑다 하는 거는 예, 우리 순환이 안 되면서 냉기가 빠지지 못합니다.
1: 네.
0: 때문에 이 치수의 전주화는 반드시 같이 쓰면서 또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런칭 창제라 할 때에는 청열하고 해독하는 효능으로부터 시작해서 병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병독을 예, 병독을 억제하면서 비장도 또 건강하게 하고 몸의 습까지 제거하고 기혈이 전신에 운행되게 합니다. 예, 다음 단계에서 이제 환자분은 이 좀 호전이 되고 나섰다 할 때에는 소화계통 질병을 또 치료하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이런 지금 창죄라든가 또 다른 이런 지금 자세하게 문의를 못했지만 다른 증상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바쁜 이런 증상부터 또 치료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런칭 창주에는 인체를 보양하면서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으면서 또 오장육부를 균형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7일은 소서 절기입니다. 소서는 여름철의 다섯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 7월 6일 내지 8일 사이에 드는데요. 서는 덥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소서는 조금 덥다는 뜻이겠죠. 친구들, 날씨가 점차 무더워지기 때문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몸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자요.

0: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1: 친구들, 혹시 몇 초 만에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동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릴 동물은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생김새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카멜레온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카멜레온은 파충강 도마뱀목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몸 길이가 보통 15cm 내지 25cm인데요. 60cm에 달하는 카멜레온도 존재한답니다. 몸은 긴 통 모양이고 양옆으로 납작합니다. 머리는 삼각형처럼 뾰족하고 등에는 작은 톱니처럼 솟은 돌기가 나 있으며 눈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요. 다리는 가늘고 긴 편이고 꼬리는 항상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주로 아프리카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는 아시아주와 유럽 남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삼림, 열대초원, 관목지대, 습지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데요. 대부분의 카멜레온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나무타기 전문가랍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 생활하는 카멜레온도 존재하죠. 네, 동요 한 곡 듣고 카멜레온의 특수한 능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요 별 동네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의 가장 뛰어난 특기가 바로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피부의 기본 색깔은 녹색이지만 언제든지 진한 녹색, 연한 녹색, 보라색, 남색, 갈색 등으로 변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화려한 무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의 피부가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요. 색소세포, 멜라닌 세포 등 여러 층의 부동한 세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포들이 함께 작용하여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카멜레온의 몸 색깔은 어떤 경우에 변하게 될까요? 동요 듣고 알아볼게요. 네, 동요 아기 구름과 양떼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은 예쁜 단장을 하기 위해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카멜레온이 몸 색깔을 바꾸는 첫 번째 이유는 위장입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맞춰 색깔을 바꿈으로써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깁니다. 또한 모기를 잡을 때도 환경과 같은 색이 되어 살짝 다가간 후 긴 혀로 슉 하고 잡아채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카멜레온은 색깔 변화로 다른 카멜레온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느꼈을 때 선명한 색깔로 변해 다른 카멜레온에게 경고 정보를 알린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카멜레온은 색깔로 체온도 조절하는데요. 추울 때는 짙은 색으로 변해 햇빛의 열량을 흡수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더울 때는 연한 색으로 변해 햇빛을 반사시켜 체온을 낮춥니다. 동요 7월의 해님을 듣고 올게요.

방금 카멜레온은 긴 혀로 모기를 사냥한다고 했죠. 사실 이것도 카멜레온의 뛰어난 능력 가운데의 하나인데요. 카멜레온의 혀는 평소에는 목구멍 뒤쪽에 조용히 접혀 있다가 모기가 나타나면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몸 길이의 2배 이상 떨어진 곳까지 뻗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한 흡착력으로 모기를 붙잡은 후 다시 입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요. 카멜레온은 이런 방법으로 모기를 아주 정확하게 사냥한답니다. 그럼 카멜레온은 무엇을 먹이로 할까요? 주로 곤충을 즐겨 먹는데요. 예를 들면 메뚜기, 귀뚜라미, 파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가끔은 작은 새나 파충류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기차놀이 하자야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의 눈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했죠. 따개비 모양의 눈은 신기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쌍의 눈알이 각각 360도씩 따로 회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눈이 앞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 눈은 뒤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카멜레온은 사방팔방 어디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 다가오는 천적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카멜레온의 눈은 마치 머리에 달린 두 대의 독립 카메라와도 같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기한 동물 카멜레온의 다양한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몸의 색깔을 바꾸어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사냥하며 체온까지 조절하는 능력, 정말 놀라웠죠. 또 길고 힘있는 혀를 뻗어 정확하게 먹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카멜레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자연 속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울고 알뜰살뜰 우리 엄마 들가방엔요 영양 가득 남새과일 친구 한대요. 엄마의 마음은 사랑꾸러미 한 가정 지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와 동생 소꿉장난 놀이가방엔 예쁜 궁전 집짓기가 쌓여가고요. 설계사인 우리 아빠 손가방엔요 멋진 층집 설계도가 우쭐 텐데요. 아빠의 웅심은 희망 꾸러미 한 가정 가꾸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한 가정 가꾸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당 꾸준히 분투하면서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성과 창조.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학습 관찰의 대회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연설을 발표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며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토철하게 개괄해 신시대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더 확고하게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05년대 혁명, 건설, 개혁과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유일한 정확한 길로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인민 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수백 년을 걸어온 시공간적 압축 속에서 세인의 주목을 끄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백지와 다름없는 빈궁하고 락후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 바 중화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대로부터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시대에 이래 우리 당은 두 개의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주동권을 장악해 리론과 실천에서의 혁신, 돌파를 끊임없이 실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를 완수하고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에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로정은 좋은 시작을 실현하는 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더 완산된 제도적 보장과 더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줬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민은 이미 운명을 자기 손에 단단히 들어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 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식 현대화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경로를 넓혀줬으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105년의 휘황한 역사는 좌우감을 가질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호 자만하거나 전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당의 휘황한 역사와 위대한 성과로부터 신심과 역량을 흡수하고 인민의 긴밀히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롭고 훌륭한 답안을 써낼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 대강당 주재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 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협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제 선전 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좌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무를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금후 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의 중대한 정치의의, 법치의의와 실천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 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 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0: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주정협위원이고 연규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의 지지하에 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주흥변부민촉진국에서 주관한 붉은해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성과 선전소개 활동이 7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에서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 중국민족어문 번역중심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북경주재 길림성 판사처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성류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선전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느꼈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선발 지역입니다. 단연례 연변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변강 안정 공고 흥변 부민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졌으며 장백산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연변 지역 지리적 우세에 이탁해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인지도가 높은 녹색 유명 특산을 육성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고품질 발전으로 민족 단결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변경 여러 민족이 공동 번영 발전하는 세 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지능성과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과 전시와 특산 소개를 참관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에서는 A, B 두 개 기능 전시구역을 나눴습니다. A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4개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해 신시대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구현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연변주 민족 단결과 흥변부민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B전시관에는 연변 각 현시 39개 기업에서 생산한 159가지 특색 유명 제품이 전시되는데 연변 잎사를 비롯한 량질 알곡 식용유 제품, 연변소, 장백산 인삼, 버섯, 조선족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시식 체험구역도 마련돼 수도 주민들이 연변의 특색 풍미와 산업 발전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부문과 직속단이 북경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및 속지 관련 부문, 공급 판매 개통, 농산물 유통업계, 금융기구, 대학교와 교우회, 북경에 있는 상회와 협회 책임자 및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반지역 항일투쟁 형세의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 정신을 관철한 후 동만의 항일투쟁은 신속히 발전됐고 반일 통일 전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지 근거지에서는 인민혁명정부, 반일회 등 조직을 연이어 건립하고 일제와 괴뢰 정권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놔 군민의 항일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당은 각현 유격대 정치사업 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대와 중대의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을 배치했으며 당위 또는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당 공청단 조직을 정돈 완산하고 군중사업을 확장해 당원, 공청단원 대우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일무장과 적극 연락하고 작전 맹약을 체결해 힘을 합쳐 적에게 대응함으로써 통일전선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정돈을 거친 동만 4개 현 유격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는 바 1933년 10월에 이르러 4개 현의 유격대 인원수는 연초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후 일본군과 괴뢰군이 연이어 두 차례 대규모 군사 토벌을 발동하자 동만 유격대는 각 방면에 항일 역량과 연합해 용감하게 반격하면서 포위 토벌을 성공적으로 분쇄했습니다. 전투를 거쳐 대오의 실전 능력은 대폭 제고됐고 대오가 발전 장대해졌으며 기타 항일무장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돼 점차 동만 지역 각 항일무장의 종견 역량으로 됐습니다.
0: 최근 성당회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연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 되고 교육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 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덕목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2: 咱们支部

0: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단일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 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 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 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학교 초중 고중 교수 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 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사상정치, 미육견학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 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주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주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 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를 맞이해서 오늘도 먼저 당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오로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 70km를 달린 한 촌 간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연결시 삼도 만진 지변촌 주재 제일석이 류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급한 순간 내 모든 것을 걸고 타인을 위해 달릴 수 있을까? 연결시 3도 만진 지변존의 류파석이는 그 질문에 몸으로 답했습니다. 오래년 초 어느 깊은 밤 12시 연결시 3도 만진 지변존의 한 주택가에서 긴급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주민 왕모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한 나머지 그분께 도움을 전했습니다. 바로 지변존 주재 제1석이 류파였습니다. 류파는 연결시 림업국에서 파견된 존 간부로 평소에도 주민들의 곁에서 늘 함께 해왔습니다. 도움 요청을 받은 류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주민의 집으로 향했고 도중에 마을 보건소 의사와도 연락을 해서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류파는 평소 익숙히 알고 있던 응급처치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 의사와 함께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펼쳤습니다.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의료 조건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류파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차를 운전해 70km를 달려 연변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밤길 시야는 흐릿하고 험난했지만 류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을 해서 최적의 치료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밤길을 달려 연변대 부속병원에 도착한 류파는 쉴 틈 없이 진료 예약, 진료비 납부, 의사와의 병세 상담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겼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곁을 지키고 날이 밝아서야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우리 의사에게 빨리 오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리오사기는 정말 우리 마을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라고 감격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류파에게 진심을 담아 축기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류파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조제 업무의 초심은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안위와 생계를 마음에 새기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제1석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보겠습니다. 의료파의 책임감과 헌신은 이처럼 긴급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이 되는 마을 업무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의료파는 지변촌의 뿌리를 내리고 향촌진흥사업의 심혈을 기울여 주민들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초 의료파와 촌 당지부의 노력으로 지변촌 동쪽 끝에 두 채 비닐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화훼 재배 기지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57만 그루의 꽃모종이 생기 넘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류파의 꽃사랑과 주민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마을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류파는 어김없이 비닐하우스에 나타나 꽃모종의 상태를 살피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다시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켜러 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류파를 일명 꽃의 수호자라 부르며 알람시계보다 더 정확하다고 다정하게 말을 합니다. 이 화훼 기지는 이 촌 집체 경제로 물론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었습니다. 57세 촌민 여옥봉은 병원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남편을 돌보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훼 기지에서 일을 하며 하루 150원을 벌고 점심시간에는 집에 들러 남편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옥봉은 어제 1,500원의 로임을 받아 남편에게 약을 사줬어요.
이 기지 덕분에 앞으로 삶이 정말

법의 산업위도 류파는 식용윤 재배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 다방면의 조사를 거쳐 주기가 짧고 효과가 빠르며 수익성이 높은 식용윤 재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의료파의 주도로 지변촌은 향촌지능 관련 자금을 활용하여 식용윤 재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팽이버섯, 노랑버섯 등의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촌의 68세 촌민 장선군은 기지의 온실 관리직을 맡고 있다면서 이 나이에 집 앞에서 달마다 3천원을 벌 수 있으니 앞으로의 삶이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류파는 줄곧 대중을 위한 세 가지 장부라는 이름을 실천해왔습니다. 즉 실질적인 일을 촌민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연결시 림업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촌 당지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며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항상 수첩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한밤중 70km를 달려 환자를 호송한 일, 새벽 5시마다 비닐하우스에서 꽃무종을 살피는 일, 하나하나가 작은 일 같지만은 그 속에는 류파의 크나큰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류파는 그 행동으로 소박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촌진흥의 려정에서 그는 여전히 넘치는 열정과 실용적인 태도로 주민들의 안위와 생계를 마음에 새기며 풍요로워질 희망을 밭과 논에 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 삼도만진 지변촌 주제 제1석이 의류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촌 간부가 한밤중 70km를 달려 생명을 구하고 새벽마다 비닐하우스를 지키며 꽃과 버섯을 키워 주민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다음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특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큰일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예 씨 바로 그런 분입니다. 퇴직한 지 벌써 10여 년째가 되고 특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큰일을 한 분은 아닙니다.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평범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정신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묵묵한 봉사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당연한 책임이죠.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생활하고 있는 정량사회구역은 도시와 농촌이 맞닿은 곳입니다. 주민들이 드문드문 살고 외지에서 온 결손 가정 아동들이 많으며 노인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10년 전 사회구역에서는 정희 씨를 사회구역으로 노인협회 회장 겸 사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상무부조임직을 맡아줄 것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주민 방문을 조사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주민위원회의 조임과 토론한 끝에 사회구역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구하며 인재를 키우자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회구역에 사는 한 빈곤호는 뇌혈전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아이는 학교를 그만둔 채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여러 차례 그 집을 방문하여 위로해주고 애심 인사들을 동원하여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학비와 문구를, 가정에는 석탄과 쌀, 식용유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아이는 마침내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항미 원조 참전용사들을 위한 공연에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 아이는 늙고 병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할머니를 도와 그 아이를 돌보며 여러 청소년 활동에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공예도 배우게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하에 아이는 공부에 집중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선생님들께 여러 번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희 씨는 해마다 청명절, 국경절 같은 명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열사묘지와 기념관을 찾아 초심을 잊지 말자는 교육활동을 펼쳤습니다. 2015년에는 오로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목단강 상지 할빈의 열사기념관을 찾아 항일전쟁 자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는 돌아봐서는 3000여 장의 사진을 전시하며 학교와 군부대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희 씨가 빈곤 학생과 질병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한 금액은 6,700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한 기업가는 자발적으로 정희 씨를 찾아와 5명의 빈곤 아동에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200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012년 정희 씨는 애심 연변 공익협회에 가입한 후부터 그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관할 구역에서 홀로 생활하는 할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자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염가 임대주택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할머니를 돌보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다 드리고 집안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은 할머니가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곁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가는 일도 미루었습니다. 사회구역의 어느 한 할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희 씨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영양제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리며 세심하게 보살피었습니다.
2015년 7월 연결시 진학가도 문해 사백구역에서 큰 불이 나 어느 한 장애인의 집이 잿더미로 됐습니다. 애심 연변공익협회가 사회 도움을 호소했을 때 정희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첫날 이불과 돗자리의 주방 도구를 내놓았습니다. 2011년 1일에 정희 씨는 962여 차례에 달하는 공익활동에 참가했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1,500여 차례 방문을 했으며 노인들을 위해서 7,900여 원에 제달하는 위문품을 사서 기부했습니다. 정희 씨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굳은 약속이 있습니다. 10일은 또한 비바람을 아랑곳 타지 않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이 사랑의 땅을 묵묵히 지켜온 것입니다. 이외 2016년과 그 이듬해 연변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 지역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정희 씨의 이런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사회의 각계 인사들의 주목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국내 일부 기업과 자선기금회의 도움을 받아 우리주 농촌도로건설과 자금지원, 빈곤정부처, 노인과 장애인지원, 대학 신입생과 고아들에 대한 지원 등 사회에 기여를 했습니다. 정희 씨는 참으로 평범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반짝이는 정신을 봅니다. 그는 일에 전념하고 노인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정성껏 모시며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명예와 이익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그를 불러 담화를 했을 때 조직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이 고귀한 일을 위해서 늙을 때까지 헌신해보겠습니다. 자본봉사활동은 제가 후회 없이 선택한 인생의 길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자신의 태도를 표했습니다. 정희 씨는 평범한 분입니다. 하지만은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정신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평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이 세상을 조금씩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혹시 지금도 생각나시는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50여 년 전 12살 소년이 낯선 친척에게 얻은 오래된 스케드 하나에 얽힌 잊을 수 없는 인정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시린님의 속이 스케드를 탈 때마다입니다. 세월이 쏜살처럼 지나간다더니 나도 어느덧 60세를 넘긴 노년기에 들어섰다. 생활 형편이 표이면서 나도 남들과 같이 각종 무료 운동시설을 다니며 신체 단련을 한다. 몸을 단련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유쾌하다. 그런데 겨울철 스케이트를 탈 때면은 지금도 알지 못할 낯선 친척에게서 얻었던 스케이트를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진한 그림이 밀려온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50여 년 전 내가 12살쯤 되던 지난세기 70년대 중반쯤이었다. 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쟁이가 되어 오랜 가난 때문에 자주 만나 뵙지 못했던 용정 외삼촌을 찾아가 보라고 어머니에게 차비와 용돈을 대주었다. 어머니와 큰 형님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우리 집이 있는 왕청에서 기차를 타고 도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나는 기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꼭 따라가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했다. 예전에도 둘째 형님이 북경에 갈 때 따라가려 했지만 마을 끝다리에서 쫓겨난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터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졸랐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몇 번이고 뒤를 섰다. 옷은 형님들이 입다 버린 낡은 옷뿐이었고 그런 골로 친척집에 가는 것은 어머님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다. 떠나는 날 붓에 오르려는 아를 큰형님이 쫓아내 결국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기차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버스가 떠난 뒤에 나는 왕청역

쪽으로 가는 산길을 다른박질했다. 옆전에 도착을 하니 다행히 기차가 오기 전이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비었고 나는 땀이 흠뻑 젖은 채 숨죽여 어머님 일행을 찾았다. 큰형님 눈을 피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엄마.

입히고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아주었다. 밤이 되면은 자주 정전되던 시골에서 자란 나는 밝은 전등 아래 사람들도 북적이는 시가지를 처음 구경을 했다. 백화상점과 리발관 그리고 불이 켜진 밤길은 내게 생전 처음 보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다음날 조양천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용정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어머님이 교장인 외삼촌 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한 누나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도시의 외삼촌 집에서 며칠을 지내보았다. 며칠 후 어머님을 따라서 여러 친척 집을 다니었다. 그중 한 집에서 점심으로 드리장을 끓였는데 배고프던 시절인지라 더욱 맛있게 먹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밖에 나가 놀았다. 그런데 그 집 헛간벽에 스케트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너무나 갖고 싶었다.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스케트를 달라고 조르자 어머니는 안 된다고 막아나섰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계속 대를 썼다. 집주인은 그게 우리 집 아들이 타는 것이라 마음대로 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계속 칭얼거렸다. 내가 하도 끈질기게 띠를 쓰자 결국 그분은 애가 자꾸 욕심을 내니 어쩔 수가 없네. 가져가거라 라고 하셨다. 나는 바로 창고로 달려가서 스케트를 목에 걸었다. 그렇게 나에게 생긴 스케트는 내 자랑으로 되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스케트를 타며 실력을 익히었다. 지금 60이 넘어서도 얼음판을 날듯이 달릴 수가 있는 것은 모두 그 스케트 덕분이다. 스케트를 탈 때마다 당년의 일들이 떠오른다. 내 어머니의 면목으로 아들의 소중한 물건을 내게 준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되는 친척인지조차 나는 모른다. 지금쯤 그분도 그분의 아들도 늙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후손이 있을 터이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연유를 모르니 막막하기만 하다. 할머니 가문 쪽으로 추측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다 죽은 사람들을 왜 자꾸 기억하느냐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 생전에 물어볼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으니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찾아볼 길이 없다. 결국 나는 어머님과 그분께 영원히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지고 말았다. 친척관계는 물질적 교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가난한 나를 데리고 간 어머님께 친척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귀한 음식을 대접해 줬으며 더욱이는 자식의 소중한 물건까지 내어주시었다. 그것은 린색함이 아닌 서로 통하는 따뜻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부모님과 그분들은 근면과 인정으로 그 시절 어렵던 가난을 이겨내셨고 덕분에 우리는 풍요로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그 세대분들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다시는 갚지 못할 그 빚을 생각하면 스케트를 탈 때마다 그분들이 따뜻했던 인정이 무척 그리워진다. 이제라도 그분들의 소중한 인정세계를 이어받아 친척과 모든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뜻 있는 삶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님 세대분들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나는 마음에 새긴다. 50여 년 전 낯선 친척들에게 받은 스케트에 얽힌 따뜻한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친척 관계에는요 물질적 교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린의 이 말씀, 네, 청취자 여러분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자식의 소중한 물건까지 내준 그 인정,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시베리안 간 960km.

때와 장소가 맞지 않아서 혹은 미처 그러지 못해서 인사도 제대로 건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감사는 때를 놓치지 말 것, 인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받은 사랑은 다시 누군가에게 레일의 스케이트가 되어줄 것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도 잊지 못할 그런 낯선 친척 한 분쯤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분이 되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그분께 보내는 짧은 문자 한 통,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부탁입니다. 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한 세상, 정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한살,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똑같은 아침을 맞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고 일상에 정성 들인다면요,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 삶의 작은 지혜 하나가 우리 일상을 더욱 따뜻하고 알차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하루도 있지만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일상을 꾸준히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연출하는 진짜 인생 감독이 돼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이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이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에서는요, 땀과 우리의 건강 관계를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파 후에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요, 때이르게 올해 첫 폭염을 맞이하게 됐고, 무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당신은 땀을 많이 흘리는가요? 즉 피부가 땀샘을 통해서 땀을 분비하는 것은요,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 대사 산물은요, 호흡계통, 비뇨계통,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 허약함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라면 이런 네 가지 질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첫째,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은요,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둘째로 갑상선 기능 항진인데요. 만약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지정하부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감염성 질병인데요.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요, 야간 도우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넷째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자율신경장애는요, 식물신경계통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다한증,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끝, 뭐 이 전신 다한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은 출산, 경영이 등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기능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해주고요.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죠.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라면은요, 오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진 꼭 잘 받아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번 샤워를 하고 난 후에 꼭 수건을 세탁하는, 스타일인가요? 바로 수건을 바꾸지 않으면 속이 껄끄러워 어떡하냐고요? 피부과 전문의가 밝히는 교체 주기 알아보겠습니다. 샤워 후에 사용하는 수건은요, 매번 새 것으로 바꿔야 할까요? 위생을 생각하면은요, 매일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수건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교체 주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먼저 수건이 단순한 몸에 물기를 닦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샤워 후에 몸을 닦는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세균이 수건에 함께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 박사는요, 수건으로 몸을 말릴 때 생기는 마찰은요, 일종의 추가 세정 과정 역할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정상 피부 세균, 심지어 일부 장내 세균까지 수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욕실 환경입니다. 수건이 젖은 상태로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가 있지요. 싱클레오 교수는요, 욕실이 습하고 통풍이 부족하면 수건이 오래동안 축축하게 남아 세균 번식 환경이 된다며, 2시간 안에 완전히 마르는 수건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6시간 이상 젖어 있는 경우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완전히 말리지 못한다면 샤워 후에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잘 말린다면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관련 전문의는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건을 잘 펼쳐 완전히 건조시킨 조건에서 3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감기

이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이 있거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요, 매번 새로운 수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진이나 상처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라면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한번 사용한 후에 세탁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수건을 사용할 때 잘 말리는 것이 위생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용 후에는요, 최대한 펼쳐 걸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고요, 욕실보다 통풍이 되는 곳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은요, 샤워 후에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살림의 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작은 집을 깔끔하게 쓰는 살림 정리 및 홈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좁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공간도 아이템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요, 넓고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벽걸이 수납 선반입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빈 벽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주방 소품, 인테리어 소품, 책 액자 등을 올려놓으면 정리도 되고 분위기도 살아나죠. 조립이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살림 필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용도 접이식 의자입니다. 평소에는 벽에 세워두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다가 손님이 올 때나 휴식할 때 펴서 쓰면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다양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고 이동도 자유로워서 작은 집에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계절 옷 수납 가방입니다. 입지 않은 계절 옷, 이불 등을 압축 수납 가방에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요, 옷장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지죠. 먼지와 습기도 막아주어서 옷 보관에도 좋고 싸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소지 공간 활용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틈새 정리됩니다. 냉장고와 장장 사이 좁은 틈새에 맞는 얇은 정리대를 두면 조미료, 생활 잡화, 세제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쉬운 틈새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살림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이 멀티 커튼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커튼으로 나누어 작은 방도 침실 공간과 작업 공간으로 분리해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인테리어 분위기도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서 작은 집 꾸미기 아주 안성맞춤이죠. 네, 이렇게 오늘 살림의 지혜에서는요,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그리고 또 작은 집을 넓게 쓰는 살림 정리 인테리어 팁까지 알차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모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정 살림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을 묵묵히 조국 건설에 바친 나젊은 여성, 기층 간부 장수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5년 감숙성 주곡현의 한 평범한 장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당시 대학교 입시에서 주곡현 문과 수석으로 명문대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북경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문천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의 고향 주곡현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이 이 소식을 접한 그네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북경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기층건설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창 꽃같은 청춘 시절에 장소연은 피해를 입은 고향에 자리를 잡고 11년간 향촌건설에 매진했습니다. 2010년 주곡현은 큰 홍수와 토속류 재해를 입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장소연은 자원에서 구호돌격대에 참가하였으며 밤새 재해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재해 현장에서 그는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장소연을 선호하여 전주재의 간부, 부향자, 향규를 검사위원회 서기를 거쳐 주곡현 빈곤층 부축개발판공실 부주임으로 임명되어 온 정력을 다해 빈곤층 부축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현내 208개 행정촌을 모두 돌아다니며 3만여 명의 빈곤 군중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매 초민호의 구체 상황과 여러가지 빈곤층 부축 정책을 손금보듯이 자각한 그는 현지 군중들로부터 살아있는 사전, 이동식 데이터베이스라 불려왔습니다. 문화 수준이 낮은 고향 사람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는 알기 쉬운 만화

방식으로 정책 설명 자료를 제작을 하고 위챗 플랫폼과 음성 방송을 이용해서 매 가정에 정확하게 해민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퇴근 후에도 몇 시간씩 전화로 간부와 군중들의 정책 문의에 해답하다가 전화를 든 채로 도는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기도 일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고향 전체 주민들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과 가족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장수연은 향촌 빈곤층 부축 조사 업무를 마치고 밤도와 귀가하던 중에 불행하게도 그가 탑승한 차량이 백룡강에 추락을 했습니다. 34살의 젊은 촌간부 장소연은 사랑하는 고향 땅에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장소연은 짧지만은 빛나는 일생으로 초심을 다하는 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가정을 희생하고 국가와 군중을 우선시하면서 피 끓는 청춘의 불타는 열정을 고향의 빈곤층 부축 사업에 바치었습니다. 장소연은 희생된 후에 조직에서는 그에게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빈곤 해탈 모범, 전국 38 붉은 기수 등 영예를 수여했습니다. 장소연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조국이 필요한 곳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헌신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녀의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와 작은 집 살림 정리 인테리어 툴킵이 꿀팁 담긴 뭐 생활의 지혜에서 청춘의 피 끓는 정열을 묵묵히 또 조국 건설에 바친 나젊은 여성 기청 간부 장소연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지혜를 쌓아가면 우리 삶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지거든요. 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버에서 추천한 아이와 함께 읽을 만한 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화면 앞에 동년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태어나기 바쁘게 인터넷과 휴대폰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여 아이들의 동년은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때론 중독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강사인 수잔 리가 쓴 이 책은 이러한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저자는 장기간 산업 환경이 어떻게 아이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많은 인터뷰, 조사 연구와 이론적 지지가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전자제품과 정보기술이 어린이 성장 배후에 스며든 마케팅 전략과 상업적 논리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근본적으로 화면 앞에 동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이의 심신 발달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 나아가 이 곤경을 해결해 가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건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산해경 동화라는 책입니다. 상고시대의 기이한 책인 산해경은 신화, 인문, 지리서로 산천지리의 외관으로 현실 세계와 신화의 시공간이 교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례없는 기백의 허우와 실이 어우러진 전방위적인 공간적 구성과 복잡하고 신비로운 상상력은 산해경을 재정립하는 데 무궁무진한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동화작가 조정의 산해경 동화는 아마도 아동문학 중에서 현재까지 산해경의 원형에 가장 근접하는 서술 방식일 것입니다. 산해경, 해경, 대환경을 동화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시 풀어내며 더 광활하고 만물을 포용하는 세계로 녹아들어 생명 최초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낭만적이고 눈부신 상상 속에서 이 책은 어린 독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원초적인 생명의

본성을 느끼고 터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 대하라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서위파의 장편 아동소설 신작으로 어린 시절의 한강을 매개체로 하며 가족의 고향과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글로 풀어내며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세세한 부분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 독자들이 동년과 가족의 정을 이해하고 생명의 깊이를 감지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장소만이 쓴 실기문화 작품인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는 섬서성의 한 시골 출신의 어머니가 청소부 경력을 통해 서툴지만 심수라는 이 큰 도시와 어울리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통해 저자는 이 도시에서 고령 청소부들의 생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계기를 빌어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 모습을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잊혀졌던 과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청소부의 시점에서 본 심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녀가 다시 서로를 향한 가족 간의 공감, 그리고 심수의 신세대 청년으로서 부모 세대와 고향에 대한 회고 등 여러 감정이 겹쳐져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눈처럼 산처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는 장천익이 창작한 단편 소설집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들려주는 현대 여성의 생존 곤경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녀기, 청년기에서 중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책은 각 인생 단계의 여성의 생존 현황에 대한 관찰로 충만되어 있으며 결혼 생활, 산후 우울증, 독립을 잃은 아픔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7명 여주인공의 인생 단면을 통해 릴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성장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음력설 수송기간 기차에서 독자 맞은편에 앉아있는 조용한 여학생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독자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간 아기를 안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일 수도 있으며 독자 집 이웃에 혼자 사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인에게는 하나의 같은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는 이처럼 다르면서도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가공범은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85년부터 4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게이고가 작가로 활동한 기간과 같습니다. 장르 작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대문호에 발열에 오른 게이고가 미래 세대에게, 독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살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범인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이 방화로 인한 질식사가 아닌 교살로 밝혀지며 타살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에 지역 관할소와 일본 경시청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지지만 사건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협박 편지가 도착하며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한편 사건을 맡은 고다이 형사는 뜻밖의 인물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까 유령을 쫓는 것 같다고 하셨죠?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모양새라 허탈하다는 뜻으로 말이지. 그렇게 말하고 쓰이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 우리는 가공의 범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닐까. 가공의 범인, 물론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지만 화려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요? 촘촘하고 치밀한 구성, 생동감 넘치는 인물 형상, 허를 찌르는 반전, 모두 게이고의 커다란 강점이지만 독자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인간미가 흐르는 미스터리야말로 작가의 전매특허입니다. 작품 가공범에는 이 같은 매력이 더욱 잘 발휘됐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인 찾기가 골자인 미스터리 소설이지만 작가는 인간 본성의 다채로운 감정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변하는 시대, 복잡다단한 인간사,

거기에 얽힌 크고 작은 사건들과 저마다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만년이 된 계이고는 인간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습니다. 경제의 흥망성쇠, 세대 간의 갈등, 연인과 가족의 애정 등 전 세대가 겪었을 보통의 경험에 기반해 굵직한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소설의 본령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가공범을 발표하며 계이고는 이 소재를 작품으로 쓸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작가 생활의 소회를 함축한 한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마침내 계이고의 새로운 시리즈인 고다의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다의 형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동분서주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느낀 사소한 의심이 쌓여 마침내 사건이 품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집니다. 천재의 캐릭터나 기상천외한 범죄 없이도 여러 번 숨을 먹게 하는 계이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작품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때론 일상의 고단함에 지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고다이는 가장 평범한 것이 특별하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대변합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잘 노출하지 않은 수수께끼에 쌓인 작가지만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변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내는 인간 히가시노 계이고의 매력이 소설가로서의 완숙함과 함께 빛나는 그의 새로운 대표작이 될 작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진실과 허위에 대한 질문과 깊은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초반에 느린 전개도 불구하고 고다의 형사의 현실적 수사를 따라가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복선에 한편의 영화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가공범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딱 들어맞다니 역시 히가시노 계이고 도저히 멈출 수 없다라는 독자들의 수많은 찬사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계이고는 아시아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로 굳건히 자리하며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입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

0: 대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과계는 바로 이렇게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광저다맹, 자다맹, 홍화육두구 천추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의 속간인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은 폐경락과 심장 경락은 다른 경락과도 관련 있지만 해도 이 경락은 직접적인 연락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의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의 심한 증상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중의에서의 일종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리론책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주연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의 심한 림상표현 가운데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입이 많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많이 마르면 소갈증, 당뇨병이 아닌가,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담낭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입에서 많은 냄새가 난다면 내 구강 청소가 잘 되지 않았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의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기침을 한대서 그 방면에가 호흡과 계통에 관한 치료에서는 잠시는 되는 것 같지만 해도 길게는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폐에 동치하는 차원에서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을 시도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기침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가래가 성하지 않더라, 입에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초원청심환은 주약의 심장병 어떤 증상들이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뭐 때문에?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전문 심장혈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품을 하고 숨을 모두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시자면 숨을 가두기 힘들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도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것이죠. 1년 3개월 넘었어요.
1: 그랬어요. 예. 어떠세요?
2: 각 동네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예.
2: 소통 부족이 이거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나서 그건 없었죠.
1: 아, 그것도 예. 자기 뭐 기타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 방법으로 예. 되었다 그렇죠. 예.
2: 어디든 모든 데 가능해서 그렇죠.
1: 그렇죠. 예예. 예.
2: 그게 냄새 나서 좋고. 밥 섞어 먹어도 이차 배합으로 그냥 묵혀가
1: 예예예. 예.
2: 근데 지금 밥을 잘 먹어요.
1: 아 예예. 예.
2: 그래 소변별로 밥이 몇주 이사가도 지금 극상하고 맑아서 세척하고 뭐 보통 두축 같아.
1: 아 그렇죠. 콤파체 1번에 들어가는 혈액이랑 두근능이 있는데 심장에서 그만한 혈액을 콤파체에 공급하지 못하겠다면 콤파 기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여러 번 화장실 나설 수밖에 없죠.
2: 예, 갔다 오고 나면 또 이사 와요.
1: 아, 그래요. 예, 예.
2: 그리고 저기, 뒷가슴, 막가슴, 교동에 그것도 좀, 거의 다 없어져요.
1: 아, 그래요. 예.
2: 예, 그, 모든 면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면서 모르고, 효과를 많이 받고, 아빠도 계속 이거 쓰려고.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기본상 예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적다 혹은 기본상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전문가 9일날도 한 번 또 썼어요.
1: 아, 그랬습니까? 예. 예
2: 앞으로는 계속 쓸려서요.
1: 아,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초원세 요한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 답답하지 않고 가슴 뭐에다에 돌을 올리는 것처럼면 그렇게 다 숨을 맞습니다.
1: 아, 예.
3: 그래, 요한의 집에 뭐 문이 있는 데도 예, 과학학교 막 쓰고 놀라고.
1: 아, 예.
3: 계획을 녹을 때 받으시는 수 없습니다.
1: 아, 숨이 차서. 예, 누른 예. 같은 감이 나죠. 예.
3: 예, 예. 그리고 혈압은 어떻게 좀, 혈압은 잘 됐고, 예. 잠 잘 가지 못하는지 잠을 잘 삽니다.
1: 예.
3: 괜히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오늘 배달 받아도 쓰라고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셔. 저원 청심하는 실어놓고 쓸 수 있는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우수한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료상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 맞는가요?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이 처음 참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영 효과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전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효과 없으리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1: 그래 원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4: 예. 예. 원래는 이 숨도 세게 찼습니다.
1: 아, 예.
4: 근본상 무슨 움직임으로 숨이 차서 깜짝 못하고.
1: 아,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4: 예. 예. 무시각이 저기 봤던 남의 신세를 얻어먹고 이렇게.
1: 아, 그랬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우선 82 중반 넘었습니다.
1: 그런데 아주 목소리 안 들으세는 청청하시고 예.
4: 예. 했습니다. 이전에.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이전에는 목소리도 무슨 듣기나마나 하고.
1: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아주 청청하세요.
4: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정신도 온천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저리 골이 무거워서 예, 골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예.
4: 그래던 게 지금은 예, 혈압도 좀 정차이 되고 해놔니까 예, 정신만 쓰게 해놔서 골도 무겁도 되고 정신도 얼떨어진 것 같아요.
1: 전 70대 초반인가 했습니다.
4: 예. 예. 그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예, 밥도 용도 안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용도 안 먹고 그래놔니까 맥도 좀 나고 예, 저기 이렇게 정신도 나고 어디면 춤 차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4: 혈압이 그냥 올라가서 예, 180까지 거의 올라가.
1: 어, 무슨 혈압인데? 예, 예.
4: 거의, 예. 그리고 저 혈압도 110을 이렇게 올라가서 예, 영 바삐 보냈습니다.
1: 어느 순간에 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계단. 예.
4: 예, 그리고 저 10년간도 빨라서 119년 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 영 정상이 됐습니다.
1: 지금. 예, 지금 혈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4: 지금 혈압이 아침에 일어나면 120, 적어도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이고 180대 120까지 내려왔던 너무 정상이네요.
4: 예, 저희 앞에 예. 그래도 80 조금 넘고 80이 넘고 80 조금 나 78나 이렇게 된다.
1: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너무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4: 예, 용성사에 대해서 용도 없고 이렇게 일어나서 밤에 자다도 숨이 차서는

0: 몸이 뚝 맥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 효과 많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나니까 지금 영 좋아서 아무래도 예, 많이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를 시름 넣고 드셔도 됩니다. 예, 예.
0: 예. 예.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난다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예. 넣고 쓰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예. 예. 예.
0: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이제 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겠다며 나이에 비해서 내가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혈압에 심각한 심률에 120 그 부서지고 이래던 심률도 혈압도 180 그 이상 밑에 게 112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던 모든 무슨 혈압에 무슨 심률입니다.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보온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며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를 하게 되며 많은 피가 심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라면 제일 높은 머리 혈액이 결국 제일 밑에 발밑에 갔던 혈액이 올라오는 그 힘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택에다 베개를 고이고 주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누워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편하게 반드시 눕거나 측으로 눕거나 해도 다 문제가 없이 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심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률은 그렇지만 해도 우리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7, 80차 60 이상이 되면 됩니다. 1분에. 그런데 너무 늦게 돼서 40몇 차 요즘에 어느 분이 40몇 차 단계 이 금방 42차 개우국 40차 됐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지금 60차 그 이상으로 올라 68차까지 올라왔다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률은 제일 그 낮아서도 평균 심률 가운데서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60차 이상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빨리 떼서 1분의 100, 20, 30차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이것은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무슨 누구에게 쫓겨오는 같은 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나게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더니만 일어나면서부터 하품을 하는 게 계속 하품을 하더라. 하품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하품을 많이 하고 숨이 차 원인 자체는 혈압 가운데 산소 부족을 했죠. 그리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가운데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거나 때때로는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리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왼쪽 발까지 내리 아프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모두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늘 힘줘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주요하게는 지금 심장은 직접 위동맥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그 안에서는 많은 피가 위동맥에 들어오게 됐는데 심장 功能의 약화로 인해서 위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탓으로 인해서 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돼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공공버스 같은데 앉아서도 남에게 창피할 정도로서 억지로 거기다 힘줘서 위안에 계속 물건이 그득한 대로 아침에 먹었다면 아침에 그게 그대로 있는 감을 느껴서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인위적인 강태림을 할 때가 있으면 힘줘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는데 약간 치설질을 해도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결국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는 그 줄을 모르고 치아통이 생기게 되며 내가 이 치주염인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게 되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게는 무엇과 연결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징어난 문소리에 놀라거나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아래 다리가 부종이 생깁니다. 아래 발목, 발등 이게 보통 콤파츠 이상이 있다면 시초에는 어디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상체 부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부종이 생긴다면 하체가 부종이 생기는 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이 생기니까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콤파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도 근본 원인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콤파체 문제보다도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콤파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맥이라 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그게 바로 고동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따뒤 제일 위쪽에 여길 통해서 지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텐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심장 혈이 직접 여기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쥐가 너무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심장 혈이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모든 기계 검사를 해본 결과 배가 아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투석 환자들 가운데 후터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부 투석이라는 게 그것도 바로 복강 그 동맥을 이용해서 그 투석을 하는 건데 근데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계셔서 너도 나도 배가 아팠는데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자를 했습니다. 스탠드 했는데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 다른 한 친구는 지자하지 않은 친구는 배가 아픕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지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0: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제품,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저온 청심환을 쓰고 나니까 심장병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여러모로서 많은 그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저온 청심환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은 그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시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1분에 정상 심률은 60부터 그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은 하나 건너 뛴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뛰고 하나 쉬고 하나 뛰고 하나 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부정맥이 전형적인 실리부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늘 내 가슴에다 주먹질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그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심장이 그 박동이 부정상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1분에 겨우 40차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치버치를 열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치버치를. 치버치를 엿는다는 것은 조약염을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인위적인 당신의 심장은 이제는 자기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공급했다 돌려오는 이런 공력이 떨어졌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계를 그 가슴에다 박아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그 치버치는 보통 10년이 유효기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치버치를 이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 보온 제품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은 거의 심률이 60차 이상으로 70, 80차까지 올라왔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협심증이라는 건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까지 아파나면서 늑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늑골까지 아파나네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40대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들 가운데서는 갱년기 계단에 심장병이 더 쉽게 발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갱년기 계단에 이렇게 그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그런데 눈꼴이 네.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선생님 쪽으로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저온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나는 예, 저기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계단 숨이 차서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저온 청심환 쓰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심률이 빠른 것도 심률도 좀 많이 제대로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것도 많이,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나 계속 쓰려고 완전히 치료될 때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페달처럼으로 삼삼에 다시 깨워보입니다.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온 청심환은 지금 한국에 내 전번에 보내던데 다 쓰고 못해서 지금 쓰고 효과 상당 좀 어떻게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죠. 삼삼에 다시 껴보 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늑골까지 아파나는 건데요. 갱년기 계단에 이 늑골까지 아파나게 되면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성 남성들 포함해서 갱년기 계단에는 심장병이 제일 고도로 시작하는 이런 나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참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보통 제가 이야기 늘 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때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으로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투자까지 가지 않고도 심장 공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미 주자를 했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물이 찼거나 비우선 식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실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대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줄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굴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는 기와를 볕더미에 던지면서 소리를 쳤다. 말을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붉은 휘장 종대로 갑시다. 당시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군사위원회 종대를 붉은 별 종대라고 하였고 주왕 종대를 붉은 휘장 종대라고 하였다. 대축빈 말이 집 앞에 왔었다. 주울래는 곧장 말에 오르더니 주왕 종대로 달려갔다. 호위병 두 사람도 말을 타고 뒤를 따랐다. 주울래가 곱비를 채자 말은 더 빨리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바꿉 소리가 경쾌하게 골짜기를 울리었다. 모태동은 면리 떨어진 동족 살림집에 묵고 있었다.

얼굴은 헬쓱했지만은 마음은 상강을 건널 때마다 홀가분했다. 모태동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위병을 불렀다. 꼬마, 요사의 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없나? 몇 사람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꼬마 심씨가 대답했다. 그럼 가서 달걀 좀 사오게. 대접을 해야겠어. 누가 오나요? 아니, 동지들을 좀 먹이려고. 저희요? 호위병들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저희를 왜 대접합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강사를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모태똥의 손을 꼽으며 말했다. 날마다 걷기만 하니까 깡 말라서 다들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산강을 얼마나 어렵게 건넜다고 축하할 일이지. 모태똥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선의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1931년 11월 감남회의 때부터 모태똥의 애군은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중앙대표단이 주최했는데 모태똥을 편협한 경험론에가 지어 분홍노선을 주장하는 매우 엄중하고도 일관된 우경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그를 소베트구역 주황국 대리석의 직무에서 해임하였다. 모태똥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태똥뿐만 아니라 소베트 구역에 있던 많은 간부들도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술렁거리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의 세 차례 포위톱으를 짓부시는 전투에 모두 나서서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고 소베트 구역을 더 넓혀 남경 정권과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런 우경 기회주의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조항대표단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는 일이니 불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모태똥은 서금 동부에서 2~30리 떨어진 동화산으로 병치료를 떠났다. 동화산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또 버려진 절이 하나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과 호위병을 데리고 옛절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이런저런 책을 들추어 보고 서류나 뒤져가면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냈다. 절은 어둡고 습하여 바닥에 이끼가 많이 자랐다. 하자진은 모태똥의 다른 병을 또 얻을까봐 호위병과 함께 철로 된 서류 상자를 가져다 뜰에 책상처럼 놓았다. 그리고 낡은 널판지를 구해다가 의자로 삼았다. 모태똥은 거기에 앉으면 반나절을 일어날 줄 몰랐다. 너무 적적할 때면 말을 타고 읊조리던 시 원고를 꺼내 하자진에게 읽어주곤 했다. 겉으로야 지금 처지가 대수롭자는 듯했지만 마음은 늘 산 아래 가 있었다. 감주를 치는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는 이 싸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이 전술은 적의 중심 도시를 빼앗으려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홍군은 한 달을 싸워도 감주를 빼앗지 못한 채 적의 정문 부대가 밀려오자 칠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달리는 범에 올라탄 격이 되고 말았다. 사상자만 숱하게 늘었다. 이때 항영이 도와달라며 산으로 찾아왔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모태똥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떠나려는데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더니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풍우가 닥칠 조짐이 보이었다. 하자제는 비가 지나가면 가라고 말리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머뭇거리겠나? 그러자 하자진이 걱정스레 볼멘 소리를 했다. 병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예요. 걱정 마오. 나는 싸움터만 가면 병이 나오니까. 모태똥은 웃으며 대꾸를 하고는 말에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갔다.

전선에 이르러 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못했던 감주를 포위하고 있던 공군을 철수시킨 뒤에 쉬면서 부대를 정비했다. 그리고 곧 적의 허점을 잡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 복권 서부로 진격하였다. 모태통은 상항, 룡남, 장주를 차례로 함락했다. 그런데 그 일로 감주를 공격하라는 주왕의 로선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1932년 10월에 열린 룡도회에서 모태동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모태동의 전략을 두고 적을 기다리는 우경차고라고 호된 질책을 당한 것이다. 룡도회의가 끝나자 모태동은 군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정부위를 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곧이어 홍군 제1방면군 총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모태동은 집으로 돌아와 말 한마디 없이 줄 담배만 피워댔다. 하자진이 여러 번 물어서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날 군대에서 쫓아냈어. 모태동은 갈수록 몸이 축해갔다. 두 볼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반짝이던 두 눈도 푹 꺼져 들어갔다. 모태동은 아이를 낳으러 가는 하자진을 따라 장정으로 갔다. 그는 하자진의 곁에 앉아서 종일 말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모모라고 지었다. 부부는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모태동은 하자진과 함께 장정하러 나가 강가를 거닐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통소를 부렸다. 그러다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통소를 놓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100% 볼셰비 그 동지들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오래 굶은 사람처럼 단순히 배부르기를 바라다가는 배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1933년 1월 중국공산당 림시조항정부 정치국이 상해에서 더 배겨내지 못하고 강서 소베트 구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더니 반우경의 줄을 더 팽팽하게 당겨 2월부터 라명로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태동을 겨냥한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모태동과 가까운 사람들은 곧장 타격을 입었다. 라명과 등소평, 모택담, 사유준, 고백 같은 이들은 물론 하자진까지 비서에서 접수원으로 밀려나 기밀 문서를 더는 만질 수 없게 되었다. 곧 하자진의 여동생 하이와 부모에게도 뒤탈이 미치었다. 하자진의 부모는 글을 새기고 등사를 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모태동과 하자진이 모모를 데리고 서금에 온 뒤부터 그것마저 못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손님과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감히 찾는 리가 없었다. 모태동은 남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진종일 심지어 다른 사람과 말도 나누지 않았다. 몹시 적막하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던 모태동이라 이런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구나 싶었다. 모태동은 앞에서 일을 못하게 하면은 뒤에서 일을 하면은 되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다. 몸이 좀 가뿐해지자 그는 우산과 남포 등을 챙기고 말을 타고 나섰다. 그는 반년 가까이 산 넘고 물 건너 소베트 구역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농촌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형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혁명의 법칙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았다.
그의 이름난 글들 이를테면 경제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군중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작 방법에 주의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때 쓴 글들이었다.

1933년 9월 장개석은 5차 포위 도보를 시작했다.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작전이었다. 그런데 좌경 노선이 홍구로 이끈 뒤로 소비에트 구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투 상황은 신속히 나빠지었다. 모 대통은 걱정이 컸다. 자신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어떤 노선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직 어떻게 해야 국민당 정권의 5차 포위 토벌에 맞서 소베트 구역을 지키고 홍군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떤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 11월 중순 복권 사변이 일어났다. 모 대통은 지금이 홍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예민하게 알아차리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국민당 군과 홍군, 여러 군벌 세력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복군에 있는 재정계의 부대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깊이 생각한 끝에 모 대통은 주왕의 편지를 보내 두 가지를 건의했다. 하나는 재정계와 손잡고 함께 장개석의 공격에 맞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를 거느리고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강소절강 안위 지역으로 가서 적의 동지를 위협하면서 바깥에서 이번 포위 토부를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바다에 던진 돌이 되고 말았다. 모 대동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당주왕으로 직접 찾아가 얘기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모 대동은 또다시 몸져 누웠다. 홍군 근거지가 줄어드는 만큼 학질은 더 심해지더니 며칠째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번 열이 오르게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되곤 했다. 모 대동은 홍군이 흥국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자제는 어느 날 저녁 모 대동의 방에 들렸다가 몹시 놀랐다. 책상에 큰 군용 지도가 펼쳐져 있고 모 대통이 외투를 걸친 채 지도에 푹 파묻혀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운 탓인지 코끝이 지도에 닿을 지경이었다. 하자진이 달래가 모 대통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모 대통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이요. 무슨 방법이? 하고 중얼거리었다. 모 대동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장장 길에 올랐다. 속에는 숱한 아픔과 불만, 온갖 감정들이 억눌려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은 비관하지 않았다. 불행 끝에 낙이 오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잘못된 노선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 때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게 되면은 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겨나겠지 하고 여기었다.

모태통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전환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장편 소설 대장정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 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저선정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0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거북신산, 망부석, 양어두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길림성 지반시 경내에 마치도 거북신이 몸을 웅크리고 동네를 지켜보는 듯한 귀한 개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이 근방에는 한 자그마한 동네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후에 물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너 동네에는 돈이 많고 권세까지 뜨르르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찌나 마음이 지독한지 사람들을 그걸 매발톱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이 땅을 소장받고 농사일로 살아가는 새돌이라는 이 동네의 젊은이가 물고기 잡이를 압록강으로 나갔습니다. 물고기 그 그물을 누려놓았다가 걷어들이니 이상하게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애월하지 거북이 한 마리만이 걸려나왔습니다. 병으로 알아누워있는 피골이 상접한 어머니한테 물고기를 대접시키러 강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님께 꼭 물고기를 끓여드려야지. 새돌은 또다시 그물을 누렸다가 걷어들이면 아무것도 없는지라 너무도 이상해서 재차 그물을 누려놓으니 때는 이미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병석에 누워계시는 어머님이 근심되는지라 새돌은 그 거북이를 고기 망태에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이런 쇠돌이는 망태기 속에 거북이를 꺼내놓은 뒤 그것을 구워서 어머니한테 대접시키려고 서둘러 댔습니다.
0: 네, 쇠돌이의 효심이 대단하군요.
1: 네, 그런데 웬일인지 쇠돌이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가 나 거북이를 천천히 지켜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넌 무슨 저 거북이를 잡아왔느냐. 내가 보면 저 거북이는 그저 거북이가 아니다. 배가 저렇게 붉은색이 나는 거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든다. 어서 저 거북이를 강물에다 내다 놓아라. 새돌이 어머님 말씀이라면 정식껏 한마디도 거역한 적이 없는지라 거북이를 도로 물고기 망태에 넣어갖고는 그 강물에 놓아주려고 문을 나섰습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매발톱이 마름을 거느리고 새돌이한테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돌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새돌아, 너 그 망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큼직한 물고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 어르신께 어디 한번 보셨구나. 그 말에 새돌아가 물고기가 아니라 거북이에요 라고 하니까 뭐야 거북이라니. 너 함부로 나의 강물에서 거북이까지 잡아와 이놈아. 그 거북이를 내려놓아라. 매발톱이 호령이 떨어지자 그의 마름이 어느새 새돌이한테 그 물고기 망태를 냉큼 뺏어냈습니다. 이놈아, 이곳이 땅도 산도 내 것이니 강물도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내 물에서 거북이를 잡아서 내 것이라는 걸 모르느냐? 내가 거북이처럼 장수할 수 있으니 가지고 가야겠구나. 망태 속에 든 거북이를 보고 난 매발톱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은님, 이 거북은 그저 거북이가 아니기에 도로 강물에다 놓아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간 동네에 좋은 일이 없다고 하오이다. 새돌이가 거북이를 들어 망태를 도로 아사내려고 달려들자 매발톱은 짚고 다니던 그 집행위로 새돌을 마구 조게 됐습니다. 뭐야? 내 놈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엇을 안다고 행악질을 하는 거냐? 거북이를 빼앗아낸 매발톱은 제단에 장수약을 얻었다고 거동을 빌면서 돌아갔습니다.
0: 네, 매발톱이 거북이를 장수약이라고 생각하네요.
1: 네. 매발톱은 억지로 뺏어간 거북이를 물 항아리에 넣었는데 삼라만상이 고요하게 잠이 든 한밤중이 되자 그 물 항아리가 뚝 하고 깨어졌습니다. 거북이가 용을 썼던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거북이는 그 길로 새돌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북이는 알을 두 개 놔놓고 나서 새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알은 보통 알이 아니라 어머니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물에다 삶아서 어머니한테 대접시키도록 하세요. 그 말에 새돌이는 고마소이다. 저희 어머니 병을 구단까지 해주시는 그 은혜 백골 남망이오이다. 그리고는 급기야 거북이를 물고기 망태에 넣고는 압록강으로 달려나가 거북이를 강물에 놓아줬습니다. 새돌아 고맙구나. 사실 난 보통 거북이 아니라 거북신인데 집에 계신 너희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너희 그물에 걸려왔던 것이다. 왜냐 하면 이미 돌아가신 너희 아버님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기에 난 이미 거북신까지 된 것만큼 이 기회에 살려준 그물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다. 거북이 말 듣고서야 모든 것을 낱낱이 알게 된 세대가 집으로 돌아온 뒤 거북알 두 개를 물에다 삶아서 어머니한테 대접시켰더니 과연 거북이 말처럼 어머님은 언제 병속에 누워 있었더냐 싶게 일어났습니다.
0: 네, 그런데 거북이를 잃어버린 매발톱이 가만히 있을까요?
1: 네, 물 항아리를 마시고 도망친 거북이 뒤를 쫓아서 매발톱과 그의 마름이 고추 세도령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이놈아, 그 늙은 거북이를 당장 잡아오라. 너 그놈 거북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너네도 다 산 줄 알아라. 매발톱이 마름은 앞에 나서 한바탕 으르렁거렸습니다. 나으리 거북이가 혼자 달아난 것을 소환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에 뭐야 이 비련뱅이 놈, 그래 거북이를 못 잡아겠다는 거냐? 이놈한테 매맛을 단단히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매발톱은 흉한 얼굴을 해가지고 펄펄 뛰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쇠돌은 죽어도 거북이를 못 잡겠다고 매발톱과 맞섰기에 달려든 매발톱이 매름한테 꽁꽁 묶여 매발톱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쇠돌이 어머님은 울며불며 제발 쇠돌이를 놓아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0: 네, 어머니가 쇠돌이를 구하자고 해도 힘이 너무 약하죠?
1: 예, 너무나도 분한 김에 쇠돌이 어머님이 압록강물에 뛰어들어 자결 하려는 그 순간 뜻밖에도 쇠돌이가 놓아준 거북신이 나타났습니다. 부인님께서 집에 돌아가 기다려주소이다. 소신은 인차 쇠돌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소이다. 쇠돌이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거북신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부단히 집으로 향해왔습니다. 주인장, 내가 혼자서 압록강에 돌아갔다고 쇠돌을 붙잡아 매를 안기고 가두어 놓다니 이게 될 말인가요? 그래, 인다 날 잡아먹자고? 오늘 내가 일부러 찾아왔으니 우선 쇠돌은 내가 여기로 도망쳐 나온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만큼 당장 놓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연후에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인다 마음대로 해야 해라. 그 말이 너 겁이란 놈이 어르신 앞에서 벌장 머리도 없이 이게 뭐냐? 매발톱이 마름이 앞에 나서 이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쇠돌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 거북신이 재차 날카롭게 말해서 부자는 부득불 쇠돌을 돌려보냈습니다.
0: 네, 쇠돌이가 거북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군요.
1: 네, 그런데 매를 너무도 많이 맞은 쇠돌이는 혼자서 그럴 수 없는지라 이웃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거북신이 매발톱을 보고 매를 맞은

0: 어떤 세대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임자의 책임이거니 그러면 임자도 세상을 다 산 줄 알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매발톱이 마름을 시켜서 거북선을 묶어놓으니 거북선은 거미줄을 끊듯이 밧줄을 동조 맞으면 것이었습니다. 보다는 그제야 이 거북이 보통 거북이 아니라 신통력이 아주 센 거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 있느냐 너희들은 빨리 저 거북선을 압록강에 모셔드리라. 바빠 맞은 매발톱은 이렇게 마름과 하인들을 불러서 분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여기에 있으면서 강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임자가 나의 욕을 들어줘야지 강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북신이 말이 매발톱은 그래 거북신님께서 무슨 요구가 계신가요? 어서 말씀하소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없이 고분고분 해졌습니다. 새돌이가 임자한테 해를 입었으니 의원을 불러서 치료해줘야 하고 새돌이한테 밭과 소를 주어 잘 살게 하라. 그리고 임자가 재산이나 세력이 있다고 함부로 동네 이웃들을 못 살게 구는 날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로다. 남의 것을 노력질 하지 말고 제 힘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노라. 그러다 매발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거북신은 나는 물론 돌아가지 않고 저 동네 그 산꼭대기에서 이 동네 모든 일들을 낱낱이 지켜볼 테니 모든 일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행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매발톱이 거북신의 요구를 과연 들어줄까요?
0: 네. 거북신의 요구를 그 들어주지 않다간 화를 입은 것을 불보듯이 한지라 매발톱은 이혼을 정해 새돌이 그 치료해주고 그한테 땅도 주고 소도 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동네는 매발톱한테 변을 당하거나 욕심을 당한 일이 없었고 또한 매발톱도 자라라고 부다라고 새돌을 부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거북신은 또 거북신대로 동쪽 산에 올라가서 바위돌로 자신 같은 거북이신을 만들어서 이 동네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압록강에서 오래오래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거북신 바위는 거북신이 굳어진 걸로 알고 있었기에 자연히 이 산을 거북신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내하느라고 제도를 부리는 부자가 생겨나지 않았고 동네 방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나갔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망보석 이야기 들려주시죠.
1: 압록강 북쪽 기석이 창석 일행에는 특이하게 생긴 한 바위가 유피하게 솟아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목을 멋내 끌고 있었습니다. 흘러간 그 옛날 압록강 기석에는 작은 동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밭 농사도 하고 여가를 타서 장백산에 들어가 아름드린 나무를 베고 뗏목을 띄우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나날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봄철을 맞는 어느 날 동네에 사는 대식인의 부부가 그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청소년 밑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밭 임자인 부자가 일부러 보낸 전륜발이 마름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나 대식이 이 밭을 소다 맡은 지 올해가 마지막 해이니까 어쩔 생각인가? 새해도 그냥 소다를 맡아 농사질 생각인가? 대식이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지라 여지껏 부자네 밭을 소다 맡아 농사할 지역 가을에 가서는 땅값으로 제일 잘된 곡식을 땅 임자인 부자한테 바치고 남은 곡식으로 겨우겨우 그 해를 살아갔습니다.
0: 네, 땅을 빼앗겼으니 살기 어려워진 거죠?
1: 예, 아무런 세월도 그래서 그러하듯이 농사꾼으로서는 땅이 없으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나 다름없는 일인지라 전륜발의 물음에 대식이는 그만 가슴이 섬찍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후 주인 댁으로 찾아가 사정을 주인님께 여쭈려고 생각하였사오니 아마도 일부 계속 이 땅을 소도 맡을까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춘 대석이는 마름을 보며 이렇게 사정을 터놨습니다. 헌데 오늘 이렇게 일하는 밭으로 일부러 찾아온 마름이 낯선 여느 때와는 달리 평온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지? 마름이 기색을 두고 대석이와 그의 아내는 어쩐지 가슴에는 돌덩이가 내리누르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식이 임자가 주인이 생각을 모르니 주인집으로 직접 찾아와 주인님과 사정을 이야기해보거나 더 말하지 말고 나는 가겠네. 사람이 마음을 올려놓고는 뒷말도 하지 않는 마름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동네에 살면서 주인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한마디 귀뜸이라도 해주세요. 이 대식이가 알아서 조차하리라. 대식이가 마름한테 청탁을 하였습니다.
0: 네, 마름이 대식의 청탁을 들어줄까요?
1: 네, 그런데 그 말이 은을 내서인지 급히 돌아가려고 섰던 마름은 대식인의 부부한테 인차 돌아섰습니다. 사실 남이 밥을 부쳐먹고 살아가는 그 한리 농사꾼으로 대가 바르게 살아온 대식인 밭주인한테 그렇게 마름한테로 별로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기에 무턱대고 소장 맡은 밭을 빼앗아낼 리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기와 집 한 채를 더 지으려고 하였은 적 지금 어디에 가서나 홍성 목자를 살 수 없으니 임자가 나와 도와 나설 수 없겠나. 우리네 주인 어르신께서 임자가 대바른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현태니깐 마름이 내놓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밧줄이 대식이를 부려먹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툭 털면 온몸에 먼지밖에 없는 이 대식이가 어째 부사님한테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인지요. 말을 꺼내놓은 마름이 기색은 점점 온화해지면 말소리도 잔잔했는데 아마도 믿는 부탁이라도 맡겨놓으려는 거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는 누구한테 함부로 어려운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대식이도 본연히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임자한테 처음으로 듣는 청이니 임자는 사양 말고 우리네 주인님의 청을 어디 한 번만 들어주게나. 그러면 이런 밥 같은 거야 거저 다룰 수도 있을 것이 아니네. 마름은 끝내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던 생각을 터놓았습니다. 청탁이라니요. 무슨 청탁인지 들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요? 임자가 밭갈이를 끝내고 저 장백산에 들어가 청송을 배우거나 여러 하면 되면 족할 것 같네. 안옥강 주변 사람들은 여서는 장백산에 들어가 아름드리 나무를 떼어 그 강물에 떼목을 먹어가지고 띄우곤 했는데 소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1: 네, 사품치는 강물에서 뗏목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죠.
0: 네, 그렇습니다. 남이 밭을 쏟아먹고 살아가는 신세라 못하겠다고 하다면 지금이라도 인차 명줄인 소가 맡은 밭을 찾아낼 것이 번연했고 도와주겠다고 대답하면 말한 대로 생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목을 날라와야 했습니다. 아무튼 대식이 임자는 이 동네 치고 정직하고 입순한 사나이라는 걸 우리네 주인님께서는 진작 보아온 거니 어떻게 하나 이번 일만은 성사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네. 도와주겠다고 선뜻이 대답이 없는 대식이 마음을 곁으로 본 듯이 언제나 사람을 울리고 닥치기를 곧잘 하는 마름은 한마디 구슬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이라 몸을 뺄 수도 없고 하니 자차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이 사람 대식이 임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청탁 못할 것 같은 것은 아니니 좋기는 오늘 이 자리에 말 끊도록 하자고 일부러 밭에까지 찾아온 마름은 말을 꺼내놓고는 대식이가 대답 주기 전에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가 막무가내로 밭에다 씨를 다 뿌려놓은 뒤 꼭 부탁대로 하겠노라고 대답해서야 마름은 쩔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대식이는 부부가 매일매일 일밭에서 밥이 돌고 있는 사이 다리를 부자지 마름은 몇 번이나 그 대식이를 찾아 밭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1: 네, 마름이 왜서 또 찾아왔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마름이 또 절룩거리며 대식을 찾아왔습니다. 임자가 혼자 떼목을 탈 수 없으니 우리 주인 어림집께서는 임자를 도와줄 타동네 떼군들을 둘이나 구해왔네. 그저 임자가 떠나는 날에 나한테 알리게나 내가 그들한테 전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마름을 시켜 대식이가 더불어 장백산으로 들어갈 떼군까지 진짜 구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낱날을 지고 있는 자 보다 낮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세력이 더 세다고 부자집이 땅을 소장받고다 살아가는 대식이를 부득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을 갈아 한 해의 곡식을 대충 심어놓고 난 뒤 장백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을 조심하세요. 대식이 아내는 어쩐지 근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길은 오래 갈 것이 아니라 대여세만 뒤는 인차 돌아올 것이요. 대식이는 아는 남편을 동구 밖까지 발해 두었습니다.
1: 대식이가 무사하게 돌아와야 할 텐데요.
0: 네, 그런데 인차 돌아오마 하고 집을 떠난 장백산으로 들어간 대식이는 엿새가 지나고 열흘 지나도 웬일인지 생겼는지 돌아오지 않는지라 집에 홀로 있는 그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진작 속이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임자의 남편은 여직도 돌아오지 않는가. 부단히 마름은 제단히 대식이네 집에 찾아 탐문도 하고 관심도 보였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돌아오겠지요.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며 아니꼬은 말로 마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가고 석 달 지나가도 진작 돌아와야 할 대식이는 그냥 무소식인지라 안달하는 대식이 아내가 사체에다 소식을 띄워 알아봤지만 남편은 3년이 넘어도 종종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부단의 말은 문턱이 닳도록 대식이 아내의 집에 다니며 홀몸이 된 대식이 아내를 제가하라고 좋은 말로 구슬했지만 대식이 아내는 한사코 도루묵질을 했습니다. 대식이가 종모 소식이 된 후 부자가 대식이를 죽였다고 하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마름이 대식이 아내를 욕심내어 부자의 세도를 빌어서 대식이를 죽였다고 하는 말도 떠돌았고 지어 대식이와 함께 장백산으로 들어간 떼꾼이 대식이를 죽였다는 설도 나아돌았지만 대식이는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식이 아내는 마름과 부자를 관청에다 고소했으나 부자와 마름은 관청에 몇 번 불려갔을 뿐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1: 네, 대식이가 잘못된 것이죠?
0: 네, 그 대식이 아내는 압록 강가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절름발이 마름이 끈질긴 핏박에 못 이겨 들려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자리에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강 안에는 남편을 기다리는 바위가 생겨났는데 그 바위를 망복석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0: 계속해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이번에는 양어도 이야기입니다. 지반시 대왕향에는 상해방과 하해방이란 동네가 있는데 원래 이 동네를 양어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유유 흐르는 압록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자그마한 어느 한 동네 어부의 가정이 있었는데 어부가 반백이 넘도록 웬일인지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어부네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식 하나도 곁에 두지 못한 채 서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부의 아내가 자식 하나를 낳으니 너무도 귀한 옥동네인지라 어부네 부부는 너무도 기뻐 온 동네를 다니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어부는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만 하면 매양 양을 먹이

0: 현대 아내의 저지 저금의 양자를 짜서 그 딸애를 먹이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양은 염소가 아니다 보니 저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라도 저지 나올 줄 알았더니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로군. 젖도 없으니 길러서 잡아먹어야겠군. 모르고 양을 사온 어부는 또 이렇게 두들거렸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주고 사온 양을 황야에다 내버릴 수 없는지라 어부는 부득불 물고기 잡이를 나갈 때는 양을 앞세고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양을 앞세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무런 말썽도 부리지 않은 온순한 양은 너무도 잘 자랐습니다. 어부의 귀여운 딸에는 이럭저럭 잘 크더니 다른 것은 더 무서워서 싫어했지만 양만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늘 안고 놀았고 지어 양 곁에서 잠도 잤습니다. 이처럼 귀여운 딸의 좋은 벗으로 되다 보니 어부의 부부간도 자연히 양을 잘 보살펴주면서 친자식처럼 귀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길러서 잡아먹자던 어부는 더는 그런 어음들을 못 내던 차 어느 날 양을 슬그머니 끌고 강가에 나가 감춰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양이 없으면 딸이 찾지 않을까요?
0: 네, 양이 이러졌다간 딸애가 통곡하며 울어대니 어부와 그의 아내는 귀한 옥동네를 달리할 수 없는지라 부득불 감춰놨던 양을 고스란히 집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어부의 염소로 잘못 알고 사온 양은 외동딸 자비로 사랑하고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스럽던 동네에 재난이 들이닥쳤습니다. 글쎄 어디에서 왔는지 압록강 물 속에도 비도 몰아오고 바람도 마구 불어치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물고기 배를 마구 뒤집어 놓고 사람까지 마구 잡아먹는 바람에 그 누구도 감히 강가에 나가지 못했고 지역 강은덕에도 얼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어부도 물고기 잡으려 몇 달 채 나가지 못하고 가난에 부대끼며 그날 그날을 겨우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이야 금이야 애중지 켜가던 어부의 딸애가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더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 네, 귀염둥이 딸이 아르니 부모들이 조급하게 됐네요.
0: 예, 그런데 딸이 아는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실말인지 헛말인지 옆 사람들이 알아듣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압록강의 물고기가 너무도 먹고 싶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오세요. 애가 얼마나 물고기가 먹고 싶으며 아르면서 물고기를 먹고 싶다 이럴까. 딸의 말을 듣노라니 어부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딸이 소원대로 다 해준 어부였지만 지금은 괴물한테 목숨을 잃은 어부가 여럿이어서 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한이 되어 그저 바질바질 가슴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모질게 먹은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압록강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부를 막아 나섰습니다. 여보게, 물고기 잡이를 가다니 임자가 제 정신인가? 무슨 괴물한테 먹히자고 그러나 가지 말려나. 그 말에 딸애가 하도 물고기가 먹고 싶다는 걸 꼭 가야 하네. 어부는 동네 사람들이 권고를 마다하고 한사코 강가로 나가는데 방정밖에도 집에서 딸애의 곁을 떠날 줄 모르던 양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따라온 날이 아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어부는 자기 뒤를 따라온 양한테 집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1: 양이 왜서 따라올까요?
0: 네, 그러자 어부의 손질을 알았다는 듯이 졸졸 따라오던 양이 인차 멈춰서더니 어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이 집으로 돌아가든 말든 어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기 그물을 어깨에 민 채 압록 강가로 나가니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하였습니다. 옳지, 그놈의 괴물이 보이지 않을 때 빨리 그물을 늘어놓아야 되지. 몇 마리 물고기라도 어서 잡으려는 어부는 쪽배에 올라 재빨리 강가에다 그물을 늘어놓고 기다렸습니다. 한동안 지난 뒤 어부가 물고기 그물을 거두어들이는 마침내 큼직한 연어와 송어가 그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쏴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어부는 삽시 속이 뭉클해놨습니다. 어디에서 굴러온 놈이지? 과연 담도 크다. 함부로 어르신님의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다니. 강물 속으로부터 물고기처럼 생긴 머리가 불쑥 나오더니 강 안으로 향한 쪽배를 덮치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무서운 괴물은 다름 아닌 수백 살 되는 물고기 요정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내놓으라 우쭐대던 물고기 요정은 강물에 올라와서도 사단을 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 놈은 바람을 몰아오기도 하면서 강물이나 강가에서 무엇이 있으면 거침없이 마구 잡아먹곤 하였던 것입니다. 어부가 족별 강은덕의 대련 찰나

0: 몸이나 비늘을 꼭꼭이 세운 물고기 요정이 어부한테로 막 달려들었습니다.
1: 네, 어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0: 예, 괴물은 헛방을 치게 되니 재빨리 몸을 돌려 어부가 탄 배를 강물에다 뒤집어 놓으려고 쪽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어부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배에서 내리는데 홀째 돌바위 가운데로부터 무엇인가 날개가 뛰어오더니 물고기 요정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어부가 눈을 휘둥그려서 살펴보니 물고기한테 덮쳐든 것은 다름 아닌 자기네 그 양이었습니다. 어부 몰래 강가에까지 계속 묻어놓은 양은 몸을 돌바위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이 사나운 괴물한테 달려들자 괴물은 쫓아가던 어부를 버리고 양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하여 이들 둘은 삽시의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어허, 너는 도대체 웬 놈인데 이렇게 나이 좋은 일에 재수없이 회방을 놓는 거냐. 보아하니 네 놈은 머리에 뿌리를 달고 점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가는 놈이 틀림없구나. 고기도 먹지 못하는 네 놈이 살겠으면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물고기 요정은 이렇게 양을 보고 호통질을 했습니다. 이놈아, 네 놈은 이 어른이 뿔만 보고 의지되는 거냐? 네 놈은 살겠으면 당장 꺼져라. 그렇지 않고 그냥 나한테 맞서다가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대놓은 양도 물고기 요정한테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괴물과 양의 싸움에서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0: 예, 이때 어부도 이웃 사람들도 평소에 매우 온순하던 양이 그처럼 털이나 깎이오는 그런 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놈은 순순히 물러갈 놈이 아니구나. 오늘 내 주먹 맛을 보여줄 테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난 물고기 요정은 제 땅에 쏴하고 바람을 일구어 모래와 먼지를 마구 날리면서 양을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기세에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너를 잡으려 온 줄 넌 아직도 모를 거다. 이 기회에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물고기 요정과 양은 서로 간에 치고 받고 하였습니다. 한바탕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나니 물고기 요정은 더는 박토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양은 물고기 요정이 대가리를 끌어안고 다리로 그놈이 몸뚱이를 꽉 짚고 하니 물고기 요정은 마침내 엄짝 달싹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1: 네, 양이 끝내 괴물을 잡았군요.
0: 네, 따라서 양도 물고기 요정을 끌어안은 채 굳어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바윗돌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암록과 기석에는 양머리와 물고기 몸뚱이로 되어 돌바위로 굳어지 양어두란 바윗돌이 생겨나 후세에 전설로 되어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8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솔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전해주는 가요,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러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의 사랑, 푸르른 일광산. 그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박승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일광산으로 가세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일광산으로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 이어서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MP, 더불어 세진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며칠 진행하지 않는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그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에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게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광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세포의 새로운 아주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세포가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게 되는 탈락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노폐물을 쭉쭉 빠지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양세포가 나거나 암세포가 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자가 돌변하는 그 제길에 바르셔 놓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600 내지 700 남이 그 파수를 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에 착착착착 쉽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걸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 공능을 유지해지게 돼 있고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포이다 이거 딱 그게 그 고중소 이렇게 그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대사를 이용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암세포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억제 공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든 공능을 비뚤게 나가는 거 바로 잡아서는 이런 그 좋은 홍강과 남강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장수를 보증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풀어주는 좋은 이력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파라는 것은 립자입니다. 벌이 얼샹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그 두 가지 상태로 가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는 거 광파로 되어 있는데 이 광파는 일종 립자다. 이 립자는 우리 세포에 빨리 투과 됩니다.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그 작은 광파를 이용해서 빨리 침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오장육부의 세포는 모두 세포로 조성되는데 이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시켜주는 데는 홍남강 치료이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고 약 안 드시면 안 돼.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거 종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지금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이거, 그래, 그, 녹공수 부재라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천희 박사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부터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 아예 납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2: 예. 그래갖고 그냥 깜빡깜빡 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면 예, 전화기나 잠 못 자는데, 집 예약 쓴 다음부터 마음이 영 편안한,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그럼요. 예예.
2: 예. 예. 그래 예,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그냥 위 아파서 예, 소화제에서 예, 밥 얼마 못 잤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예, 밤이 영 맛있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2: 예, 계속 이게 전립성 비달려서 예, 소변병이 영 힘들어 해서 예, 정말 약은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도 예, 안 되던 게, 이게 세심으로 쓰고서 예, 지금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 영 살 것 같답니다, 지.
1: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우주 활동에 참가하는 게 홍남광 7호 기계를 가졌는데, 야, 이 기계 정말 좋습니다. 이
1: 그렇죠.
2: 기계가.
1: 예.
2: 예. 어디 아프면 어디에 대면 통증이 감없이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신기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1: 세포에 빨리 흡수가 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효과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이런 좋은 이력 기계입니다. 이게, 그 어느 큰 병원이 리더실에 가도 이 기계만한 거 쓰게 되면 큰 돈 내야 되는데, 이리 우리 이번에 무료로 쓰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2: 예, 그래, 우리, 그, 뭐, 그, 시동생도 울지 왔다가 놀라왔다, 이 기계 써보고, 소리. 야, 이 기계 정말 이렇게 효과 좋은가, 왜? 대보던기, 아픈 부위야, 부부 대보던기 기계 효과 좋다며. 자기 자신 혈지 넣고, 혈압도 넣고.
1: 순환장애를 풀어줍니다. 예.
2: 예. 여러 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기계도 역시 나고, 약도 싸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어느 쯤 천이 박살 배달받겠다면 그럽니다.
1: 그렇게 하나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세신 2월 지금 쓰는데,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손나고, 그래, 소변같이 피곤하 왜. 그래, 어디 출장하다면, 가다면, 잠자리를 가다면, 정말 이게, 골머리 아프다만 합니다. 벌써 어디가 주수할게가 막아져야, 그 위부터 소변 지냈으면 어까네. 그래서 어디 땡기를 바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참에 또 이렇게 약이, 그, 세시로 나와 방송 통해서 듣고 지금 썼는데, 얼마 애썼는데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3: 어디는, 소변이가 지금, 예. 어제 지금 벌써 한 달 쓰니까 아닌데 어제 지금 반년 썼는데 기본상 어제 해결 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도 나는 만족해.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한 달 더 받자. 천이 박사는 집사람이가 항상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란 거 어째 그런지 빙산에 가서 아 기억력 빙산 갔다 가든 그 꺼내라 갔다 가든 또 까부닥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할수록 가면 갈수록 전제 더 심하더라만 이
1: 차이가. 예.
3: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방송을 통해서 천이 박사 이게 나온다부터 이거 썼는데 야 앵게라에 어제는 기억력이 그래 안 돼가지고 무슨 저기 갔던데 아 아색이 딱 어디 중간에가 멈춰서 다들 갔던데 가면 그좀 진짜 가져온다만.

0: 영역이기 빠르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이거 피면 못한다면 이 양은 이런 말이니까 나 내세가 있을수록 자꾸 피해 들어오는데.
1: 그렇죠.
0: 이, 지금 왔을 때 이 꾸준히 메탈을 좀 보게 하면 이저 이, 논의를 나가서 정말 대세라면 안 돼.
1: 그렇죠.
0: 이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자.
1: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해결해주는 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또 무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수고하십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명소방농약을 다섯 달 썼습니다.
1: 네. 아, 예.
3: 예, 다섯 달 쓰고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특히 내 눈은 내 농래다입니다, 나는. 이거.
1: 예.
3: 이게 원래 1년 전에 수술해가고 자꾸 안압이 자꾸 올라가고 내가 이랬거나 수술하라는 거 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약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네, 다른 약을 찍어도 예, 이게 안압이 그래도 두분두분 딱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내 이 약 다섯 달 쓰면서 안압이 한 번도 올라요.
1: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3: 완전히 예, 이게 안압이가 정상 부분도 딱 있고요. 예, 네, 예, 그날 한 사날 한 번씩 나달 한 번씩 하는데 검사를 하면.
1: 예.
3: 예, 기본 정상입니다.
1: 안압이 농내장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안압이 공제되게 되면 농내장은 많이 기본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피도 지고, 이 눈알에 자꾸만 까까라매, 그리고 눈에 눈꺼비가 많이 지고 나오는 것 지금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절을 봐도 이 눈자씨가 봤어, 예.
1: 자기절로 알리죠. 그걸 봐도. 예. 예
3: 눈자씨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그게 맑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 대비해보면 애들은 머랄같이 아주 투명한데 어른들은 흐리멍텅한데 예. 그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 내 이 약수술을, 아, 이 시력도 좋아지고 올라가는구나. 내 지금의 이 약수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은 약, 이때까지 내 약, 어제는 한 2년 어간에 많이 썼습니다.
1: 농내장이나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3: 아,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됩니까?
1: 예, 아이들이죠. 예.
3: 예. 이번에 그래, 이 약 쓰면서도 특히 이렇게 효과가 좋고 또 시력까지 올라가니까, 내 점에. 예.
1: 시력이 올라가면 지럽니다. 예, 예. 안과의 질병 많이 갖고 있으면 시력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루니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3: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렇게 예, 효과 좋을 지게 예, 저에 바짝 쓰려고 이번에 오늘 15개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12각이 주니까 이거는.
1: 지금 12각에 12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3: 아, 그래서 저희 12각 저희 오늘 배달받고
1: 눈병치료에서는 이걸 드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상처열, 폐열하고 심장열까지 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 눈에서 눈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눈에 영향을 주면 그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깡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명서방 이 제품입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1: 예.
4: 이 쓰기 전에 눈이 깔깔하고 예. 아프고 피가 지금 바람 맞은 눈물 났단 말인데.
1: 예.
4: 그런 게 이거 쓰니까 피지는 게 없어 지금 눈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그것도 백내장에도 있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인데
1: 예.
4: 근데 지금 물체가 좀 반하게 보입니다.
1: 아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백내장이 그게 수정체 혼탁이 벗겨진다는 게 이 제품입니다. 바로 예.
4: 그래도 야맹주의들 밤에 잘 못 봤습니다. 이쓰기 전에는.
1: 야맹주의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데 예. 기초병이 야맹주의입니다.
4: 이게 지금 밤에 잘 보이는데 지금
1: 그래요?
4: 시력이 많이 올라가서 이 약쓰니까.
1: 예예.
4: 이 능력 중에서 이 약이 좀 최고약이 같습니다.
1: 예.
4: 건강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줬을 때다.
1: 예. 좋습니다. 예. 예.
4: 어디 아프면 어디다. 어깨 아프자 여기다 지금. 허리 아프다, 허리든 무릎이 아프, 관절이 아프다, 거기다, 거기, 완, 돼야 돼,
1: 간이면 간이다, 콤파체면 콤파체, 폐면 폐, 다 됩니다. 그거, 예. 강, 중, 약,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놓으니까, 딱 떼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빠른 속도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0: 전이 봐서 물어봐서 저희 어머니가 중풍 환자는 이 중풍 환자시면 어떻겠습니까?
1: 중풍 환자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CAMP 이술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 받았다는 게 CAMP 그 이술이 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본신이 CAMP에 의한 이학 학술의 상품에 속합니다. 그 중풍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아주 아주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 전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게 전이 방송하고 저는 명사 방송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지금 우리 이모가 중풍에 와서 예, 전희 박사가 세심 1월에 지금 같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강 기계를 쓰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이후에 쓴 후에는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잠을 잘 잔답니다. 그리고 예, 몸이 아주 가볍고 예, 기억력이 돌아온답니다. 그래 이 약을 먹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어디가 이런 걸 나를 싸웠는가 모르겠다. 야, 그렇죠. 신기하단다. 예, 예. 그래 지금 내 옆팔에 옆집 아줌마도 지금 중풍이 와서 신랑이 와서 내 이 보도를 하는 거 지금 듣습니다. 정말인가 도살인가. 예. 그래 들으면 감탄합니다. 예. 야, 이런 좋은 약도 있는가. 자기 배달 받겠답니다 오늘이. 그래 우리 지금 오늘이 배달 받으면서 이 그런 손님도 같이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그런 분한테는 전희 박사에다가 지금 홍남강 치료 이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선이 벌떡 날 겁니다. 와, 이제 감동 받는 것처럼 확실한 치료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실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가 천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소변이 작아요. 잠도 못 잤는데 자기가 수가 줄어드니까 다음부터 잘살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납니다.
1: 그렇죠.
4: 혈압과, 예, 혈압과 심장이 엉망한 데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망할 테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액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4: 좀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황황거리고 이러던 게 이것도 좀 이렇습니다.
1: 예.
4: 저거 위가 나빠요. 소화 안 될고 생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저도 몸이 잘 걷지 못하던 게 좀 잘 걷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원래 이렇게 뒷다리가 좀 심했습니다.
1: 예.
4: 근데 이것이 어느 때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떠나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4: 예. 약이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러 면을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전립선 미달러설이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단잠도 자지 못해서, 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흐리멍텅해, 그러고, 예, 거기다가 또 허리 아파서 기답하고, 이유가 나빠서, 예, 소화 안 되고, 간도 나쁘지 해서 저기 꼬리도 키운다지 항상 맥이 없다지 해서 이런 데는 좀 이야기 어떻게 해도 나냐 좀 문의합니다.
1: 그런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광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 본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천희 박사, 세신이라 이런 제품들 자체는 중코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효과를 보는가. 내 같은 병 정도에 따라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할 거면 생각하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0: 방법으로 만들어진 절로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지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하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누가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가 하면 곰팥입니다. 우리 모든 심장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곰팥이 아니면 심장은 하루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의 혈이 몽땅 그 곰팥에 들어와서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양백만 개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빨처럼 재빨에 그 구멍 헤게 자면 아마 양백만 개, 양백만, 100만 개, 100만 개 그렇게 잘 될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체질합니다. 이래서 좋은 피는 심장에 돌려보내고 로펌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거 그거 합해서 노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체에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가 이렇게 곰팥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곰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능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하게 됐는가 하면 8, 90세이 되는 분들이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일정한 백날차의 료성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녹혈증 사슴의 피가 빨리 면역계통을 개선해줍니다.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빨리 허리가 다리가 시끌고 곰팥이 허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곰팥이 양을 돋아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증이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증이 생기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효과가 빠릅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녹혈증으로 조성되었다 했는데 이 전녹근이란 거는 전이란 건 전반이란 전, 녹이란 건 사슴이란 말이고 근이란 건 말린단 말입니다. 사슴이 전반을 말려와서 다시 이것을 중약제로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요한 역할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보배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곰팥이 양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곰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성분, 토사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 모두 지간 지양간선에 간과 곰팥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많은 우리 약품은 간에 들어가서 해리 됩니다. 그런데 간을 도와주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게 돼요. 간에 들어가서 몽땅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들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고 룬산 통변해주는 소양이라 성분 들어가서 이걸 드시면 변이 잘 통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저황계란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고

0: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윤폐역화하는 맥동이 네,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5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조난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호위병은 싱글벙글해서 은전 한입을 들고 닭을 사러 나아갔다. 이윽고 그는 닭 세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삶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방을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무안이 때가 됐어. 때가 됐지. 호위병들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금방 삶기 시작했는데 벌써 되다니요? 아직 모르십니다. 아니야. 멀지 않았어. 금방 될 거네. 우리 추석 동지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못 드셔서 엄청 출출하신가 봐요. 호위병들의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웃었다. 좀 지나자 아래에서 호위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누가 왔다고? 모태똥이 아래층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조울려는 벌써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조울래 손을 잡고 말했다. 흘레, 어쩌다 시간이 났습니까? 모조셔, 당신한테 계책을 들으러 왔지요. 모태똥은 여전히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주석이지만은 군사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적었다. 박고 같은 이들은 모동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울래는 달랐다. 모 대통령이 군사 일을 볼 때나 세력을 잃은 뒤나 여전히 모주석이라고 불렀다. 개책은 무슨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이나 합시다. 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며 조울래를 화로 곁에 끌어다 앉히었다. 정말 먹을 보고 타고났네. 마침 달걀 삶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화로 곁에 앉아 호위병이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었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었다. 이번 상강 전투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울래가 말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아마 반은 넘겠지요. 8군단과 9군단의 신병이 많은데 그마저 반나마 흩어졌습니다. 34사에서는 소식이 왔습니까? 날마다 무선전으로 불러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조울래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속삭이듯 말했다. 강서를 떠날 때는 86,800명쯤 되는데 지금은 겨우 3만 명 남짓 남았습니다. 모태똥은 놀랐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왔다는 건 아주 큰 승리라고 봐요. 그 말에 조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임필시와 하룡, 소국이 이끄는 부대와 합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개석의 호남 서부에 수십만 군대를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건서, 설악, 주훈을 어리운거리 이끄는 16개 사가 이미 성보, 순영, 홍강, 금양, 청년 일대에 도치카를 만들어놓고 우리를 막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 한밤중까지 고민해봤지만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황이 변했으니까요. 만약 그 계획을 고집한다면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미는 격이 되지요. 상강 싸움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도 상강에서 싸울 때는 적들이 병력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틈이 있었지요. 주울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귀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적의 힘이 가장 약한 곳 같아 보이네요. 모태동은 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대책까지 생각해 둔 것이 분명했다. 조울레는 한참 생각해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동지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막았었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해포도 못 풀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을 불렀다. 심호위병, 이젠 익었겠지요? 호위병이 솥을 열자 흰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더니 소리를 쳤다. 다 익었습니다. 푹 익었습니다. 그럼 주부주석이 호위병도 불러오지. 모태똥이 주인답게 이것저것 챙기었다. 닭을 건져내고 조심스레 군용 물통에 남아있던 술을 따랐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작은 층집에 모여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게 웃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서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대를 귀주로 돌리기 위해 조울레는 처음으로 리덕과 얼굴을 붉힌다. 상강 동쪽 기슭에서 보내온 뒤늦은 소식 또한 그의 가슴을 찢는다. 영웅인 사장과 그의 부대가 점멸된 것이다. 홍군은 용승연을 떠나 북쪽으로 행진했다. 이 일대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였다. 아스라리 높은 벼랑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숲속에는 나무로 만든 동족들의 층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집들 내에는 바나나 나무가 빼곡했다. 완벽한 남국의 경치였다. 홍군이 규례를 잘 지키며 지낸 덕분에 산으로 몸을 숨겼던 동족들이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나서면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짐을 지고 오가는 아낙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해 보이었고

0: 받고 무거운 짐을 메고도 가볍게 걷는 모습이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웠다. 홍군 전사들의 눈에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서 공중에서 오는 위협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찰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대는 이제 광서를 지나 호남 변방으로 가는 통로인 쌍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쌍강진 남쪽에는 꼭 복숭아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고 두 줄기 맑은 강이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마을이 잡고 있었다. 그리고 동쪽에 독특한 품격을 갖춘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고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북방의 그 어떤 다리와도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긴 복도가 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동족 처녀 종각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쌍강진에 있는 옛 절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홍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로 되었다. 이번에는 모태똥도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남 서부로 가서 이 육군과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모태똥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박고와 리덕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리덕은 모태똥이 발언을 시작을 하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조울래는 그동안 리덕이 줄곧 오만하고 난폭하게 굴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리덕은 평소에 누구보다 박고와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로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리덕은 조울래에게는 그런대로 레이를 지켰지만은 주덕이나 모태똥, 류백성 같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울래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리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다. 회의가 끝나자 조울래는 리덕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리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통육관은 자리에 없었다. 조울래는 애써 화를 누르며 영어로 말을 건넸다. 리덕 동지, 회의를 하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던데 어디 편찮았습니까?
1: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0: 리덕은 일어서지도 않고 영어로 거칠게 대답했다. 제3국제당 대표인 내 건의를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울래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리덕의 맞은편에 앉아서 반박을 했다. 이건 그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적이 수십만 군대를 호남 서부에 집결을 시켰는데도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아까 내 뜻을 똑똑히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리덕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쳤다. 내 얘기는 추격하는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말이에요. 적을 앞으로 보낸 다음 적의 뒤를 돌아 다시 북으로 진군하자 이 말입니다. 조울래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1: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앞으로 보낸다. 적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건데 뭐하러 우리를 버리고 앞으로 가겠습니까?
0: 리덕은 조울래가 웃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조울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조울래 동지, 나는 이런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겠는데 나는 제3국당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군사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군사를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0: 조울래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화를 낼 때면 역시 매서웠다. 그는 더 이상

0: 막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다. 이덕 동지, 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중국혁명을 돕는 친구라면 모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혁명은 구세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기분 없이 헤어지었다. 이튿날 대우는 머리를 돌려 서쪽 퀴즈로 길을 떠났다. 지도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번 일도 다른 문제들처럼 역사가 평가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홍군은 여러 날 행군하여 귀주에 들어섰다. 바로 앞은 여평이었다. 이날 점심을 먹은 뒤에 주울래가 길가 큰 바위에 기대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쉬고 있는데 보위 대장이 달려왔다. 도착가가 여러 날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호미 부대에서 오늘 잡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어코 동지를 뵙겠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주울래가 말했다. 보위 대장이 대오 뒤로 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앞에 선 사람은 비단으로 지은 얇은 솜두루마기에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품새가 꼭 장사꾼 같았다. 낯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뒤에 선 사람은 검은 솜저고리를 입었는데 몹시 여윈 얼굴이 구리빛으로 긁려 있었다. 보위대장이 주울래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이분한테 하세요. 장사꾼 차림을 한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솜두루마기 옷섭을 찢더니 종이 쪽지를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주울래는 쪽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동지들이었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사람이 싹싹하게 말을 하더니 같이 온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34사 연장 고추님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 현위에서는 34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서 주왕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고동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길에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주울래는 검은 솜조고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장편 소설 대장정 여덟 번째 시간에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글 작곡의 지혜란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이달 9일하고 10일,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국가급 통증 전문가의 주정국 선생을 특별 요청해가지고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숙충양 원장님과 함께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문진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국가급 통증 전문가 조정국 선생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익숙히 장악한 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보기료법에 척추교정요법에 칼침에 이러한 말의 기술을 장악해가지고 저희에게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각종 병증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의 경추병이라든가 견두염에 경견종합증,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에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각종 류형이 허리다리 아픈 병증, 사지가 드러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우리 숙충양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에 35년이라는 중이서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교 회원으로 또한 국가급 맥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0: 이런 병증을 치료할 때는 석청량 원장님이가 도약의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서 첨약을 지어드리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친구료법이라든가 점적주사료법을 결합합니다.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아서 그리고 갑상선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 기능 저하, 갑상선 낭종의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들이 대란대 이야기 되면 모든 피부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 소보짐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수고를 했는데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저 소개를 했지만은 경추병을 비롯해서 요추간판 돌출증이라든가 좌골신경통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증 전문가를 요청해 왔는데 우리 오늘 통증하고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 3억에 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병률을 놓고 보게 되면 감기 버금으로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요.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 분들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연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40세 내지 60세 되는 분들은 근 20%를 차지하고요. 60세 내지 70세 이 연령 단계 분들을 보게 되면 근 50% 정도로 말이죠.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70% 이상으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골격이라든가 관절에 연골, 활랑, 힘줄, 인대에 신경 등 조직결구들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관절 주위가 말이죠. 아파나고 부어나고 굳어지고 활동 저해를 받는 이런 질병들입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은 여러 가지 말이죠.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경견종합증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의 증상 표현을 놓고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목이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목이 불편하면서 어깨 주위가 말이죠. 아파나고 목을 놀리거나 어깨를 놀리거나 팔을 쓰거나 이러한 마저 활동을 할 때 다 저해를 받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저 그런
1: 수행과 네.
0: 말씀하세요.
2: 그 최종의 그 원장 선생님 좀 그런
0: 예약하겠습니까?
2: 예, 예약하겠습니다. 예.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 다리 저리고 손끝이 저리고
0: 예예
1: 반대리 이 어깨 저리고
0: 예
1: 다리 저리고 발끝이 저리고
0: 예.
1: 어떤 때는 춥고 어떤 때는 덥고
0: 예
1: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다 됐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아, 절차 시간이 오마예.
0: 예, 예, 맞습니다.
3: 그, 내 오늘의 그런 비와도 내 오늘 신마들하고 약질라 그 기대병원 가야 되는데.
0: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3: 그 강준기입니다. 내 강준기
0: 예.
3: 그냥 심도 맞고 약도 지어고 한데 내가 좀 오늘 가서 그 심도 맞고 약도 짓다고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그럼 되겠죠.
0: 예, 연기 됐습니다. 예.
3: 예. 아,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예,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그 간주민이 연락을 갑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그 다리 아파서 그 침도 맞고 오늘 가서 병원 가게 됩니다.
0: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요즘 들어서
2: 네.
5: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예. 원장 선생님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5: 또 그래갖고 다리가 저리면서 약을 좀 쓰려고 하는데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네.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전입니까?
0: 예, 맞습니다.
6: 아니 이 지원에 날씨 변화 그랬는데 어디 백신지도 없는데 허리 막 아프지.
0: 예.
6: 몸이 막 빠나서요. 원장 선생님 한번 찾아서 병 보이라고 그랬나.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됐습니다.
6: 예.
2: 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제 차례입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7: 아, 예. 제 무릎. 전교 올라갔다 왔다 할 적이 있을까.
0: 예.
7: 그리고 저리고 하는데 주머니 한번 운전선생님께서 봤는데 찔린 거는 괜찮은데 지금 저린 게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7: 한번 좀 더 예약해 주셔.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네,
7: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0: 예.
8: 네. 저는 이렇게 하루에 자꾸 자수 설사가 돼서 번하고 그리스펜서 자수 하는데 저 박창호 선생님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9: 네, 저는 저, 좀 지축은 많이 짓는 사람인데, 환자인데.
0: 예.
9: 좀 찬바람이 부나, 무슨 뭐, 좀 뭐, 어디 그저 약하면 어찌면 감기 오고, 감기 오면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0: 예, 예, 예.
9: 그래서 여기 들어서 저, 네, 이 우측에 사는 부위, 말하는 게서 뭐 연결 그 대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이서 입이 잘 된다고서 초약을 좀 한번 써보라고 내가 권유하더군.
0: 예예.
9: 예. 네. 네 지금 오늘은 이게 비 와서 무슨 어찌 말까 했는데 저 대병원에 가게 되면 그 부위 그냥 출근하는가요?
0: 예. 토요일에는 오전만 합니다. 예. 기타 예. 시간에는 다 오전 오후 다 봅니다. 예.
9: 아, 일요일은 휴직합니까? 일요일은?
0: 일요일은 쉬어야 되죠.
9: 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박정호 선생님 좀 바란다고 내기다 그래 뭐 알려주다고 막 그래서
0: 예.
9: 지금 한번
0: 맞습니다.
9: 예. 예. 그남 예. 출근한다니까 그냥 아무 날 가도 됩니까?
0: 예. 예. 토요일에는 오더마 문진하길래 오전에 오세요. 예.
9: 예. 그럽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0: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에, 지금 보게 되면 중노년 분들이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

0: 예, 말이죠. 예.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말이죠. 예. 중년 분들에게 허리다리 아픈 증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예, 여투 하는데 예, 여초간 반 돌출증에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여초에 있는 말이죠. 예, 간판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데 예,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예,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예, 이러한 것들로 조성됐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되게 되면 수액이 말이죠 빠져나옵니다. 이 수액이 빠져나와가지고 인근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아픈 환자니까 예, 일태병원에 강철수 선생님이 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0: 예.
2: 아니 어째 나을 것 같으려 하면서
0: 예.
2: 자꾸 더 아파가지고 좀 어떻게 갈 또 가서 약도 줘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기 다 됐습니다. 예.
2: 그랬습니까?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맞습니다.
3: 예, 저기나 내일로 박윤동 선생을 예약합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안에 저기나 다리도 시리고 또 무릎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이 자꾸 붓겨서.
0: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3: 내일로 갑니다. 예.
0: 예,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0: 예.
1: 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나 저 그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4: 예. 전번에 그 허리가 좀 아프고 어깨 박죽이 좀 뻣뻣해서
0: 예.
4: 그래서 또 한번 친구도 맞고 했는데 조금 한번 더 맞으려고 원장 선생님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됐습니다.
4: 예 알았습니다.
0: 예,
4: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여주간판 돌출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허리감 없이 아파나고, 활동저해를 받는데,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에, 좌골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줄 때 있습니다. 우리 자골신경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에서 보게 되면 가장 굵은 이런 신경인데 그 부위가 말이죠. 요제부하고 척수의 다리 이런 데까지 말이죠.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는 말이죠. 자골신경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 뒤편이라든가 옆으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경감엔 말이죠. 통증은 통증인데 좀 걸을 수 있는데 심할 때는 말이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체에 하늘로 마외선증이라 하는데 네. 말꼬리 신경에 이 신경을 또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노년 분들이 허리다리가 아프면서 대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보기가 바쁘고 어떤 분들도 대소변이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대소변 나가는 거 모른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아, 수고합니다.
0: 예, 예.
6: 아, 김태준 의원의 방송장 보라고 그랬다.
0: 예. 어느 방송장을 보겠습니다.
6: 강성재, 강설수 선생.
0: 예, 강설수 선생. 예, 그냥 오십시오.
6: 아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이, 그, 다리도 내 옆에서 좀 가라 그러는데.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최영희 의사가 계시죠?
0: 예, 예, 예.
7: 예, 제가 발이 올라가지 못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주사 한 번을 딱 맞았는데 발도 올라가고 신기하게
0: 네.
7: 뭐 머리 좀 불편한 면이 없어졌습니다.
0: 네.
7: 오늘 한 번 또 맞으려고 하는데
0: 네. 그냥 예, 오십시오. 예, 네,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7: 네.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네. 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픈 분들이 요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약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허리에 있는 추관이가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에 이러한 말죠. 조직들을 말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히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마비되고 저해나고 어떤 분들도 냉해지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중노년 분들을 본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때 이 허리다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관절인 고리가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닳게 되고 골질이 말이죠. 증식 현상이 생기고 이러게 되면 말이죠. 관절 활동이가 몹시 저해를 받으면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하늘로의 구두수승증이라는데 년세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말이죠. 이 골질에 말이죠. 듬성듬성해지는 이런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또 허리다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나고 주위를 돌리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또 구조에 골절 현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노년 분들은 이 골관절 교통 질병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는 말이죠. 생활상에서 아껴야 됩니다. 뼈라든가 이런 말이죠. 힘줄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주진, 선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간이라는 이런 말이죠. 장은 말이죠. 힘줄에 근육, 이런 것을 말이죠. 양해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구라 하는데, 중요하게서는 선을 말이죠. 곰팥을 선선지보라 합니다. 뼈를 주관해줍니다. 그러니까, 년세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간주진하는 자

작용하고 선주고 하는 이 작용이가 예, 점차적으로 예,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중년 분들이 이 허리다리 아픈 병증을 말죠. 예, 예방하자 하게 되면 예, 평소에 말죠.

0: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략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60% 이상을 말죠.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이는 말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거나 경추에 말죠. 골질이가 증시 현상이 생길 때 말죠. 척추 내외 평형이 말이죠. 파괴됩니다. 내외 평형이. 이 내외 평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이라든가의 주동맥이라든가 척수라든가의 교감신경이라든가 이러한 조직들을 말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환자가 림상에서 각종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게 되면 근육이가 말이죠. 경련 현상이 생기거나 목을 말이죠. 놀리거나 하는 이런 말이죠. 활동이가 몹시 저해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팔 쪽으로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고 마비가 되거나 절연하거나 냉해지는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또한 말이죠. 주동맥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게 되면 이 경축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절낭 부위가 말이죠. 부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압통이 나타나고 머리를 돌리거나 할 때이기 때문에 현운증 현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심할 때에는 번져진단 말입니다. 졸도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교감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고 활동이가 목을 놀리거나 하는 활동이가 저해를 받고 압통점이 나타나고 마치 말이죠.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이죠. 이 류형을 보게 되면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척수를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기장력이가 항진되고 기력이가 감퇴되고 반사가 항진되고 이런 말이죠. 일련의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통증 전문가의 주정국 선생이 오시는데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인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당 꾸준히 분투하면서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성과 창조,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학습 관찰의 대회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연설을 발표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며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투철하게 개괄해 신시대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더 확고하게 분발 정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105년대 혁명, 건설, 개혁과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유일한 정확한 길로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인민 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수백 년을 걸어온 시공간적 압축 속에서 세인의 주목을 끄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백지와 다름없는 빈궁하고 낙후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 바 중화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대로부터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시대에 이래 우리 당은 두 개의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주동권을 장악해 리론과 실천에서의 혁신, 돌파를 끊임없이 실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를 완수하고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에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로정은 좋은 시작을 실현하는 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더 완산된 제도적 보장과 더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줬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민은 이미 운명을 자기 손에 단단히 들어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 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식 현대화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경로를 넓혀줬으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105년의 휘황한 역사는 좌호감을 가질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호자만하거나 전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당의 휘황한 역사와 위대한 성과로부터 신심과 역량을 흡수하고 인민의 긴밀히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롭고 훌륭한 답안을 써낼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대강당 주제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엽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제선전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조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0: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 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근무 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의 중대한 정치의 의의, 법치의 의의와 실천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 자각,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 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조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 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주정협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의 지지하에 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주흥변부민 촉진국에서 주관한 붉은해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성과 선전소개 활동이 7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에서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 중국민족어문번역중심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북경주재 길림성 판사처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희가 가동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성류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선전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느꼈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선발 지역입니다. 단열내 연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변강 안정 공고 흥변 부민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졌으며 장백산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연변 지역 지리적 우세에 이탁해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0: 중에서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인지도가 높은 녹색 유명 특산을 육성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고품질 발전으로 민족 단결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변경 여러 민족이 공동 번영 발전하는 세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진흥성과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과 전시와 특산 소개를 참관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에서는 A, B 두 개 기능 전시 구역을 나눴습니다. A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4개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해 신시대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구현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연변주 민족 단결과 흥변 부민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B 전시관에는 연변 각 현시 39개 기업에서 생산한 159가지 특색 유명 제품이 전시되는데 연변 입사를 비롯한 량질 알곡 식용유 제품, 연변소, 장백산 인삼, 버섯, 조선족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시식 체험구역도 마련돼 수도 주민들이 연변의 특색 풍미와 산업 발전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부문과 직속단위, 북경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및 속지 관련 부문, 공급 판매 개통, 농산물 유통업계, 금융기구, 대학교와 교우회, 북경에 있는 상회와 협회 책임자 및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반지역 항일투쟁 형세의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 정신을 관철한 후 동만의 항일투쟁은 신속히 발전됐고 반일 통일 전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지 근거지에서는 인민혁명정부, 반일회 등 조직을 연이어 건립하고 일제와 괴뢰 정권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놔 군민의 항일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당은 각현 유격대 정치사업 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대와 중대의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을 배치했으며 당위 또는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당 공청단 조직을 정돈 완산하고 군중사업을 확장해 당원, 공청단원 대우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일무장과 적극 연락하고 작전 맹약을 체결해 힘을 합쳐 적에게 대응함으로써 통일전선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정돈을 거친 동만 4개 현 유격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는 바 1933년 10월에 이르러 4개 현의 유격대 인원수는 연초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후 일본군과 괴뢰군이 연이어 두 차례 대규모 군사토벌을 발동하자 동만 유격대는 각 방면에 항일 역량과 연합해 용감하게 반격하면서 포위토벌을 성공적으로 분수했습니다. 전투를 거쳐 대우의 실전 능력은 대폭 제고됐고 대우가 발전 장대해졌으며 기타 항일무장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돼 점차 동만 지역 각 항일무장의 종견 역량으로 됐습니다.
1: 최근 성당위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연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건설 사업과 교육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 되고 교육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

0: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등록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반열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 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 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 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학교 초중 고중 교수 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 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 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 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 사상 정치, 미육 견학 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 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 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 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 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 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조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 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안입니다.

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흐린 날씨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변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2026년 종소학교 및 유치원 여름방학 안전사업에 관한 통지가 일전 인쇄 발부됐습니다. 통지에서는 각 지역과 학교는 여름방학 숙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휴대폰으로 숙제를 내주거나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숙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하거나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하고 채점하도록 요구하는 현상을 단호히 두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및 방학 전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성 학교 간 통일시험이나 평가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름 캠프, 현장 학습 등 명목으로 시험이나 테스트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통지 요구에 따라 각 지역과 학교는 학생 모집 및 학교 운영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기초교육 규범관리 강화 연간 활동과 중소학교 양광입학 특별행동에 관련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기 개학, 방학 연기, 방학 중 학생 집단 수업 및 보충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시험 없는 링근 학교 배정을 엄격히 실시하고 일반 고중 관할 지역 내 모집 및 공립 사립 동시 모집 등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간 우수 학생 스카우트, 규정 위반 조기 모집, 정원 초과 모집을 금지하고 거주지, 학적 분리, 유령 학적을 금지하며 학생 모집을 기부금 지원, 교육기금 등 각종 명목과 연계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허 선생님과 함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소비신고와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오늘 방송 내용에 앞서 최근에는 연결시 소비신고 접수중심에서는 어떤 분교들을 주로 접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예, 지금 여름철이 들어와서 우리 신고 접수 중심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복장류라든가 네. 또 신발류에 대한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택배에 대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복장류 같은 것은 계절에 따라서

0: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알다시피 상가들이 반수 활동만 하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여름이 여름철에 옷을 겨울에 쓴다든가.
1: 네.
0: 아 이래서 사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중에서 복장에 대한 이런 지역 문제 나면 이런 우리가 만시가이 담보하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1: 네.
0: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 이야기를 보면. 도리는 예, 맞습니다. 아, 내 여름철 옷을 예, 여름철 입지 않고 예, 어떻게 다들이 입는가?
1: 그렇죠. 야,
0: 그렇지만 네. 예, 알다시피 예,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특히
1: 네.
0: 법률법규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계절을 따라서 예, 날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소비자들이 예, 무슨 이런 상품을 산 그날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우리가 백화점을 우리 영희씨 백화점을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복장류 같은 것은 보통 3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많은 복장들 우리가 제가 말하는 모든 복장 것이 아니라
1: 네.
0: 이런 절대로 복장은 그렇습니다. 신발류도 보통 보게 되면 석 달을 두고 있습니다.
1: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이란 네. 어떤 내용들이 3개월입니까?
0: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투이 보환 보시고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말하는 복장이나 테나 신발류 같은 것 이런 일단 질량 문제가 실제는 그러니까 이 3개월간에는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은 다시로 간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질량 문제라면 이 3개월간에는 예를 들면 수리해 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환불할 수도 있었다.
1: 네.
0: 예, 이래.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좋기는 알다시피 이런 이 복장류라든가 신발류 같은 것은 소비품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이래서 특수한 상황을 내놓고는 이런 겨울철이 그러니까 여름 옷을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계절을 따라서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저도 최근에 사실 많이 봤습니다. 이 계절을 반해서 판다는 가격이 뭐 겨울철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우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의 뭐 겨울 패딩을 판다든가 겨울 신발을 판다든가 이런 브랜드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의를 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지금 보게 되면 계절에 따라 계절마다 이런 판매하는 상품도 우리가 말하는 반수 활동만 그러니까 유회 가격이 모두 비슷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알다시피 계절 따라 그건 새 상품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내시가에는 이런 많은 소비자분들은 특수한 정황을 내놓고선 우리 집이라 장만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네.
0: 그리고 또 다시 보게 되면 지금 택배에 대한 소비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1: 네, 어떤 문제인가요? 네,
0: 알다시피 택배를 지금 보게 되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 군체들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소비 군체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도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택배를 이용해서 지금 약도산 형성됐습니다.
1: 우리가
0: 말하는
1: 네.
0: 기타 먼저 택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콰이디라든가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메이투아라든가
1: 네.
0: 이래서 한 소비자분은 그러니까 택배를 통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약을 샀는데 약을 먹는 후에 우리 그 소비자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0: 부작용이 이렇게 했는데
1: 네.
0: 그 당시 소비자는 자기 절로 가서 우리가 말하는 다 댄딜 하고
1: 네.
0: 또 자기 절로 기타 약을 사 먹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이래서 다시 그 약, 그러니까 그 약방, 그 택배를 통해서 약방을 가서 이것을 제출했는데 그 약방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 당시 그 약방의 얘기는 우리 소비자의 요구대로 약을 판매했다.
1: 네.
0: 학습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소비자가 이런 걸림병은 그러니까 보통 감기인 것이 아니라 병도식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약이 효과를 보지 않고 이런 기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또 엄중해지는데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우리가 말하는 마이토아라든가 포토라든가
1: 네.
0: 이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단 이런 약.

0: 약 같은 것은 좋기는, 예, 약 사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 소비자들이 신체가 해롭고,
1: 그 네,
0: 신체가,
1: 그렇죠.
0: 예, 그 건강이 네. 좋지 않으니까 좋기는 이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예, 약을 예, 사습적에다 저는 봅니다.
1: 아, 네, 예, 그렇군요.
0: 아무 별리해도 건강에 해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해 주시다시피 저희 또 청취자분들, 또 특히 젊은 분들은 조작을 다 잘하시겠습니다만, 뭐 러인 분들은 거기에 또 약방마다 다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먼저 뭐 전화로 예. 자문을 하신 다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약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저희 예, 예. 집 동네나 뭐 그 한 2분 정도 걸어가면 거의 약방 한 개씩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드는데요.
0: 예, 네. 예. 좋기는 집에 좀 예, 약 같은 건 모두 지금 다 장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좋기는 예, 미리 장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예. 미리 직접 약방에 방문을 하셔서 약사의 건의와 의견을 들어보신 뒤에 약물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식품과 관련된 소비분교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주로 발생합니까?
0: 예, 방금 얘기하다시피 특히 여름철 들어와서 이런 식품에 대한 소비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예,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야말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또 방금 말하시피 예, 무슨 뭐 이토라도
1: 네.
0: 지금 보게 되면 예, 집어 보게 되면 예, 많은 예, 근 예, 매집마다
1: 네. 예,
0: 이런 예, 우리가 많은 포트라든가 메이트화를 이용해서 예, 이런 식품을 예, 사용하는 이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한 소비자는, 예, 그러니까, 예, 메이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 마라탕을 샀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당시, 예, 소비자는 정심을, 그러니까 정심 식사를 집을 하는 건 아닌데, 기타 원인에서 그렇게 정심에 그 식사를 못했습니다.
1: 네.
0: 예, 이래서 자기 원인에서 전화기 가서, 예, 그걸 다시 들었는데, 예, 그 소비자 이야기로는 그 당시, 예, 좀 이상한 냄새 났습니다.
1: 오, 네.
0: 예, 그렇지만, 자기 젊으니까, 예.
1: 네.
0: 소위 소비자 이야기로는 자기 신체가 좋으니까, 예, 대수롭지 않고 이것을, 예, 음식을, 예, 드셨습니다.
1: 네.
0: 든 것이가, 예, 그러니까 저녁마다, 아, 그러니까, 예, 소개가 나고 열이 나고 해서
1: 네. 에,
0: 그 소비자 이야기로는 그다음 자기 전을 약 몇 달 먹고 낫게는 게 낫지만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계속 응당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한 2-3일 지나니까 그러니까 병 나서졌지만
1: 네.
0: 소비자는 말한 신체에 큰 해로움 좋았습니다.
1: 그렇죠.
0: 예, 출근도 하지 못하고 예, 또 그리고 예, 신체에도 아주 허약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소비자 얘기는 확실히 예, 긍정한 것은 이 그러니까 이 마이토니 그러니까 음식물로 해야 되겠다.
1: 네.
0: 이래서 우리가 많은 평택 열화사의 평택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도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1: 네.
0: 메이토알이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대응과의 마에
1: 네.
0: 이걸 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식품이 변질됐습니다. 그렇지만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상가 이야기로는 응당 정심이 들어야 할 이런 그러니까 식품을 전하게 된 것으로 해서 조약원이다.
1: 네.
0: 근거는 없지만
1: 네.
0: 확실히 이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1: 네네. 예. 가능성이 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네네. 소비자 얘기라도 그 당시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자기가 하도 좋아하니까 전화기가 들었다지만 알다시피 지금 여름철은 날씨가 아주 무덥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걸 이런 현상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많은 소비자들은 대소로 하지 않는데 일단 이런 일이 봉사할 때 우선 먼저는 증거를 대놓고 그리고 이런 상가를 얘기를 한다면 조금 정기적 병원을 가야 합니다.
1: 네.
0: 가서 이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일단 확실히 이런 식품제라든가 상가들이 원인을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 많은 소비자들을 보게 되면 며칠 후에 신고를 하는데 증거물이 없었습니다.
1: 아,
0: 예,
1: 네.
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줘야 된다. 일단 이런 일이 봉사기에서는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예, 증가이 되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소비시

0: 진골통수중심이라든가
1: 네.
0: 0235, 1235
1: 네.
0: 신고를 하여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1: 네. 예. 아픈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해야겠죠. 네. 예.
0: 거기에 적거리에 서야만 우리가 말하는 응당 받아야 할 이런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식품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것인 만큼
0: 그렇습니다.
1: 특히 이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 식품과 관련된 소비 분규들은 어떤 법률 법규를 따르게 됩니까?
0: 예. 식품과 관련된 이런 소비 분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게 됩니다.
1: 네.
0: 식품안전법 제1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소비자와 소비자의 배상 요구를 받은 생산 경영자는 먼저 배상을 해줘야 하고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네.
0: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 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경영했을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외에 경영자에게 지불한 가격이 10배 혹은 입은 손실이 3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추가로 배상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계산하십니다.
1: 네.
0: 예, 그래도 하지만 식품이 상표 설명서에 흠이 있지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합니다.
1: 네.
0: 제가 이거 간단히 이것을 해석해 드리면
1: 네.
0: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안건처럼 만약 시에 우리 소비자가 방 마라탕을 먹지 않았을까?
1: 네.
0: 이래서 그것은 확실히 이런 상가의 원인에서 그러니까 식품이 변질해서 우리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는
1: 네.
0: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상 가격은 20원을 하시죠.
1: 네.
0: 그럼 10배 200원이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상품 가격이 20원일 때
0: 10배 초과는 네. 200원입니다. 그렇지만
1: 네.
0: 200원을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1: 네.
0: 1,000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1,000원 1,000원이 아이들쯤 1,000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1: 네.
0: 일단 그렇지만 만약 우리 소비자가 10배가 1,000원 이상해지는 그 원래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방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1: 네.
0: 경영할 경우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함했는가 예, 그러니까 식품이,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이런 생산하거나,
1: 네.
0: 판매하는 식품이가 식품 안전에 표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어떤 조항에는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에서,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요기간이 지난 식품 샀습니다.
1: 네네.
0: 이것은, 그러니까 경영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 경영자는 응당 이것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1: 아, 네.
0: 자기 상품이 어떤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도착하고 어떤 것이 거의 도착한 이것을 장악해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장악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은 일단 이런 상품을 살 때는 그러니까 식품안전법 제148조에 따라서 10배라는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받을 수 없는가?
1: 네.
0: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관토, 통조림, 그러니까 통조림을 우리 소비자가 안에 변질된 상품을 샀다 하시죠.
1: 네.
0: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는데.
1: 아, 네. 유효기간은 네. 지나지 않았지만 안에 상품만 변질된 경우. 네.
0: 그렇지만
1: 네.
0: 이 상품은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변질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런 정확히 이런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밀봉된 상품이니까요.
0: 네. 이런 것은 그런가 고의적으로 가는

0: 알면서도 법령이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 행위에 도착하는 거 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 일단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품 안전법에 부합되는 상품을 살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제외하고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이것은 신고를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자기가 산 이것을 화물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여름철이면 이 고온의 날씨로 인해서 음식물이 쉽게 변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상가의 책임인지 또 소비자의 책임인지 주로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0: 예. 방금 제가 또 다시 그 이제 안건을 예를 드리겠는데요.
1: 네.
0: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확실히 정상적인 상품을 그러니까 이것을 산 후에
1: 네.
0: 이런 식품에 우리가 말하는 자국만 상품이라든가 말하자면 무슨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수에서 한 이런 슈퍼에서 한 이런 위보장 수품, 보장 상품을 살 때는 일단 우리 소비자들은 자기에게는 큰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서 확실히 우리 소비자의 책임을 알지는 이건 상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
1: 네.
0: 방금 말했다시피 그 우리 이 소비자가 마라탕을 샀지 않습니까?
1: 네.
0: 응당 그것은 정심의 식사를 들어야 된다.
1: 네.
0: 정심에 이것은 자궁 상품이래 그렇지.
1: 네.
0: 특히 여름철이 하는 식과 이러면 그러니까 시간 지난다면 우리 소비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이 상품을 그러니까 마라탕을 샀는데 그 당시 집에 계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메이트 그러니까 이 택배 앞에서 이것을 뜯어보고 보니까 안에 그러니까 잡지를 썼습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우리 소비자를 이런 책임이 아니라 이런 상가의 책임을 두겠습니다.
1: 네.
0: 예, 한마디로 말해서 꼭 우리 말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 네네네.
0: 증거가 증명해서 확실히 우리 소비자 자실이 아니고 상가들이 이런 관리라든가 또 기타 이런 상품에 대한 이런 질량 문제라서 이런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은 상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안건을 보게 되면 절대 다수는 모두 이런 상가들 원인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 후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합니까?
0: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배상을 받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1: 네.
0: 예, 지금 보게 되면 알다시피 모두 지금 우리가 하는 수능 소지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방금 이런 상품을 구매할 때는 모두 이런 외신을 하다든가,
1: 네, 네.
0: 제투를 하다든가,
1: 네.
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후 이상한 것일 때는 우선 먼저 제가 말한 사진 찍으면 제일 좋답니다.
1: 네.
0: 제투를 하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영생스려
1: 네, 네.
0: 한 후에 이 상가하고 상가에게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로 일단 이런 확실히 상반기가 합의를 받을 때는
1: 네.
0: 우리가 말하는 이 안건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소비자가 자기 응답받아야 할 이런 배상을 받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상가가 빼니 자기 자신을 알지만 우리 소비자가 배상을 할지 알지 않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꼭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우리 소비시고 접수 중심이라든가 그러면 124역
1: 네.
0: 124역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렇지만 방금 얘기하시기 꼭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1: 네.
0: 증거라는 것이 알지만 지금 보게 되면 제일 좋은 이용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智能 소지
1: 네.
0: 스마트폰 이래서 聊天 진로라든가 또 이런 외신 전장 진로라든가 요거
1: 네.
0: 우리가 말하는 영상 자료를 꼭 장악해야 돼.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소비 신고 중심이 와서 이런 신고하는 소비자들 보면 우리 많은 내시가 있는 소비분들 소비자들도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증거를 아주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이 소비 권익 보호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네.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와서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를 배운다든가
1: 네.
0: 또 이런 제투를 배운다든가
1: 네.
0: 지금 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아주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식품을 구매할 때 뭐 보장이나

0: 상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생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또 뭐 식품 첨가물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1: 네. 일단 응당 식품으로 보게 되면 꼭 이 포장이나 상표에 우리가 아마 문제가 없어야 된다.
0: 네네.
1: 꼭 이런 그러니까 생산 날짜라든가 생산 그리고 생산지라든가
0: 네.
1: 또 이런 우리가 규격이라든가
0: 네.
1: 그리고 또 무슨 얘가 이런 한량 청소라든가
0: 네네.
1: 다 이렇게 뚜렷이 꼭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
0: 네.
1: 그렇지만 보게 되면 어떤 상품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생산 날짜가 그것도 유효 기간이가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은 고의적으로 이 표시를 바꾼 행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0: 네.
1: 이런 걸 접수해봤는데 특히
0: 네.
1: 우리가 지금 여름철 들어가면 맥주,
0: 네.
1: 맥주를 그러니까 보통 무슨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무슨 6개월이라든가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요기간이라면 그것을 날짜를 두 달이라든가 심지어는 석 달을 고친 행사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와 신고를 그러니까 이 맥주를 가져가 본데 그러니까 랭웨이다.
0: 네.
1: 랭웨이다 이것을 날짜를 그러니까 표시를 또 아주 그러니까 흐지게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확실히 예를 들면 무슨 이자냐 삼자나
0: 네. 네, 네.
1: 이것을 고쳤습니다. 일단 이런 행사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은 배상 이 방금 식품 안전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일단 고의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더 큰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신고도 우리도 많이 접수해봤습니다. 한 소비자가 이것은 그러니까 장사 날짜가 예를 들면 앞당긴 행사도 있습니다.
0: 네네.
1: 아무튼 그 날짜가 안 됐는데.
0: 아 그렇군요.
1: 이래서 그것을
0: 황당한 경우겠군요.
1: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확실히 그러니까 이 경영자의 자신으로 된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것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0: 네네.
1: 그렇지만 제가 이것이 이해한 것은 고의적으로 아니라도 일단 경영자의 자신으로 되면 이것은 모두 우리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예.
0: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또 많은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뭐 생산 날짜나 유통 기한을 보지 않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통 기한이 길거나 이러한 제품들을 볼 때는 사실 에이 뭐 오늘 먹을 거니까 괜찮겠지 뭐 상가들에 대한 믿음
1: 맞습니다.
0: 같은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보게 되면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아예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특히 우리 인식이 많은 소비자들은 또 이것을 관심하지 않은 것이죠.
0: 네, 네, 또.
1: 지금 보게 되면 젊은 소비자들은 막 이것을 이런 데 대해 아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부 슈퍼마켓에 보면 그 비빔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비빔면을 포장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면도 따로 있고 양념도 따로 포장해서 그냥 일회용 용기에 넣어서 파는 경우. 하지만 그 위에는 뭐 유통기한이라거나 어디에서 제작을 했다는 표식, 뭐 브랜드 표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1: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현상 확실히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얼마 특히 우리 조선족 음식들
0: 네.
1: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음식을 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수상수상도 있어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포장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꼭 이것을 우리 이것을 발표할 때는 우리 경영자들은 조금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식품물은 우리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우리 이 판매사가 자기 절로 이것을 가공한 상품이다.
0: 네.
1: 공장에서 가공한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유효 기간은 예를 들면 좋게 이틀이나 당날이라든가.
0: 네.
1: 꼭 알려둬야 된다. 이래서 이런 소비 신고도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지금 많은 우리 연길 진행을 보게 되면 매주 손님들.
0: 네네네.
1: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시장에 나가서 산 후에

0: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조왕
1: 네.
0: 예, 포장물이 없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것을 그 당시 화해를 시행을 했는데 확실히 예, 이것은 예, 이런 예,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우리 판매자는 꼭 이런 소비자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이 식품이라든가 이 상품은 어떤 정황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제작하였다.
1: 네.
0: 어떻게 이것을 드셔야 되는가 꼭 알아야 됩니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과일을 미리 썰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썰어서 파는 경우에 이 과일이 뭐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는 만약 상했을 경우 뭐 상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0: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예, 이래서 예, 일단 예, 우리 소비자가 상품, 과일 같은 것은 예, 늙어놓고 또 썰어놓고
1: 네.
0: 할 때는 예, 그 당시 이 우리 소비자도 확실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했다든가
1: 네.
0: 또 이거 심지어는 이런 곰탱이 있겠다든가
1: 네네네.
0: 이런 과일을 받았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특히
1: 네.
0: 예,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곰탱이 있겠다든가 확실히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이 과일 소비자가 이것을 확실히 이것을 뜻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경우에는
1: 네.
0: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이것도 식품안전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통으로 된 과일을 샀을 때 안에 속에 상했을 때는 또 다른
0: 그렇습니다.
1: 상황이겠죠.
0: 예.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수고
1: 네.
0: 수고 과일도 지금 포장 잘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예 물러줄 때는 확실히 이런 그 당시에 응당 좋긴 뜯어보면 좋지만
1: 네네.
0: 그런 건 또 아닙니다.
1: 그렇죠. 또 이래서, 뜯으면 또 네. 기스가 나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호상간에 좋긴 경사도 이것을 꼭 책임을 자기 응당들 책임지고 우리 소비자도 호상리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이 할인이나 또 행사 상품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한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정상가 제품과 동일한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까?
0: 예, 그러니까 할인 또는 행사 이런 상품으로 구매한 식품에 문제가 생길 때는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는 그러니까 무슨 가격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구매했는가
1: 네.
0: 이 가격에 따라 되는 거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구매 가격.
0: 그렇습니다. 네, 네. 구매. 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구매 가격으로.
1: 네.
0: 예, 그래서 구매 가격에 따라서 응당받을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 이 식품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네.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이 원재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 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경우 이럴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0: 네, 일단 이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가 이것을 반응을 상영하고 반응이 일지는
1: 네.
0: 꼭 이것은 이 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식품 같은 것은 우리 소비자에게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응당 알려드려야 할 이런 신실 알려드지 않는
1: 그래서
0: 이것은 우리 소비자 알 권리 침해한 걸 두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랬으면 이거는 꼭 이것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1: 네. 소비자가 식품 분교를 접수할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또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0: 예, 일단 우리 소비자가 식품 분교를 접수해서 좋기는 제일 빠른 시간 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소비자가 식품을 예를 들면 오늘 접수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분교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그 즉시로 신고를 해야 된다.
1: 아, 네.
0: 그렇지만 응당 신고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선 먼저 상가와 이것을 합의를 보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0: 합의가 안 되면 기타 이런 기능 이런 전원 부문에 신고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또 많은 상가들에서도 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0: 예, 그리고 처리 기간 보게 되면 우리 소비 시보 중심이라든가.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열산 여부라든가 열산 네. 좋긴 보통

0: 그러니까 직업을
1: 네.
0: 예, 그리고 에, 또 이런 에, 길면 에, 그러니까 스스부티에
1: 네.
0: 모두 이것을 에, 우리 소비자에게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0: 그건 받지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병원비를 3배를 받으실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예. 또 10배의 배상은 그냥 예. 다른 추가 비용이 없이 그냥 맞습니다. 제품에 예. 대한 배상으로 그렇습니다. 되어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식품과 관련해 소비할 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예, 예, 좀, 예 제가 왜 방금은 예, 식품은 우리 소비자들인 안정과 직접 관련된 일은
1: 그렇죠.
0: 아주 중요한 일로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중도수중 수피한 주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좋게는 식품 같은 것은 할 적에는 꼭 정기적인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또 이런 슈퍼가 할 적에는 꼭 이래 제가 보게 꼭 이런 유효기간 지나는가 안 지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1: 네.
0: 특히는 여름철 들어와서 지금 많은 상가들이 차 판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식품 같은 건 절대 우리가 쓸 유효 가격이 아주 싸다 해서 많이 싸는 것이 저는 좋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0: 식품 같은 것은 집에다 장만해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황에 따라서 자기 이렇게 어떻게 자기 이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우리 말은 시엔 쓰시엔 마에
1: 네.
0: 좋게 좋다고 합니다. 예, 절대 집에 장만하지 말고 오늘 들 것은 오늘 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량을 탐하지 말고
0: 그렇습니다.
1: 먹을 만큼만 구매를 네. 하시라 아주 네.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규시 소비신고 접수 중심의 신고 전화를 말씀해 주시죠. 네.
0: 우리 영규시 소비신고 접수 이런 열선 전화는 2710315입니다. 2710315.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또 12315 혹은 12345 두 부의 열선 전화로도 또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물론 평소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어 소비 분규가 발생을 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상황이겠고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셔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결시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